0: 9월 24일 드디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첫 곡으로 사이먼의 가펑클 홈워드 바운드 띄워드렸는데요. 집으로 향하는 그 그리움을 표현한 아름다운 노래였죠. 이미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은 어제부터 고향길 나섰나요 혹시? 아니면 지금 떠나시고 계신가요? 거리에 나가보면 곱게 추석빔 차려입고 고향길 나선 분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정말 명절 기분이 물씬 나는데요. 특히 아가들이 한복 입은 모습은 왜 이렇게 예뻐요? 아우,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연휴가 짧아서 귀성길이 조금 더 고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나선 그 길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준비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또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요.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배보이.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종 광고 시민 필.
8: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9: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은빛 창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고향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도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라는 이 말이 아주 다정하게 들립니다. 요즘은 제2의 고향이라는 말도 쓰니까요. 어느 백과사전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있고 정이 든 곳으로 일정한 형태로 나에게 형성된 하나의 세계라고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마음, 이 세 가지가 뗄 수 없이 얽혀서 만들어낸 게 바로 고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향을 산천과 함께 묶어 고향산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라는 점에서 어머니 같은 존재로 여기는데요. 다정함, 그리움, 안타까움 같은 감정들이 다 여기서 비롯되죠. 다 타향사리, 귀향, 낙향, 실향, 향수, 고향을 둘러싼 이 많은 말들 하나하나가 저마다 다른 결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도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은 이런 사전적인 설명을 뛰어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있게 한 근원적인 곳, 힘들 때 기대게 되는 영원한 안전지대이고요. 먼지 같은 내 존재도 우주의 마음으로 늘 포근하게 감싸주는 든든한 세계이니까요. 기댈 곳 하나 없는 것 같은 인생이라도 고향만큼은 늘 마음을 열어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그 고향의 품으로 달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다사로운 그 품 안에 안겨 계신가요?

필립 필립스 홈 띄워드렸어요. 집이란 무엇일까? 지붕이 있는 그런 건축물일 수도 있겠지만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고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품어주는 그 사람이나 그 장소가 집이라는 그런 뜻을 전해주는 따뜻한 노래였는데요. 고향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장소일 수도 있겠는데 그 고향은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눈감아주는 거기에는 늘 우리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신 고향은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계실 때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이란 아마 부모님이 아닐까. 첫 번째 나의 고향은 부모님, 특히 어머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길이 막힐 수도 있는데요. 이 가는 여정에 추억을 하나씩 꺼내보거나 아니면 우리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참 좋은 오늘 특집과 함께 하시면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길과 여행길 막히는 차 안에서 듣기 좋은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준비했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향이 생각나는 노래, 부모님과 가족이 떠오르는 노래, 여행길에 들으면 너무 좋은 노래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립니다. 고향 오가시는 길에 음악 선물 상자 함께 열어보면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6312님이 신청하신 곡 조영필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선물로 배송해드립니다.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특별한 문화 선물이죠. 살리에리 국제 피아노 콩쿠르와 루피의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정상욱의 피아노 독주에, 슈베르트와 20세기 작곡가 앙리 디투유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하는데요. 원하시는 분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세요. 언제냐고요? 10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공연합니다. 글머리 피아노 하시고 성함 남겨주세요.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오늘 추석 특집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여러분과 함께하는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시작합니다.

고향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길. 마음은 벌써 고향집 마당에 가 있는데 지금 혹시 막히는 차 안에 계신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향하는 고향길, 여행길에 듣기 좋은 노래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들,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행복한 뮤직박스 함께 열어봅니다.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와 사연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기다립니다.

추석 특집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여러분의 신청곡만으로 행복한 뮤직박스 열어드립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쟁에 이기고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려 10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10년에 비하면 아무리 막히는 민족 대이동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연휴 안에는 어쨌든가 도착하잖아요. 사실 문제 없지 않나요?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함께 여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 10년보다도 더 긴 세월, 강산이 10번 가까이 변할 만큼의 시간 동안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실향민 어르신들인데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 하루 이틀 걸려도 고향에 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유로운 마음,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향길, 여행길 함께하면 좋은 노래들로 한 이어 드릴게요. 백은호의 문자 샵 1003 빵뚝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와 사연 보내주세요. 오늘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첫 곡은요. 아, 이때 꼭 들어야 하는 노래죠. 이맘때. 아, 추석 때. 특히. 8894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시작해볼까요? 나훈아의 홍시.

여러분이 신청하신 노래로 꽉 채워드리는 추석 특집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함께하고 있습니다. 8894님이 신청하신 나훈아 홍씨, 3456님 김상희 즐거운 아리랑, 9943님 조영남 모란동백, 1354님 김상진 고양이 조화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행지로 움직이느라 차 안에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차가 막힐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음악 한 곡이면 정겨운 고향 풍경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지루한 드라이브길도 어느새 여행 기분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또 듣고 싶어하는 노래들 또 사연들도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5824님이 사연 주셨어요. 명절이면 고향집에서 가족들이 빙 둘러앉아서 송편도 빚고 음식 장만하면서 왁작지껄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지금은 명절을 앞두고 요양원으로 부모님 뵈러 가는 게 전부예요.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점점 연로해지시는 부모님 뵙기가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내가 겪는 것은 유일하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또 요양원 가시면은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 마음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옛날 왁작지껄하던 그 가족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립고요. 잠깐 뵙지만 그 짧아도 더없이 소중한 시간일 겁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그 시간 잘 만나보시기를 바라봅니다. 7042님은요. 이번 추석엔 처음으로 시댁 안 가고 저희 집에서 명절 지내기로 했어요. 오 정말요? 시부모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아마 시부모님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변화도 좀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이번 명절 더 풍성하고 여유로우면 좋겠습니다. 9128님도 사연 주셨네요. 올해는 첫 손주 재롱 보러 가요. 100일 지나고 처음 보는 손주인데 벌써부터 설레요 라고 하셨어요. 첫 손주와의 첫 명절 아우 저도 설레네요. 온 가족이 함께 오는 그런 넉넉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또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시작하죠. 7864님이 신청하셨어요. 이현실 칠레꽃.

7864님이 신청하신 이현실 찔레꼬, 6514님 최진희 물보라, 4340님이 듣고 싶어하는 서유석 아름다운 사람까지 듣고 왔습니다. 4340님은 참 좋은 오늘 덕분에 영국도 잘 보고 왔어요. 미리 한가위 선물을 받아서 기뻐요. 서로가 선물임을 기억하는 연휴 보내시길. 아유, 짧은 이 사연이지만 아주 따뜻한 그런 다정한 사연 주셨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 추석 고향길, 다시 할게요.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4416님이 이런 사연도 보내주셨네요. 군대 간 아들이 이번 추석에 미리 휴가 나와서 같이 밥 먹고 있어요. 몇 달 못 본 사이 얼굴이 더 까매지고 그런데 씩씩해졌어요. 얼굴이 까매져서 마음이 좀 속상하겠지만 그 까매진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 반갑지 않았을까요? 이 씩씩해진 아들 얼굴 보시면서 또 이번 한가위는 특별하게 행복하게 채워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이 추석 때가 되면 어떤 생각이 나는지, 저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죠. 추석 때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2676님도 해마다 명절이면은 통일정만대에 가서 멀리 있는 고향을 바라보셨던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못 가보신 그곳, 꿈에서라도 그리고 보고 싶었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고 하셨어요. 평생을 그리워하셨을 산천, 그러기에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 시간에 추석 고향길 가시면서 차가 막힐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고향으로 향하는 길, 차창밖으로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도 바라보고 또 오랜만에 들려오는 노래에 또 마음도 쉬어가면서 이 고향이라는 건 특별한 곳, 누군가는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어린 시절의 기억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 해마다 명절이면 우리가 향해 가는 길 바로 고향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운 고향 땅을 바라보는 부모님도 계시겠고 또 요양원에서 잠깐씩 부모님을 뵙는 분도 계시겠고 또 오랜만에 아들과 손주를 만나는 분도 계시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든 또 갈 수 없는 마음이든 오늘 참 좋은 오늘 우리의 방송이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곁에 행복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비순이었습니다. 내일도 추석 특집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끝곡은요, 3922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혜은이 띠띠빵빵 띠띠빵빵. 이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4: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5: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6: 고마워.
5: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7: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7: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7: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7: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7: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추석 특집 한가위 마음 담은 선율 따라의 장일범입니다. 추석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다는 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알맞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부족하다는 자책도 하지 않는 일,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 적당함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올 추석에는 마음도 일상도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한가위만큼 넉넉하게 채워보면 좋겠네요. 자, 아리랑 듣겠습니다. 보컬의 나윤선, 기타의 울프 아케니우스, 그리고 더블 베이스의 라르스 다니엘손, 퍼커션의 자비에르 드 장드레 나바르 연주로 감상하는 아리랑입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아리랑, 나윤선의 보컬과 기타의 울프 캐니우스, 더블 베이스의 라르스 다니엘손, 퍼커션의 자비엘 드장드.

르 나바르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추석 특집 한가위 마음 담은 선율 따라에서는 고향과 그리움, 가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설렘과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는 마음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전해드릴 텐데요. 추석 연휴 귀성길과 귀경길은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좋은 음악이 따뜻한 동행 되어주길 바라면서 이 작품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에어 티켓 이벤트 알려드립니다. 매일 라디오를 통해 만났던 음악과 이야기가 이번에는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에어. 지난 6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음악의 순간들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진행과 해설을 비롯해서 소프라노 장혜지, 크로스오버 보컬 그룹 리베란테의 바리톤 노현우, 피아니스트 김도현, 유튜브 채널 뚱찌땅치의 기타리스트 김희연, 피아니스트 정희와 그리고 클래식 유망주로 구성된 조이풀 콰르텟의 바이올린 유현석, 백수현, 비올라 박솔진, 첼로 서규민이 함께합니다. 다양한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가을의 정취 속에서 좋은 음악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에어, 10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을지로 사가역 10번 출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티켓 신청을 받습니다. 공연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방송 중 샵1053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6주년 음악회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티켓 신청은 9월 28일 월요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감상하실 곡 러시안 집시 스윙이 되겠는데요. 바이올린의 요셉 랜드바이, 집시 헝가리 바이올리니스트죠. 그리고 바이올린의 니콜라에 따라칠라, 그리고 비올라의 페터 매니하트, 그리고 첼로의 알렉산드르 바그린체프, 네 명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러시안 집시 스윙 함께 들었습니다. 바이올린의 요셉 랜드바이, 바이올린의 니콜라이 타라칠라, 또 비올라의 페터 매니하트, 첼로의 알렉산드르 바그린세프. 요셉 랜드바이 예전에 그 같이 인터뷰했던 또 기억이 나네요. 참 좋은 사람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이올린의 요셉 랜드바이, 또 앨범 러시안 집시 스윙으로 함께 들었고요. 자, 민요에는 한 지역의 풍경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민요는 익숙한 노래를 넘어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러시아 민요에는 발랄라이카 같은 전통 현악기가 자주 등장하고 단조 선율을 바탕으로 한 애잔하고 서정적인 노래가 많습니다. 또 광대한 영토 안에서 수많은 민족이 함께 살아온 만큼 지역과 민족에 따라 음악의 색깔도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에게는 1930년대 이후 소련군 합창단이 부른 러시아 민요가 특히 친숙하죠. 힘찬 남성 합창 때문에 웅장하고 비장한 인상이 강하지만 원래 선율을 찬찬히 들어보면 아름답고 구슬픈 정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스젠카라진 이사 오스트로바나 스트리진, 이 스테판 라진의 난을 통해서 강을 돈강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불렀던 이 볼가강에서 또 불렀던 이 스젠카라진 노래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코 사켄코 루슬란트, 이분들은 이제 그 러시아가 그 백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있을 때 백군이었습니다. 황제의 군대. 그래서 이제 서방으로 다 망명하고 이주해서 돈코삭 합창단을 만들었죠. 자, 이 러시아의 소비에트 합창단과는 다른 돈코삭 합창단의 노래로 스젠카라진 이사 오스트로바나 스트레젠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젠카라진이 이제 그 농민혁명의 우두머리인데요. 사람들이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의 애인 때문에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아주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 여인을 바다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이 강에 빠뜨려서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이 좀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트래디셔널 곡이죠. 오치 초르니의 다크 아이스, 검은 눈동자. 제일 처음에 이 곡을 쓴 것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드미트리 후버로스톱스키가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바리톤 드미트리 후버로스톱스키, 그리고 니콜라이 갈리닌, 이 오시포프 러시안 폭 오케스트라를 이끈 정말 이 독특한 러시아의 악기들, 뭐 발랄라이카, 도움라, 베이스 발랄라이카, 다양한 악기들이 들어있는, 또 바이안도 들어있고요. 바로 그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두 곡 함께 하시죠.

플로리안 게르만이 작곡한 오치 초르니의 검은 눈동자 다크 아이스. 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또 카프카스 지방 이쪽에 있는 또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백계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푸른 눈의 그 또 눈동자와는 다른 막 이렇게 막 빠져들 것 같은 또 집시들, 이런 다양한 민족들의 여성들에게 이제 빠진 그런 남자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죠. 자, 그리고 이 곡을 아주 집시들이 정말 자기들의 곡처럼 이렇게 연주를 대대손손 하고 있는,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라스토프스키, 그리고 니콜라이 칼리닌 지휘한 오시포프 러시안 폭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또 러시아 미녀 루스카의 나로드네 피에스냐, 진정한 이제 미녀죠. 스테판 라진의 난을 배경으로 한 스첸카 라진, 10절까지 있습니다. 원래 이자 오스트로바나 스트레젠, 강기슭을 강가를 계속 이제 거슬러 올라가, 돈 코사켄코 루슬란트, 러시아 돈 코사크 합창단, 이 러시아에서 망명한 백계 러시아 백군 합창단, 황제의 군대 합창단의 또 아카펠라. 이게 이제 돈 코사크하고 레다미 코러스하고 다른 점은, 레다미 코러스는 이제 민속 악기가 들어가 있고요, 돈 코사크 합창단은 모두 아카펠라로만 노래한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러시아 민요가 넓은 대지의 쓸쓸함과 그리움을 담았다면,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나폴리의 민요는 밝고 정열적인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깐소네 나폴레타네라고 부르는 이, 통상 우리가 나폴리 민요라고 지칭하는 이 곡들은 작자 미상의 노래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자연 민요와는 조금 다른데요. 나폴리의 정서와 음악적 특징을 바탕으로 작곡가와 작사가가 새롭게 만든 일종의 대중가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제 창작 민요, 나폴리 민요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나폴리 노래의 발전에는 지역의 대표 축제인 피에디 그로타 축제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어부와 주민들이 산타 마리아 디 피에디 그로타 성당에 성모상의 노래를 바치던 종교 축제였다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고 겨루는 음악 축제의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후 축제의 전통이 잠시 끊겼다가 1952년 나폴리 노래 축제로 이어지며 다시 활기를 찾았는데요. 나폴리의 햇살과 바다를 머금은 밝고 흥겨운 곡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루이지 댄자가 작곡한 푸니쿨리 푸니쿨라, 나폴리 베수비오 산 화산에 이제 푸니쿨리, 요 푸니쿨라를 이제 만들어서 영차 영차하고 이제 개통식을 했는데 그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화산이 이제 터져가지고요, 이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죠. 자,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리고 안톤 과다뇨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 테아트로 코무나레 디 볼로냐,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불러줬고요. 또 이탈리아의 뭐 슈베르트라고 불렸던 가곡의 왕 프란체스코 파올로 토스티의 마레키아레, 이 마레키아레는 이제 나폴리 지역에 있는 또 이제 도시 마을 이름인데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마레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마레키아레 이 곡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프레디 데 토마소 테너와 레나토 발사돈나가 이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마레키아레는 이제 뭐 깨끗한 그런 바다라는 뜻을 가진 마을 이름이죠. 그리고 마리오의 산타 루치아 룬타나, 먼 산타 루치아, 보컬의 그리스 출신 마리오 프랑골리스, 그리고 저랑도 이제 스타니슬랍스키 극장에서 상당히

친분을 쌓았던 재밌는 지휘자 블라지미르 본킨 오텔로 지휘했었던 거 기억납니다. 테너 박지원 선생님 데뷔했을 때 The National Philharmonic Orchestra of Russia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세 곡 들으시죠.

마리오의 산타 루치아 룬타나, 보컬의 그리스 가수 마리오 프랑글리스, 또 블라지미르 본킨이 지휘한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러시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산타 루치아 룬타나를 이제 직접 들었던 그 실연으로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예전에 그 볼쇼이 극장의 솔리스트였던 주랍 서틀라바 이 테너가 너무나 앙콜곡으로 아름답게 불러서 그때 갔던 많은 청중들, 우리 또 그때 대학생들 정말 열광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프란체스코 파울로 토스티의 마레키아레 함께 들으셨는데요. 테너 프레디 데 토마소, 레나토 발사돈나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루이지 댄사의 푸니쿨리 푸니쿨라, 영차 영차 하면서 올라가는 푸니쿨리 푸니쿨라. 자, 베스비오 산을 향하여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안톤 과다뇨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 테아트로 코무날레 디 볼로냐, 볼로냐 시립극장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해 준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나폴리 노래만큼이나 밝고 흥겨운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멕시코, 멕시코입니다. 스페인은 16세기부터 300년 가까이 멕시코를 식민 통치했고 멕시코의 음악과 문화에도 큰 영향을 남겼는데요. 스페인에서 전해진 오래된 선율에 멕시코 사람들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새로운 가사를 붙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쿠카라차는 20세기 초 멕시코 혁명 당시 군인과 민중이 정치와 사회를 풍자하는 다양한 가사를 붙여 부르면서 혁명을 상징하는 노래로 널리 퍼졌죠. 이 민중을 이제 라쿠카라차, 바로 그 바퀴벌레에 비유한 그런 곡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곡은 과달라하라, 사람들의 춤곡이라는 뜻의 하라베 타파티오입니다. 멕시코 서부 할리스코 지역에서 유래한 춤곡으로 남녀가 넓은 모자를 사이에 두고 구애 춤을 추는 모습 때문에 멕시칸 모자춤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혁명과 격동의 시간을 품고 있지만 선율만큼은 더없이 밝고 신나는 멕시코의 음악 함께 만나보시죠. 자, 멕시코 미녀 라쿠카라차, 바퀴벌레 만토바니와 그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시고요. 역시 멕시코 미녀 엘 하라베 따파티오, 과달라하라 사람들의 하라베 전통춤곡 마리아치 누에보 떼칼리트란, 마리아치 민속 앙상블 누에보 떼칼리틀란의 연주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 멕시코 민요를 들으니까 또 멕시코 월드컵 생각이 나면서 씁쓸한 그런 마음이 또 가슴 한편에 아직도 남아있네요. 근데 뭐 지금 뭐 이제 아시안 게임도 있고 바쁩니다, 우리가. 자, 멕시코 민요, El Jarabe Tapatío. 과달라하라 사람들의 하랍의 전통 춤곡 마리아치 누에보 데칼리틀란, 마리아치 민속 앙상블 누에보 데칼리틀란의 연주였고요. 또 멕시코 미니오 라쿠카라차 바퀴벌레 만토바니 앤 히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민요는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 음악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악기 백파이프의 독특한 울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미국에서 와, 가는 데마다 바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거리에서 백파이프 연주하면서 정말 분위기를 돋아준 그런 스코틀랜드 팀. 일찍 떨어졌지만 그러나 뭐 응원에 있어서는 뭐 1, 2등을 차지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르웨이와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과거에는 전쟁터에서 신호를 보내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통 의상과 함께 스코틀랜드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밀리터리 타투, 그 유명한 공연으로 아주 유명하죠. 영국 민요 역시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선율 속에 사람들의 삶과 정서를 담고 있는데요. 서로 닮은 듯 다른 매력을 지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민요 두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Scotland the Brave, 용감한 스코틀랜드 사람들, The Drums and Pipes and the Cape Town Highlanders. 케이프타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하일랜더는 바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하일랜더들이 함께 만든 파이프 밴드의 스코틀랜드 브레이브 함께 감상하시고요. 또 그린 슬립스, 천일의 앤하고 좀 연관이 되죠. 이 전설에 의하면 하프의 수잔 맥도날드, 푸르노소

영국 민요, 잉글랜드 민요, 하프의 수잔 맥도날드 연주였고요. 또 스코틀랜드 민요, 스코틀랜드 더 브레이브, 용감한 스코틀랜드 사람들, The Drums and Pipes and the Cape Town Highlanders.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들, 하일랜더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 얼마 전에 9.11 테러 추모 25주기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슬프게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또요어이 파이프 밴드가 나와서 연주를 하는데 좀 구슬퍼지던데요. 자, 독일 민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민요에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부르는 밝고 흥겨운 노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술잔을 기울이며 부르는 노래를 권주가라고 하죠. 유럽에서는 중세부터 권주가를 즐겨 불렀고,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가사와 선율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권주가는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에 나오는 축배 노래인데요. 이 곡은 작곡가 지그문트 롬베르크가 만든 곡으로 독일 민요는 아니지만 독일 학생

사람들이 함께 술잔을 들고 부르던 이 맥주를 들고 부르던 건주가의 분위기를 잘 살렸습니다. 이게 펍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옥토버 페스트 때도 사람들 막 엄청 떠들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고주망태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 순간만의 재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 힘찬 합창과 흥겨운 선율 속에 건강과 우정, 사랑을 기원하는 축배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Drink, drink, drink. 또는 드링크 드링크 드링크 이렇게 부르죠. 드링크 리더, 드링킹 송의 메들리인데요. 바리톤 에릭 쿤츠, 프란츠 리샤워가 지휘한 The Vienna State Orchestra and Chorus, 빈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또 여러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프레드릭 쇼팡의 마주르카 38번 F샵 단조 작품 59의 3 피아니스트 블라지미르 아슈케나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쇼팡은 20살에 폴란드를 떠난 뒤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는데요. 대신 폴란드의 민속 춤곡인 마주르카를 통해 고향의 리듬과 정서를 끊임없이 되살렸죠. 한가위 마음 담은 선율 따라 2부 첫 곡은 고향을 그리워했던 쇼팡의 마음을 담은 음악이었습니다. 뾰드르 치코프스키의 스피아쉐 그라사비차, The Sleeping Beauty, 발레의 잠자는 미녀. 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 발레로 예술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작품 66, 차이코프스키 번호 13, 왈스 감상하시겠습니다. 근데 이 곡을 두 대 피아노, 피아니스트 까티아 마리엘 라베크, 금년에 그 LG 아트 센터에 와서 공연을 했었죠. 이 자매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뾰드르 치코프스키의 The Sleeping Beauty, 잠자는 미녀 발레 가운데서 왈스 들으셨습니다. 피아니스트 카티아와 마리엘라 베크 자매 두 대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클래식 무대에서도 가족이 함께 연주하는 풍경을 종종 만날 수 있죠.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일상을 함께 나눈 만큼 서로의 호흡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주고받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오랜 유대감이 각자의 개성과 어우러지면서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계의 음악가족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요한 슈트라우스 1세와 2세의 부자인데요. 한때 빈의 음악계를 양분했던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자 또 경쟁자였지만 결국 각자의 음악으로 빈 왈츠의 전성기를 열죠. 아버지가 왈츠의 길을 닦았다면 아들은 그 길을 세계적인 무대로 넓혔습니다. 이 슈트라우스 부자의 음악 가운데 먼저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마르쉬, 라데츠키 행진곡 작품 228,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9년 신년음악회 실황으로 감상하시고요. 또 이어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Zeitumschlungen Millionen, 민중이여 다 함께 포옹하라 왈츠가 되겠는데요. 이 가사는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 합창의 이제 또 테마로 들려오는 Zeitumschlungen Millionen, Diesen Kusten ganzen Welt 하는 그 가사이기도 하죠. 자, 안드리스 넬손스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0년 신년음악회 실황으로 또 감상하시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Zeitumschlungen Millionen, 민중이여 다 함께 포옹하라 왈츠였고요.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 합창에 등장하는 이 가사를 바탕으로 만든 곡이었습니다. 작품 443, 안드레스 넬슨스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2020년 신년음악회 실황이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19년 신년음악회 실황,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마치, 라데츠키 행진곡 작품 228이었습니다. 자,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에게 가족과 음악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흐 가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수많은 음악가를 배출했는데요. 바흐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작곡가와 연주자로 활약했죠. 22살의 첫 아내 마리아 바르바라와 결혼한 바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곱 자녀를 얻었지만 아내가 35세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듬해 바흐는 20살의 성악가 안나 막달레나와 재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13명의 아이가 태어나 바흐는 두 번의 결혼을 통해 모두 20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뭐 하지만 다 살게 된 것은 아니고 영아 사망률이 좀 높았죠. 자, 바흐 부부는 음악으로도 깊이 교감했는데요. 바흐는 아내에게 두 권의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음악 수첩을 선물했고 이 수첩에는 바흐와 가족, 동료 음악가들의 작품을 함께 담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연주하고 음악을 익히던 바흐 집안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인데요. 이후 아들인 윌헬름 프리데만 바흐,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바흐,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도 각자의 개성을 지닌 작곡가로 성장하며 바흐 음악 가문의 명성을 이어갑니다. 이 중에서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가 이제 모차르트하고 상당히 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노텐 뷰흘라인 피어 안나 막달레나 바흐,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음악 노트 가운데서 미뉴엣 G 단조, 기타의 앙헬 로메로의 연주를 감상하시겠고요.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론도 A 장조, 보트킨 번호 58-1, 피아니스트 아나마리아 마르코비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의 교향곡 심포니 C장조, 그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브루카르트 글래츠너가 지휘한 노이에스 바흐 히에세스 콜레기움 무지쿰, 새로운 바흐 콜레기움 무지쿰 연주로 들으시고요. 또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비올라 협주곡 C단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마마에스토조, 매우 빠르게 그렇지만 웅장하게 바이올린의 얼마 전에 또 내 안에서 협연을 들려주었던 네마니아 라둘로비치, 그리고 더블 센스의 연주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비올라 협주곡 C단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마 마에스토소 비올라의 네마냐 라둘로비치 그리고 더블 센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네마냐 라둘로비치가 그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비올라도 이렇게 연주를 했군요. 자, 그리고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의 심포니 교향곡 C장조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브루카르트 글래츠너 그리고 신 바흐 콜레기움 무지쿰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 이 뭐 아들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뭐 함부르크의 바흐, 베를린의 바흐 이렇게 불렸던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론도 A장조 부호트킨 번호 58-1 피아니스트 아나 마리아 마르코비나 연주로 들으셨고요. 또 그에 앞서서 제일 처음에 들으신 곡 기타리스트 앙헬 로메로 일가의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음악 노트 중에서 미뉴엣 G단조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연주자 가족으로는 오텐사머 가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드레스 오텐사머는 2011년 22살의 나이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 수석에 오르며 세계적인 연주자로 이름을 알렸죠. 아버지 에른스트 오텐사머와 형 다니엘 오텐사머도 빈필하모닉의 클라리넷 수석으로 활약을 했고요. 세 사람은 클라리넷 트리오 더 클라리노츠를 결성해 각자의 오케스트라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틈틈이 한 무대에 올랐는데요. 자, 근데 잘 나가다가 아버지 에른스트 오텐사머가 갑자기 급사하시는 바람에 클라리노츠는 더 이상 이제 들을 수 없는 라이브로는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빈필 크루즈에서 그 갑판 위에서 연주하던 이 세 분의 연주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오텐사머 가족이 들려주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클라리넷 선율과 함께 가족의 의미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아밀카레 폰키엘리의 일건베니어 함께 들어볼 텐데요. 이 원래는 이제 두 대 클라리넷을 위한 오페라풍의 극적이고 서정적인 변주곡으로 아버지와 아들들의 달콤하면서도 불꽃 튀는 유대감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 또 이 노사연 씨 노래가 생각나는 만남 작품 76입니다. The Clarinots 그리고 빈 현악 앙상블이 함께하는 오텐사머 가족의 연주

아주 뜻깊게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추석 특집 또 인사드리고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Salve!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신신우 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38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9월 24일 목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요즘에는요 어디서든 손에 손에 다들 스마트폰 들고 있죠. 심지어 이렇게 명절에 모여도 각자 스마트폰 삼매경입니다. 이거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이번 추석에 우리 좀 힙하게 가보자고요. 텍스트 힙 타임 어떤가요? 스마트폰 대신에 손에 손에 책 한번 들고 모처럼 모여서 우리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아주 맛있는 북토크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라디오 빵집 오늘 문을 연 첫 곡은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였고요. 저는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신신우신 추석 특집 마음을 잇는 북토크. 어제 이어서 둘째 날 시간인데요. 오늘 빵집 문을 열면서 제가 명절 연휴에는 제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 라고 여쭤봤는데요. 저부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나는 손에 뭘 들고 있을까? 우리 이 명절 연휴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니 평소보다 더 오래, 더 많이 이렇게 스마트폰만 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집마다 너도 나도 정말 손에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는데요. 참 이 평소에도 그렇긴 하지만 이 명절까지 돼서 그러는 건 좀 너무 뻔하고 좀 식상하잖아요. 이번 명절 연휴에는 좀 더 힙하게 스마트폰 대신 책도 좀 읽으면 어떨까요? 아 물론 이번 추석 연휴도 라디오 빵집과 함께 저랑 라빵라빵 함께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내일 추석 앞두고 또 준비하시느라 참 많이들 바쁘실 텐데 오늘도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픈 시간 맞춰서 입장해 주신 우리 빵집 가족분들 한번 만나볼게요. 9153님께서요. 제 얘기하시나요? 찔림. 이번 연휴에 방콕하면서 드라마를 정주행하려고 했는데 들켰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9153님 이렇게 또 연휴 동안 맞아서 휴식 취하시고 드라마 정주행하시는 거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우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눈의 휴식을 위해서라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제품 좀 멀리하고 이 책과 가까이 해보는 거 어떨까 싶네요. 8142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우리 딸은 연휴 내내 제 옆에 딱 붙어있어요. 모녀 사이가 그렇게 좋냐고요? 그럼 얼마나 좋게요. 저랑 핫스팟 같이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잔소리 참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아, 또 핫스팟 참지 못하죠. 내가 스마트폰 쓰기 위해서 데이터가 부족한 우리 아이들은 핫스팟을 졸졸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아유, 그렇게 껌딱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좋다라고 좀 참아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으면 좀 가족들과 인사도 못하고 혼자만의 시간에 빠져들게 되는데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아이템도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4465님께서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온 가족이 같이 볼만한 책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집 연령대는 7세부터 70대까지 다 있습니다. 이 세대를 초월해서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있으면 좋겠는데 고민되네요.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공통된 마음을 엮어줄 수 있는 책은 결국에는 이 어린아이의 초점에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어린 시절에 읽었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읽고 있는 그런 책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또 마음을 한 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가족분들의 이러한 인사와 명절에 대한 내용들 함께 계속 기다리면서 신신우신 추석특집 마음을 잇는 북토크 둘째 날 시간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토이의 스케치북.

토이의 스케치북, 옥상 달빛에 어른이 될 시간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도 멈출 수가 없는 저 용디의 책사랑. 그래서 오늘 신신우신 추석 특집으로 이 마음을 읽는 북토크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매일 읽고 매일 쓰고 이 글과 삶이 딱 일치하는 우리 사단법인 오늘은 이사장이자 변호사 정지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작가님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늘 특별히 이 추석을 맞아서 정지우 작가가 추천해주는 선물하기 좋은 책 어떤 책일까 한번 만나보기도 하겠고요. 오늘 직접 이 라디오 빵집에 많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손님분들이 오셔서 약간 도란도란 맛있는 북토크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 명동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홀이고요. 우리 정지우 작가님 그리고 우리 북토크를 희망하신 손님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와 CPBC 앱 빵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고요. CPBC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로는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스윗 소로우의 사랑해.

0: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시나브로 풍며드는 신신우신 추석 특집 북토크. 우리들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추석을 맞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마음의 양식도 함께 챙겨보고자 오늘 이 시간 마련했는데요. 신신우신 추석 특집 북토크. 오늘 이 시간 매일 읽고 쓰고 사랑하고 정말 오늘의 삶을 맛있게 보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매일 글 쓰는 변호사 정주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정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또 추석 특집과 네. 작가님과 함께하는 우리 또 북토크에 와주신 손님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요. 우리 작가님 어떻게 앞에 계신 우리 손님분들께 인사를 제대로 부탁드릴게요.
1: 아, 사실 저는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 와 계시니까 좀 긴장이 됩니다. 네, 평소에 지금 제가 벌써 여기 이 방송국 말과 친정처럼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네, 이렇게 또 많이 분들이 계시니까 과연 내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떨리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입니다.
0: 네, 우리 작가님께서는 신신우신 매주 목요일 라디오 책방을 저희가 열고 있는데요. 그 라디오 책방에서 한 코너 우리 또 책방지기를 맡고 늘 신신우신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추석 명절 이렇게 맞이해서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작가님에게 추석 어떤 날로 좀 기억이 되시나요?
1: 사실 추석하면 저는 이제 어릴 적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촌들이 다 모이고 저희 뭐 삼촌이나 큰아버지나 모두 모여가지고 저희 사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제사를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차례를 지내시면 저희 다 같이 거기 참여하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음식들을 많이 차리고 이런 왁자지껄한 순간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사실 최근에는 좀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할아버지도 몇 년 전 돌아가셨고 또 저희 뭐 친척들도 좀 다른 뭐 나라에 살고 계시거나 좀 뿔뿔 흩어지면서 사실 추석이 조금 허전해졌다고 해야 될까? 네. 근데 또 저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다 뭐 한복 입고 뭐 이렇게 절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다면 네. 또 요즘에는 뭐 그런 분위기도 많이 흩어져서 뭐 오히려 인천공항이 역대 최대 손님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그렇죠, 맨날 그렇죠. 나오기도 하고 네. 또 한때 뭐 그런 댓글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조상덕 받은 사람들은 정작 다 해외여행 가 있다.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댓글들도 많이 유행하면서 네. 사람들이 좀 굳이 막 추석에 모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 그게 뭐 때로는 약간 이런 개인주의에 하된 자유가 좀 익숙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그립기도 하고 그런 네. 마음도 드는 게 요즘 풍경인 것 같습니다.
0: 저도 어린 시절에 추석을 생각해보면 일단 어른들이 많았어요. 어른들이 많으면 장점이 있죠.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1: 맞아요.
0: 한 분당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받으면 아 이번 하반기 좀 풍요롭게 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냈었는데 점차

0: 점차 이제 가족도 모이는 가족도 많이 줄어들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이번 명절을 보내자. 우리 좀 추석 때 모이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 이런 풍조가 조금씩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 분명 조카들한테 용돈을 주고 싶은데 아직까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 아직까지 주고 싶으면 주시면 되죠. 카카오톡도 보낼 수도 있고 너무 주고 싶다면 줄 수는 있으나 네. 약간 주고 싶은 마음이 약간 적으신 게 아닌가.
0: 사실 이 본래 네. 명절 안에는 네. 그런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는 거, 뭔가 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 안에 안부도 더하고 뭔가 인사도 더하는 거, 그런 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겐?
1: 어떻게 보면 이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너무 살아가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너무나 내가 친했던 친구 1년에 한 번 보기 힘들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명절 같은 날들이 또 이제 우리가 의무적이지만 또 그런 의무감 때문이라도 내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는 또 이제 그런 의미들도 많이 흐려지고 있어서 네. 또 이번 추석에만큼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더 보고 전화라도 하고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0: 뭐 추석 때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거, 우리가 인사 나누고 안부를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그 감사의 마음을 조금 이제 뭐 선물이나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주로 이렇게 명절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뭘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1: 글쎄요, 사실 뭐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하면 네. 저도 뭐 일반적인 선물을 많이 들고 가는 것 같아요.
0: 뭐 과일이나
1: 그렇죠.
0: 뭐,
1: 네. 네, 뭐 과일 사들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일반적인데 사실 저희 아이한테는 네. 좀 약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오.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니까 편지를 쓰자.
0: 아.
1: 그럼 이제 사실 이제 아이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실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사실 특별한 건 없잖아요.
0: 네네네.
1: 뭐 돌멩이 주워 주거나 특별한 게 없지만 또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해서 또 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네. 그럼 이제 그 받는 사람 되게 의미가 있어서 또 뭐 그런 것들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0: 역시 글쓰기에 진심인 분이시다 보니까 이 선물도 글 안에 마음을 담아서 주는 선물이 참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좀 담기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에 제가 뭔가 큰 선물은 부담스럽다, 내가 책 한 권 정도 선물하면서 우리의 그런 마음과 인사를 담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책을 좀 선물하면 좋을까요?
1: 사실 책 선물이 저는 선물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책을 누구에게 선물해 주면서도 아마 안 읽을 거야 마음속으로 아마 안 읽겠지 이런 생각을 항상 주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 사람 자체가 좀 적어진 시대이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좋았던 책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너무 좋아할 거라는 보장이 사실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인문학이나 조금 어려운 책들이 많기도 하고 고전이라든지 근데 또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들은 뭐 조금 더 쉬운 책들이나 뭐 일상 대중 에세이 같은 걸 좋아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책 선물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책 선물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내가 너무 좋은 책보다는 그 사람이 에게 정말 이 책이 필요할까, 그 사람이 정말 이 책을 좋아할까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을 주제로 저희가 북토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함께 오신 분들은 우리 정지우 작가님을 너무 사랑하고 정지우 작가님의 글에 진심인 분들이 모였다 보니까 우리 작가님의 책이 아주 큰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최근에 많은 저서들을 이렇게 내주셨죠? 그중에서 오늘 함께 나눠볼 책 어떤 책인가요?
1: 네, 오늘 또 감사하게도 제 책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쓴 이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0: 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다 읽어보셨죠? 네, 안 읽으셨나 봐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2: 네.
0: 이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 우리 정지우 작가님의 에세이를 선택해 주셨는데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책인가요?
1: 네, 제목 자체에 약간 불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뭐 근심이나 걱정이나 좀 안 좋은 생각들 대신에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좀 감사하면서 삶의 좋은 측면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삶에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주워 모아서 거기에 반대로 몰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글들이 여러 편 모여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이 책을 써야겠다고 뚝딱 쓴 것이 아니라 네. 이 책에는 제가 5년 전에 쓴 글도 있고요. 뭐 오래 쓴 글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이 행복이나 뭐 관련된 생각들을 차곡차곡 모아와서 다양한 그런 행복에 대한 글들이 모여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아니 이 책이 표지부터가 너무 예뻐요. 이 해파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책 표지인데 이 책 표지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나요?
1: 네, 아무튼 여기 출판사분들 대단하시다. 네, 왜냐하면 이 제목도 그렇고 네. 사실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책 내게 되면 그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묻혀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그건 사실 출판사가 지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대답할 때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책 제목안들이 막 많이 오고 가지만 네. 사실은 저는 뭐 책의 어떤 대표적인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지어야 된다라고 사실 항상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목도 제가 쓴 여러 편 글들 중에서 이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0: 네네.
1: 이제 그 문장을 뽑아서 이제 출판사에서 지어준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실린 뭐 책 표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아내가 책 보자마자 앞으로 이 출판사랑만 책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네. 하여튼 뭐 나도 좋다 이렇게 네. 대답을 했죠. 네.
0: 작가님도 이 책 제목과 표지 어떤 편집에 되게 약간 애정이 가시나요?
1: 네. 어쨌든 그런 되게 은은한 느낌의 저는 사실 그런 에세이집을 또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뭐 또 제가 냈던 여러 책들 중에서 특히나 또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그런 컨셉이 잘 잡힌 책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이제 출판과 편집에 약간 진심인 편이라서 우리 작가님 만나 뵙기 전에 우리 책임 편집자님을 잠깐 뵀어요. 그래서 이제 편집이 너무 잘 나왔다. 이 가독성도 너무 좋고 구성도 너무 알차고 이 책의 밀도가 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벼운 에세이로 시작하는 것 같다가 작가님 삶을 약간 엿보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약간 이렇게 자기 성찰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꽉꽉 찬 밀도로 책 구성을 해주셨더라고요.
1: 그 구성은 제가 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0: 네, 네, 네. 우리 또
1: 저도 또 새롭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네, 네. 그런 책이었군요. 네,
0: 우리 편집팀에서 또 네, 너무 이렇게 잘 만들어주셨는데 네. 이게 왜 해파리인가 표지가 혹시 들으셨나요?
1: 근데 이제 우리가 들은 적은 없는데
0: 네.
1: 사실 해파리라고 하면 좀 행복과 되게 관련이 있는 전 생물이라고 느끼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파리가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0: 네네.
1: 아무런 의지 없이 굉장히 유영하면서 그 바닷 속을 떠다니잖아요.
0: 네.
1: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을 받고 또 때론 심해에 갔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조금 이 삶에서 막 너무 쫓기는 듯한 기분이나 강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게 되는 좀 그런 효과를 주지 않나. 해파리란 생명 자체가
0: 네.
1: 세상에는 저렇게 사는 생명도 있구나. 약간 나도 가만히 오늘 불어오는 가을 바람 속에서 좀 행복하게 이 오후를 좀 멍하니 네,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마트폰 안 보면서
0: 네네.
1: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또 그런 영감을 주는 생물이 전 해파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우리 작가님 또 오늘 약간 복장이 해파리 색이랑 맞춰서 입고 와주신 게 아닌가?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도하신 건 아니죠?
1: 아유,
0: 네.
1: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0: 오늘 이렇게 또 북토크 위에서 우리 출판사에서 이렇게 페이지 2 출판사에서 흔쾌히 이 자리 또 마련해 주시고 우리 선물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얘기를 좀 깊게 우리가 빠져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지우 작가님이 생각하는 불행의 기준, 나에게 있어서 불행이란 뭘까요?
1: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 그 고해성사 하듯이 신문의 앞이 아니라면 잘 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0: 네.
1: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저에게 불행감을 주는 문제들은 주로 가족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가족의 어떤 뭐 풍파가 있거나 뭐 가족이 슬프거나 아프거나 힘들어하면 그것이 뭔가 뿌리가 흔들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이 너무 떨쳐내기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내가 좀 잘 안 되거나 뭐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 다 인생 경험에서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의 가족이 뭔가 힘들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특히나 그럴 때 좀 제일 힘들지 않나?
0: 네.
1: 이제 그래서 또 항상 전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좀 우리 가족을 좀 잘 돌보거나 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행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사실 이제 이 책을 접한 독자들이 제목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불행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불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불행에 집착하는 거, 몰두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내 이야기인 것 같은 공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왜 자꾸 나는 이 불행에 몰두하는가?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가? 이런 감정들을 우리 정지우 작가님이 톡톡 이렇게 터트려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불행에 자꾸만 떨쳐내지 못하는 이유, 불행에 천착하는 이유, 이유가 뭘까요?
1: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이 걱정을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뭔가 불행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마치 내가 저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저것을 생각하게 되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근데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이렇게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이 속에 있을 때 생각 이상으로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몰두해봐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특정한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스스로 좀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을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몰두하는 근심 걱정을 잠깐 밀어놓고 그래 오늘치 고민 걱정은 다 했다. 내가 더 해봐야 답은 안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내 옆에 있는 지금 뭐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내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들을 충분히 해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하면 사로잡히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하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작가님의 책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에 그러한 마음들과 생각들이 아주 잘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또 북토크로 왔기 때문에 작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한 대목을 청해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대목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1: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뭐 불행감을 준다라고 느끼는 가장 흔한 것은 사실 사람 때문이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거나 뒤에서 욕하는 것 같을 때 사실 또 굉장히 힘들기도 한데 그와 관련된 구절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0: 네, 정지우 작가님의 목소리로 한 대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몇 년간 SNS에 글을 올리면서 배웠던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만 해도 나는 그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야 한다고 믿곤 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존재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사람이나 나 둘 중 하나가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글을 쓰고 또 책을 내고 글과 책에 대한 여러 반응들을 경험하면서 아, 미움받는 일이란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생각해보니 과연 인류 역사상 미움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한 적이 없었을 것 같다. 예수나 부처 같은 성인조차도 얼마나 많은 이들의 미움을 받았는가. 그런데 감히 나 따위가 믿음받지 않을 생각을 했다니 그런 오만도 없었던 것이다.
0: 정지우 작가가 오늘 추천해주는 책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 가운데 한 대목 낭독으로 들었습니다. 이 낭독해주신 부분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작가님 이제 SNS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기고도 하시고 글을 많이 공개를 하시는데 이 SNS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제가 처음 SNS에 글을 쓴 것은 아마도 거의 처음 쓴 것은 제가 처음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수험 생활을 시작하고 뭐 아이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뭐 삶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도 많은데 이걸 좀 풀 때는 없고 했을 때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처음 일기 같은 것들을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뭐 또 그냥 저는 이제 일기라고 생각하면서 올린 글들이 많았었는데도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뭐 공부하는 중간중간 뭐 스트레스 풀 겸 몰래 글도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0: 오늘 북토크 오신 분들도 아마 정재 작가님 SNS 다 팔로우 하시고 그런 게시물들을 통해서 많이 그대로 접하신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반응들 좀 어땠나요?
1: 물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제가 쓰는 글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차단을 했거나 삭제를 했거나 굳이 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좋아하는 반응들을 위주로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반응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0: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단단하게 먹기가 참 쉽지 않은데 왜 얘는 왜 이 사람은 나를 평가하고 미워하지? 나도 미워할래. 이런 마음이 들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또 약간 다른 관점으로 아 예수나 부처도 누군가 미워했는데 오만이라는 표현을 또 써주셨어요. 작가님에게 있어서 이 미움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사실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강의 같은 걸 가보면 특히 여고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이 친구 관계더라고요. 뭐 내가 누구랑 친했는데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친구들이 뒷담화를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답변을 한 적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지금 뒷담화 당하고 누군가가 날 미워하는 게 힘들겠지만 평생 뒷담화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평가를 받거나 지금도 누군가 날 욕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네. 네, 저는 확신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막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냥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인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것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있는 일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내면 사실 처음에는 네. 이렇게 막 뭐 안 좋은 평가가 달리거나 별점이 두 개 달리거나 뭐 악플이 달리면 되게 지우고 싶었어요. 저 사람이 뭐지? 도대체 누군가가 보낸 스파인가? 다른 출판사에서 보낸 뭐 그런 존재들인가?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막 신경을 많이 썼었다면 어느 날부터는 사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된 거죠. 아, 오히려 세상에 내 글이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보인다면 네. 뭔가 이상한 거다. 내가 지금 트루먼쇼에 갇혀 있는 거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오히려 날 싫어하는 사람도 가끔 보여야 그게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악플이 가끔 보여야 내가 지금 트루먼쇼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0: 약간 이 미움이라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세상은 원래 누군가는 날 미워하고 또 누군가는 날 좋아하고. 그 자연스러운 이치를 우리가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약간 필터 버블에 갇혀있듯이 뭐 나는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날 거야 이러지 말고 그래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약간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여고생한테 조금 미안한데요 저는 감수성이 있을 텐데 작가님 위로해 주셨어야죠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은데
1: 아 저는 항상 이제 현실을 항상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또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 미움에 너무 몰두하는 것도 몰입하는 것도 사실은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럴 시간에 오히려 내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과의 경험을 더 가치를 부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네. 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이게 미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사실은 우리가 미움을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정지호 작가님께서 이제 미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미워하시는 사람 있으신가요?
1: 저는 간간이 있는 것 같아요.
0: 저는 제가 아니죠. 이제
1: 네. 네, 신부님 미워하면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즌마다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근데 그 미움이 오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뭐 직장을 다니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왜 일을 저런 식으로 하지? 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많아졌잖아. 그럼 너무 미운 거죠. 그러나 퇴사하고 나면 생각도 안 나요. 예를 들어서 막 또 막 일상생활에서 뭐 길 가다가 뭐 만나는 사람들이나 조금씩 막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잠깐 믿고 마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어떤 그런 미움에 몰두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긴 인생을 놓고 보면 지금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네. 또 잠깐씩 미워하는 사람은 생기겠죠. 네. 네.
0: 사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저는 약간 끈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칼처럼 미움을 딱 잘라낸다. 이제 나 너 안 미워할 거야. 나도 미워하는 사람들에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좀 새롭게 느껴진 것 같은데 그런 감정의 끈적임, 미움이라는 감정이 나한테 좀 착 달라붙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기억은 없으신가요?
1: 돌이켜보면 그런 기억들이 있긴 있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 여고생들처럼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가령 이제 처음

0: 처음으로 저도 이제 누군가가 저를 뒷담화하는 경험을 해봤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너무 잘해주고 뭐 서로 친한데 뒤에서는 제 욕을 엄청 많이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몇년 동안 그 친구 생각이 나면 되게 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그 기억만 하더라도 뭐 지금에 있어서는 그냥 뭐 당연하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꼭 뒤에서 뭐 엄청나게 미워한다, 뭐 뒷담화한다, 욕한다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 지금 얽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이나 평가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한테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하 직원은 직장 상사한테 평가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실을 내가 뭐 믿을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사람의 막 뇌를 헤집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집착해야 될 영역도 아니다. 이렇게 때로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1: 저도 이제 정주 작가님의 글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우리 작가님의 글 안에는 이런 성찰과 사유가 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감정들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이게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늘 이렇게 사유를 하시는데, 그걸 또 이제 표현하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작가님만의 약간 이 표현법, 내가 사유했던 걸 풀어내는 그런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작가님의 아마 팬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약간 이 부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나 따위가 미움받지 않을 생각을 했다니. 그런 오만도 없었던 것이다. 이 표현 정말 약간 정지우스럽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시게 되나요?
0: 사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표현들을 조금 좋아하시는데 신부님께서 그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성직자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약간 좀 거친 내면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속에 가지고 있지만 입 밖으로 잘 꺼내지 않는 그런 솔직한 부분들인데 사실 제가 글 속에 그런 약간 솔직한 한 줄씩이나 저의 좀어 약간 정제되지 않은 거친 내면 같은 것들을 종종 표현을 하게 된 것은 좀 아내를 만나면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아내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저한테도 가식을 버려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위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하기 때문에 아내가 되게 솔직한 사람이어서 저도 만나면서 되게 솔직해졌고 글도 되게 솔직해졌어요. 북토크에서 말할 때 솔직해졌고 근데 제가 그게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되게 편해진 게 솔직해져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빙빙 돌려서 말하거나 나의 어떤 솔직한 얘기를 감추거나 뭐 글을 쓰더라도 뭔가 우아하거나 좀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방식으로 제가 책을 쓰고 있었다면 또 아내를 만나면서 내면 표현 같은 것도 많이 솔직해져서 또 독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내도 항상 자기 덕이다. 자기 덕에 독자들이 좋아하는 거다. 잊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또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 지분이 나에게 있다. 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0: 네.
1: 말씀을 또 하시겠네요, 아내분께서.
0: 그렇죠. 네.
1: 정주 작가님, 그러면 이렇게 내가 글쓰기를 하면서 이렇게 글 쓰는 스타일이 조금씩 뭐 변화하는 것도 느끼고 하시나요?
0: 그럼요. 글쓰기 스타일은 제가 계속해서 변하는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를 만나면서 많이 변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좀 성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작품을 쓰겠다, 뭐 대단한 지식을 자랑하겠다, 뭐 멋진 걸 쓰겠다라고 해봐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글을 써봐야 뭐하지? 이런 생각들이 전 어느 순간부터 많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더라도 정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넬 수 있는 글을 쓰자.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내 글을 읽고 감동을 받거나 좋아할 수 있다면 그런 글을 쓰자.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글을 많이 써왔던 것 같고요. 그것이 조금 글쓰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준 그런 힘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1: 우리 1부에서 우리 정지우 작가님의 미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들 잠깐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 우리 북토크가 마무리될 쯤에 질의응답 시간도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미리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와장창 다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1부를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이쯤에서 저희가 음악 한 곡 함께 들으시면서 또 잠시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2부에서도 우리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펼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호 작가와 함께하는 신신우신 추석특집 마음을 잇는 북토크 1부 끝곡으로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함께 들으시면서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5: 펄!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성동성당 황복은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9: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10: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0: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신신우신 추석특집 북토크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고요.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책박 주제가 있는 북클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이 스튜디오에서 열리던 이 라디오 책방이 오늘 정지우 작가님과 우리 청취자분들 또 북토크에 와주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즐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홀에 지금 모여서 거의 30분에 가까운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 북토크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아,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에 아주 쏙쏙 빠져들고 있는데, 네. 일렬 직관하고 있는 제가 약간 부러우신가요? 여러분들 약간 앞으로 더 오고 싶으시죠? 네. 오늘 작가님과 또 아주 맛있는 시간, 알찬 시간, 이 책을 선물합니다. 라는 주제로 최근 신간으로 나온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에 대한 얘기 소개하고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즐기고 계시나요? 네, 저희 2부에서는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지우 작가와 함께하는 신신우신 추석특집 마음을 잇는 북토크 2부 지금 바로 이어갈게요.
6: 어서오세요.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에서 준비한 마음을 읽는 북토크, 매일 글 쓰는 정지우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 약간 뻔한 추석, 우리 좀 힙하게 책도 좀 읽고 마음도 나누고 온 가족이 이렇게 책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보자라는 말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정지우 작가가 직접 골라온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라는 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 책 이렇게 좀 쓰시게 된 집필 과정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뭐 5년이 된 원고도 있고 최근에 쓴 원고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 이렇게 묶으시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1: 아무래도 이제 주,

0: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다양한 글들을 쓰는 편인데, 이번 책에 있는 글들만큼은 조금 더 사람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글들, 그래서 정말 일상에 좀더 위안이 될수 있고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묻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일상에서 정말 우리 오늘 하루에 위로가 될수 있는 이런 글들을 묶는 그 책도 제가 흔하게 내는 책은 아니거든요. 뭐 다양한 분야의 책을 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느낌의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뭐 최근에 이제 고전에 관련된 책도 나왔었고요. 뭐 저작권법에 관련된 책도 나왔었고, 우리 작가님의 에세이에 관련된 책, 오늘 이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라는 책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실은 어떤 책들은 핵심 독자를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쓰는 책들이 있어요. 아, 이런 책은 이런 사람들이 읽겠다라고 이렇게 쓰는데, 작가님의 에세이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다 보니까, 아, 약간 이런 독자들을 상상하고 쓴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나요?
0: 어떻게 보면 책마다 좀 다르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글을 쓰든 책을 쓰든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쓰는 이 글이, 이 책이 10명 읽으면 1명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글을 좋아하는 사람 1명 만나면 된다.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만 해도 그럼 벌써 5천만 명 중에서 500만 명 있는
1: 아,
0: 거잖아요.
1: 그쵸,
0: 그쵸?
1: 그쵸.
0: 그 사람들 마음에 들면 되지. 내가 굳이 나머지 4,500만 명 마음에 들 필요는 없다. 항상 이런 생각 가지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도 글을 써서 올리는데, 뭐 신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글을 올리다 보면은 이렇게 저의 이제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요.
1: 아,
0: 그래서
1: 그쵸.
0: 들어가서 보면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팔로워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 내가 쓴 글이 또 누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또 한번 팔로우 했다가 내가 쓴글 마음에 안 들어 또 팔로우 취소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또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글이 조금 이렇게 많이 공유가 되면 팔로워가 다시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냥 글을 올릴 때마다 그 10명 중에 9명 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 거죠. 네.
1: 네. 오늘 이 자리에 정지호 작가님을 직접 만나러 오늘 북토크에 참석하시기 위해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또 독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0: 네.
1: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떠들기보다 빨리 우리 작가님의 목소리로 한 대목을 더 듣고 책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대목 더 이렇게 청하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골라주시겠어요?
0: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의 주제랑 좀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제 그런 관련된 구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1: 정지호 작가님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이 참 나약한 것이 너무 쉽게 오늘의 문제를 삶 전체의 문제로 돌리곤 한다는 점이다. 오늘의 나쁜 기분 때문에 내 삶이 통째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며 이 삶이 누군가 혹은 어떤 선택 때문이라고 탓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면 과거의 어느 나날이 꿈처럼 피어오르고 마치 그 시절 이후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버린다. 그런데 착각이 거듭되고 그런 오늘들이 반복되다 보면 착각이던 것이 확신이 되고 탓하던 것이 진실이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오늘의 문제는 그저 오늘의 문제로 남겨두고 잊어버리는 일이 때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지나가 버릴 테지. 모든 삶에는 이런 나날이 있기 마련이지. 모든 인생에는 이런 구멍 같은 오늘들이 있지.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감내하지 않으면 삶은 더 쉽게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다. 어떤 삶에든 힘들고 기분 나쁜 나날이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기억하며 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0: 정지우 책방지기가 품고신 오늘의 책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 가운데 한 대목 낭독으로 들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로이킴의 살아가는 거야 라는 노래에 함께 붙어서 들었는데요. 일부러 저희가 낭독을 하고 바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잠깐 이 노래 들으면서 생각하는 사유의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우리 작가님께서 또 골라주시고 읽어주신 이 대목도 약간 우리의 삶과 오늘의 문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낭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이 한 문장이 참 쓰기는 쉬운데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참 무거운 것 같아요. 아, 오늘 살기 정말 힘들다, 고단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왜 나의 오늘은 끝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일 역시도 오늘과 달라지지 않을 거야라고 뭔가 좌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약간 어떤 문제들을 좀 바라보시나요?
1: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뭐 한 10년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평생의 문제도 있고 뭐 일주일이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그중에서 전 특히 오늘의 문제들은 오늘로 끝내야 하는 문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 달 지난 한 달을 쭉 돌이켜보면 그냥 이유 없이 기분이 굉장히 나쁜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떤 날은 별 이유 없이 기분이 아침 일할 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0: 네.
1: 근데 이 기분이 나쁜 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히 그런 날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 오늘 뭔가 마음이 안 좋다는 이유로 안 좋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뭐 지금 선택을 잘못했나, 뭐 직업 선택을 잘못했나, 아니면 그때 회사를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면 그때 신신우신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뭐 약간 뭐 등등, 네,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을 이제 막 꼬리를 물고 꼬리를 뭐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는 조금 끊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그럴 때는 오늘 기분이 그냥 안 좋은 날이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오늘 좀 날씨가 저기압인가, 아니면 어제 좀 기분이 하이했으니까 나의 몸이 뭐 항상성을 찾아가는 과정인가, 뭐 호르몬이 조금 뭔가 뭐 잘못 먹었나, 잠이 부족한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겨야 될 문제들이 사실 많은데
0: 네.
1: 뭔가 내가 뭐 오늘의 어떤 그 안 좋은 기분이나 오늘에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뭐 결혼을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 뭐 괜히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근데 그 탓하는 생각에 또 중독되다 보면 그게 막 진실이 되고
0: 그쵸.
1: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오늘의 이 감정과 느낌이 오늘로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삶을 물들여버리는 그런 체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뭔가 검은색의 오늘 감정들이 막 올라왔는데 아 내가 괜히 이걸 했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가 점점 물들여가지고 오늘이라는 범주를 넘어버리는 거죠. 어제의 과거도 물들여버리고 내일의 뭔가 희망도 없이 물들여버리고 이렇게 물들여버리는 걸 우리 작가님께서는 아 그러지 말자. 우리가 오늘의 문제는 오늘로써 안고 끝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안 돼서 문제죠. 안 돼서.
1: 그렇죠.
0: 어떻게 하면 좀 그걸 잘 소화할 수 있을까요?
1: 제가 평화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끔 술을 마신다든지 뭐 각자의 방법이 있겠죠. 뭐 노래방에 간다든지 네. 뭐 산책을 한다든지 뭐 쇠질을 열심히 한다든지 뭐 저처럼 뭐 글쓰기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런 자기의 마음을 좀 통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요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마음은 오라, 내 감정은 오라 이런 것이 좀 우리 시대의 어떤 일반적인 마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감정을 느끼면 이 감정이 옳기 때문에 이 감정을 느끼게 만든 뭔가 잘못된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이 감정이 내 탓이 아니라 그 누군가 탓할 누군가를 찾는다든지 근데 그냥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 인생이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란 존재가 다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마음을 스스로 좀 어떻게 통제해볼까 약간 한 걸음 물러나는 그런 연습들도 좀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 네, 정지우 작가님께서 한 표현으로 저의 마음을 쏙 빼앗아 가셨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모든 인생에는 이런 구멍 같은 오늘들이 있지라는 표현 이 부분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구멍 같은 오늘, 그런 오늘을 좀 경험해 보셨나요?
1: 어, 그럼요. 사실 저희 아내가 저를 옆에서 보면서 글은 이렇게 써놓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렇게 오늘의 문제를 인생 전체를 확대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왜 당신은 오늘 기분 안 좋다고 혼자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할 정도로 저도 조금 이렇게 막 저만의 우울에 빠지거나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거거든요.
0: 그쵸.
1: 그런 마음을 애초에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글을 제가 쓸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우중충한 날이나 이제 우울한 날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마음들을 제 스스로 달래보려고 이제 이런 글들을 쓰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글쓰기는 또 이제 그런 저에게 어떤 위로와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사실 저는 이제 신부로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오늘의 문제를 그냥 오늘 정리한다. 그냥 혼자로서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는 사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내가 내 오늘을 나 혼자 정리하고 확장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게 안 돼. 라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오늘의 문제를 삶 전체 문제로 안 만들려면 어떤 또 꿀팁이 좀 있을까요?
1: 근데 이제 그것이 핵심인데 오늘의 문제를 내 인생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의 문제로 어느 정도 두는 것, 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해소할 수 있는 것에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만의 방법을 좀 찾는 거죠.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고 힘든데 이럴 때 괜히 옆 사람한테 어떤 뭐 안 좋은 일을 한다든지 나쁜 어떤 생각을 전념시키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여보 나 오늘 조금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아서 내가 좀 기분 풀고 올게 라고 하면서 뭐 공원을 한 바퀴 뛰고 온다든지 아무튼 이제 자기의 이 문제를 자기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알아가야 되지 않나, 또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어른의 태도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단순히 뭐 오늘의 뭐 그런 기분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좀 내 삶을 뒤흔들 정도의 뭐 심각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형태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자주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짜증이나 분노나 오늘 뭐 나날들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나 감정들을 자기가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법들도 조금씩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먼저 나의 오늘을 직시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방법, 내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내 어떤 건강한 방법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돌파구를 찾아놓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명절이잖아요. 이 명절을 앞두면 괜히 그런 마음의 불똥을 튀기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왜 어르신들은 나만 보면 결혼 언제 할 거니, 취직은 언제 하니,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겠니, 왜 이렇게 오지랖들을 하시는지, 그냥 그 어르신의 오늘을 잘 마무리하세요 하면 좋겠지만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불똥을 받았을 때 작가님이라면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싶으신가요?
1: 사실 제가 주변 어른들한테 잔소리 듣는 나이는 좀 지났고 오히려 저희 조카들이 생기니까 제가 그 어른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갑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이제 조카들이 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는데 그러면 조카들을 보면서 꼭 뭐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뭐 큰아빠가 말이야 삼촌이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20대 때는 나는 그런 걸 했어, 너도 그런 걸 해보면 좋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명절에 다른 사람에게 듣는 잔소리를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잔소리 안 할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런 어른들의 마음을 오히려 조금 이해해 보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도 뭔가 나한테 말을 걸고 싶구나.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내가 좀 스스로 화제를 바꿔보거나 뭐 뭐 큰아빠, 삼촌 요즘에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바꿔보거나 하면 사실은 어른들도 다 외로워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좋은 마음에서 그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너무 옛날식 어떤 세대 갈등의 어떤 현장을 조금 비틀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0: 내가 조카들에게 무언가 한마디를 하고 싶다라고 할때 이제 신사임당을 한 장씩 주면서 질문 하나당 이제 한 장씩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네, 항상 5만 원권 준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0: 약간 천주교 신부가 너무 속적인 방법을 제안한 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조카들한테 용돈을 주고 싶지만 못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좀 핑계를 좀 대보고요. 우리 이렇게 명절 또 가족 간의 어떤 관계, 소통 이런 것들을 더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정말 쌓여가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조금 더하지 말고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족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존재여야 하는데 가끔씩 힘이 아니라 이제 짐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의 그런 의미들을 좀 이렇게 상실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가? 또 작가님께서 이책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 안에 정말 가족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위로와 힘들에 대해서 많이 또 써놓으셨기 때문에 이 청취자분들 그리고 오늘 북토크 오신 분들도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함께 또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제 말이 너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작가님의 또이 낭독을 하나 또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을 또 나눠보면 좋을까요?
1: 네, 저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모순된 마음 같은 것들, 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0: 네, 정주 작가님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순은 인간의 운명과 같아서 우리가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지구 환경을 걱정하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즐길 수 있고 사회의 빈부격차를 고민하면서 명품백을 살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이 모순이라고 몰아세우거나 스스로 저주하기 시작하면 인생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은 모순 덩어리여야만 인생을 견딜 수 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삶을 정말 좋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좋아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삶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자주 쓰는 말이 아니라서 어딘지 어색하게도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 핵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중요한 진실은 언제나 드물게 마주하게 된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말이다. 내가 내 삶을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다른 질문들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건 모두 핵심적이지 않다.

0: 신신우 시인 추석 특집 북토크 마음을 잇다.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으로 우리 정주 작가의 신작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 가운데 한 대목 이렇게 나누고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가님의 글 모순에 관련된 글을 보면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예, 여러분도 이제 보시다시피 저는 천주교 신부잖아요. 신부로서의 그런 아이덴티티라고나 할까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떳떳해야 돼. 나는 무언가 완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돼 라는 걸 차곡차곡 쌓아서 살아왔는데 오히려 인간은 모순 덩어리여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나 역시도 그런 모순을 당연히 짊어지고 사는데 그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 작가님께서 내가 살면서 좀 세상이 모순적이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때 언제였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사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저희 아이를 보면서였어요. 저희 아이를 보면서 아이는 예를 들어서 병아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닭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순을 사실은 아이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릴수록 더 그쵸. 어릴수록 그래서 아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아빠 혹시 병아리가 큰 거야? 그러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0: 다른 거야
1: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도 크면서 점점 이제 모순에 익숙해지는 거죠. 내가 뭐 새끼 돼지는 너무 귀엽고 병아리 너무 귀엽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요즘에도 저희 항상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물고기나 게를 잡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다 풀어주면서 뭐 꽃게랑 이제 물고기들 엄마 아빠 만나러 잘 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우린 집에서 생선 너무 맛있게 먹는단 말이죠.
0: 회 먹으러 가죠.
1: 네. 사실 이런 모순이 어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전 처음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 맞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모순을 끌어안고 사는 일이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그 네팔의 대홍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어떤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뭐 그런 기후 위기에 책임지지 않는 선진국들이나 이런 국가들에 대한 뭐 규탄이나 분노를 보이기도 했으나 또 동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에어컨 아래에서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0: 그렇죠.
1: 뭐 저를 포함해서. 예. 근데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네팔 대홍수 너무 안타깝다. 선진국의 어떤 데이터 센터가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그걸 보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AI 쓰면서.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모순을 우리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모순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그 모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 속에서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어 아니면 내가 잘못됐다고 믿는 건 계속 잘못됐다고 믿게 해서 설령 그것이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인식의 끈을 놓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은 사실은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 자본주의 안에 살아가면서 뭐 저도 이 경쟁 속에서 계속 뭐 돈을 벌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 모순 안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네.
0: 아이 때는 그 모순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될수록 그 모순을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른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도 뭐 여러 종류의 어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모순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뭐 당연히 그런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앞에서는 위선적으로 하고 뒤에서는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딘 모순된 어른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나은 어른이 있다면 이 모순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방향성은 없을까? 나의 오늘 하루의 어떤 실천이나 내일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생각들이 그래도 조금은 뭐 모순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더 노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모순을 지나치게 그냥 뭐 당연히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모순 자체를 뭐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 모순은 모순임을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거네요. 인정하고 그렇죠.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모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를 연구하고 또 탐구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말씀으로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우리가 더불어서 이제 뒤에 부분을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이제 질문을 좀 던져주셨어요. 내가 내 삶을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다른 질문들은 오히려 다 부차적인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약간 어떤 대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 네, 사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네.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루었는가 혹은 내가 뭐 이웃집이나 나의 동기들보다 더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뭐 더 좋은 결혼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나이 때 사람들보다 뭐 자산을 더 많이 모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묻는단 말이죠. 저는 그런 질문의 종류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질문은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정말 좋아하는가 나는 내 삶을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조금 더 메타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난 돈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가 아니라 나는 돈을 좋아서 많이 벌고 싶어하는 내 삶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는 뭐 어떤 지금 뭐 어떻게 뭐 아파트를 사서 뭐 평수를 늘려가고 뭐 여기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성취를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역시나도 내가 묻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좋아하는가 라고 물으면서 약간 이중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나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뭔가를 되게 갈망하고 있고 욕망하고 있지만 그런 내 삶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 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뭔가 내가 더 좋아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약간 행위와 본질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북토크로 오늘 오고 계시고 라디오를 진행하는 저를 보고 계시지만 아 과연 나는 라디오 진행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라디오 진행하는 내 삶을 좋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작가님은 지금 내 삶을 좋아하시나요? 저희한테 질문을 던지라고 하셨으니까 네. 작가님한테도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1: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내 삶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것은 내가 뭐 굉장히 내 삶을 잘 선택했기 때문이라든지 다시 할까요?
0: 아니요. 하셨대. 네.
1: 그것은 내가 내 삶을 굉장히 잘 선택했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욕망하는 것을 충분히 이루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내 삶을 좋아할 만큼 이 삶의 많은 것들을 내가 긍정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순간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뭔가 좀 삶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0: 네.
1: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 영화 오디세이를 보고 나서 제가 혼자 봤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과연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을까?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샤워도 못하고 매일 아침 커피도 못 마시고 드립백 커피도 못 마시는 저의 인생을 내가 살았으면 과연 내가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 삶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는 지금 내 입장에서 이렇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매일 아이를 씻길 수 있고 나도 매일 씻을 수 있고 내가 매일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 나의 삶이 좋다는 것은 사실은 결국에는 내가 이 삶의 요소들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0: 내가 내 삶을 좋아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약간 이름 붙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뭔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런 것보다 나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내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구나. 라는 걸 이렇게 또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와 내 주변을 보듬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내가 내 삶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주변을 함께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머리로는 참 쉬운데 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작가님은 혹시?
1: 근데 우리가 그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만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만화 속에 주인공이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주인공이 있고 히로인이 있고 조연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만화 주인공이 빛날 수 있는 이유도 그 만화 주인공의 인생에 있는 수많은 동료들이나 다른 조연들 덕분인 것처럼, 우리가 내가 내 삶을 좋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내 삶을 좋아하고 또 사랑한다면 사실은 그 하나의 만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삶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남들에게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내가 뭐 혼자서 이렇게 뭐 무대에 올라가서 혼자 솔로 공연을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구성요소인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구성요소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인가, 또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이 삶의 이야기와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이 주인공 얘기를 해주셔서 그 한 대목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작가님께서 이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 책에 그 무대가 겹치는 거에 대한 표현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놀이동산에 가셨나요? 갔는데 동물원에 갔는데, 아, 우리 가족도 우리 입장에선 주인공이고 그 무대가 겹쳐 있는 다른 가족도 이제 주인공일 수 있겠다라는 그 표현이 참 재밌게 저는 다가왔었거든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북콘서트 역시도 작가님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니까 우리 정주 작가님이 주인공이겠지만 또 여기 오신 많은 이 또 함께해 주시는 분 역시도 주인공일 수 있겠다. 우리의 무대가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또 함께 보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많이 떠들었어. 사실은 궁금한 거 이미 다 물어봐가지고 우리 함께 오신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께서도 어떻게 무대를 좀 공유해 주실까요?
1: 아, 네. 그럼요. 네,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지만 네. 또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또 이제 그분들께 이 시간은 또 스쳐가는, 또 저라는 사람은 스쳐가는 사람인데, 또 이제 그분 오신 분들께 또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오갈 수 있다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정지우 작가님께 뭐 물어보고 싶거나 아니면 뭐 감상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줄에 계신 분 함께.
2: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입니다. 우선 시간이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아주 소중한 사람한테서 잘 살아라고 제가 선물 받았던 책이에요. 잘 읽고 있었고 다 읽었고 제가 읽다가 펑펑 울었었는데 한 세 번, 네 번 정도 울었었거든요. 작가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다정한 말을 쓸 수 있을까? 거기에 너무 감동을 먹어서 뵈러 꼭 뵙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뵈니까 첫인상이 너무 차가우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누구를 상대로 썼을까, 본인한테 다정하게 썼을까, 본인을 생각하면서 썼을까, 이게 정말 궁금했고요. 둘째로는 가족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행복의 핵심이 가족이다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근데 저희는 지금 혼자 사는 세대도 굉장히 많고 저 같은 연인도 없고 아이도 없는 이제 청년들에게 불행에 몰두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참 궁금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구를 바라보고 쓴 글인지. 두 번째, 이제 가족에 대한 그런 감정을 많이 담아주셨지만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 네. 이 시대를 혼자 걸어가야 되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말을 줄 수 있을지 작가님의 경험을 토대로 네, 말씀을 해달라고 두 가지 질문해 주셨네요.
1: 네, 일단 제가 먼저 저의 차가운 표정에 대해서 변명을 하자면 저희 아내도 항상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요즘에 이렇게 이 인상 쓰는 주름이 많이 생겼다. 나이가 들어서 보톡스를 맞아라. 빨리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입꼬리는 왜 이렇게 항상 처져 있냐. 남들이 보면 화난 줄 알겠다. 뭐 심술난 할아버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청소년기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도 너는 항상 표정이 왜 그렇냐. 어쩔 수 없는 그런 좀 심각한 표정을 짓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그렇게 막 눈웃음이 예쁘거나 막 쌩글쌩글 잘 웃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이제 여기 쓰인 글들은 많은 경우에 제가 저 자신을 위해 쓴 글들이 아마 한 3분의 1쯤은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내가 오늘의 문제로 두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제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오늘 읽었던 글들도 상당 부분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한 3분의 1쯤은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이나 저희 아내와 함께 읽고 싶어서 쓴 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등장하거나 아내가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또 우리가 이런 대화를 했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고 또 제가 쓴 글들 웬만하면 아내도 읽기 때문에 좀 같이 서로 마음을 좀 만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쓴 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이제 밤에 저희 아내가 옆에 와가지고 이 책을 내일 북독한다니까 읽더니 내가 이런 말 한 적 있어? 이제 아내가 한 적이 역시 나는 기록을 해놔야 된다. 안 그러면 증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한 3분의 1쯤은 꼭 내가 나를 위해서나 아내가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아마도 내가 지금 드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불특정한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아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쓴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로 모여 있는 글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청년분들께서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시절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고립 청년들도 많다 그러고 저도 청년 시절 돌이켜보면 굉장히 불안한 시절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 같고 또 뭐 초조하거나 그런 좀 외로움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좋지만 저는 당장 오늘 행복감을 못 느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나 이런 청년 시절 돌이켜보면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한데 이 불안 어떻게 달래면 좋을까 책 읽거나 그래서 글 쓰고 조금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길을 걷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그날 매일매일 행복한 기분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어진 하루하루들이

0: 오히려 매일 행복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매일 기분 좋은 사람 어디 가서 뭐 주사 맞은 사람 같을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더 큰 틀에서 내가 내 삶을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는 내 삶의 이야기를 내가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 느껴질 수 있는 외로움이나 고통들은 오히려 이 이야기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가 내 삶이란 드라마를 쓰는 느낌. 우리가 드라마 보면 항상 그 주인공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명랑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뭔가 조금 다른 종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분 또 질문하시거나 뭐 소감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하시면 저희가 사전에 좀 몇 가지를 이렇게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접수를 해놓긴 했거든요. 혹시 그래도 내가 지금 부끄러워서 못했지만 집에 가서 이불을 발로 차면서 후회할 것 같다. 네. 저희 마이크를 앞쪽에 계신 분께 네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2: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 정지우 작가님의 오랜 팬이고요. 처음에 만났던 책, 예,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최근 이 책까지 작가님이 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글을 쓰시고 있고 정지우 작가님 하면 딱 아, 이런 글을 쓰시는 분이지라는 생각보다는 꾸준하게 매일 성실하게 글을 쓰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매일 글을 쓰시게 되는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면.
0: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정체성이 불투명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뭐 이 글도 쓰고 저런 글도 쓰고 영화 리뷰도 쓰고 책 서평도 쓰고 사회 비평도 썼다가 육아 에세이도 쓰고 막 다양한 걸 쓰다 보니까 뭐 정지우라는 사람이 글을 좋아해서 많이 쓰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정확히 뭐 쓰는 사람인지는 헷갈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마도 그런 불투명한 정체성이야말로 제가 계속해서 매일 글을 쓰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나는 이런 정체성의 이런 작가니까 이런 글을 써야 돼. 예를 들면 나는 사회학자니까 사회학 글을 써야 돼 라든지 나는 문학 비평가니까 문학 비평을 써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제가 정말 제일 쓰고 싶은 글만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체성은 좀 불투명해지지만 그냥 매일매일 진심을 다해서 내가 제일 쓰고 싶은 글들을 쓰다 보면 그것이 좀 꾸준하게 쓰게 되는 비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무 재밌게 본 영화 있으면 영화 리뷰 쓰는 거고요. 영화 평론가가 아니어도. 그리고 내가 오늘은 좀 사회 불만이 많다. 그러면 이제 사회 비평 글을 쓰는 거고 뭐 오늘 아내와 싸웠다 그러면 이제 반성문을 쓰는 거고 또 좀 더 다정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아이랑 또 재밌게 놀았다 그러면 이제 육아 에세이를 쓰기도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근데 내가 이런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혹은 내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맞을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는 쓰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글쓰기에 방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냥 가장 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 아내와 싸웠을 때는 독립선언서나 선전포고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써야 된다라는 내 꿀팁 잘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 또 혹시 뭔가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나누고 싶으신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꼭 이제 집에 가다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한마디 할걸 그냥 오늘 잘 들었습니다라도 한마디 하고 올걸. 물론 이제 저희가 나중에 뭐 사인 받으시면서 이렇게 또 전화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약간 이런 말 오늘 느낀 소감 같은 것도 나눠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네 우리 뒤에
3: 네 정지우 작가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소감을 말하자면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 게 다만 그것에 너무 몰입을 하지 않고 그래서 더 불행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몰두함에 더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깨달았고요. 그래서 뭔가 불행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을 통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도 다시 있기 때문에

0: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살수 있는 힘이 있고 내일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또 있겠구나 하고 저는 그게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불행이나 생각이나 감정들에 너무 몰두하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나한테 몰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몰두나 몰입의 방향을 조금 내 밖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또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뭐 내가 뭐 책에 몰입할 수도 있고 내 밖에 있는 다른 대상에 몰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몰두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몰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우리의 의식의 방향, 마음의 방향, 생각의 방향 같은 것들을 또 우리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 신신우신 추석 특집으로 이렇게 마음을 잇다 정주 작가님과 함께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라는 이 신작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우리 작가님 이렇게 가까이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책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북토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이 라디오 형식을 통해서 북토크를 하는 게참 새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작가님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도 이렇게 제가 책이 나왔다고 해서 라디오 북토크까지 열어주시는 이 평화 방송 너무 감사하다, 신의 은총 같다 이런 생각이 그 어떠한 방송국에서도 그렇죠? 네, 패널이 책이 나왔다고 이렇게 북토크를 열어주고 방송을 해주신 경우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오늘 신의 은총, 내 영성을 듬뿍 받고 가서 성당 좀 자주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너무 저도 새롭고 재밌고 또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본격 PD님과 DJ의 사심 채우기 북토크. 네, 오늘 청취자분들의 이런 마음들 가득 채워봤고요. 우리 정주 작가님 앞으로의 또이 여러 작품 활동과 이 앞날에 많은 응원과 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신신우신 추석 특집 북토크는 내일도 계속이 됩니다. 내일은요 라이브 음악과 책의 맛있는 만남, 최근 신작 애매한 세상에 도착한 68편의 편지를 사이좋게 함께 쓴 두 분, 피아니스트 에드윈 킴과 감정주치 이서원 소장님과 함께 하니까요 내일도 라디오 빵집 많이들 놀러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캐팅
1: 에몬스 가구
2: 캐팅
1: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캐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캐팅
1: 집을 완성할 땐
2: 캐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캐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캐팅.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6: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명절에 자식은 앞바퀴로 왔다가 뒷바퀴로 간대요. 고향 내려갈 때는 차를 몰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트렁크 가득. 뒷바퀴가 내려앉을 만큼 싣고 온다는 이야기죠. 김치 싣고 와야지, 쌀 가지고 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트렁크 싹 청소하고 고향 가시는 분들 계시죠? 회사에서 받은 식용유를 들고 가도 직접 농사지어서 짠 참기름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부모님. 그 고소한 사랑에 보답하려면 내 차를 청소했던 그 실력으로 부모님 댁도 한번 쓸고 닦고 해야겠어요. 효심 가득한 이곳 2시엔 추석 김빛나입니다.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0: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0: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2: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9월 24일 목요일 두시엠 뮤직 김빈나입니다. 오늘 첫 곡은 오페라 베이브스의 You Live On In My Heart로 시작했어요. 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명절 시작된 오늘 어디서 라디오 듣고 계세요? 아직 집이신가요? 아니면은 벌써 부모님 댁에 도착하셨나요? 여행을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한창 자동차 안에서 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요. 어제 사실은 퇴근하자마자 저녁부터 내려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고향으로 가는 분들도 많으시죠? 요즘에는 예전 같지 않아서 명절이라고 해도 가족들이 막 다 모이는 그런 댁이 몇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평범한 주말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계신 그러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도로 위에 있든 집에 있든 사실 이런 날에 가장 필요한 건 뭐다? 음악이죠. 운전하는 분들한테는 잠을 쫓아주는 고마운 피로 회복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친구가 될 수 있죠. 또 열심히 요리하느라 부엌에 있는 분들께는 노동요가 될 수 있고 또 홀로 이 시간 보내는 분들께는 적막감을 깨우는 그런 고마운 친구 같은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좋은 음악 가득 준비해놨어요. 노래 듣다가 생각나는 이야기 보내주셔도 좋고요. 중간중간 저희가 또 퀴즈 낼 거예요. 그러면 재미삼아 도전해보시면은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그리고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추석 특집 2시엔 추석 풍성한 시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부에는 우리 방글이 여러분이 추석 연휴에 듣고 싶다고 하셨던 미리 신청해 주신 곡들 있죠? 그 곡으로 꾸미는 한가위 신청곡 열차 추추 준비해뒀고요. 이분은 개그맨 이문재 씨가 이 인맥 부자, 진짜 우리의 보물 직접 손잡고 모셔온 게스트가 있어요. 요즘 땡플릭스에서 인기 몰이 중인 드라마 스캔들에서 열연 중입니다. 배우 이지훈 씨와 함께 명절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도전 솔로몬 준비되어 있어요. 저도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노래 듣고 2시엔 추석 본격적으로 달려봅니다. 박광현, 김건모가 함께 부른 함께 그리고 변진섭, 숙녀에게

지금 이 순간 놓치면 후회합니다. 두시 뮤직 김빈남입니다에서 준비한 초특급 선물 퍼레이드. 와우.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누룽지는 청춘이다. 청춘 누룽지. 청춘 누룽지에서 현미 누룽지와 찹쌀 누룽지를 드립니다. 아우 고소해. 손으로 한땀 한땀 감성을 제대로 살렸다. 핸드메이드 브랜드 피아더브 마리에서 미사포와 선물용 주머니 세트. 이건 선물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여기 하나 더. 깐깐한 유럽연합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세탁세제 에코백. 시트세제 에코벤으로 깔끔하고 스마트하게 세탁하세요. 아, 깨끗해요. 100억의 행복을 담았다. 100억 커피 모바일 상품권. 커피 한 잔이면 하루가 행복해져요. 나노폴리 나노 클린 비누. 예민한 피부도 오케이. 순하고 깨끗하게. 내 피부 내가 지켜요. 자외선에 지친 피부 집중 케어가 필요할 때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드립니다. 피부에 필요한 촉촉한 케어 선물로 만나보세요. 이 모든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두시의 뮤직 김빈남입니다와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혹은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두아리파 Don't Start Now 듣고 왔네요. 여러분은 지금 CPBS 라디오 2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2시엔 추석 함께하고 계세요. 3829님, 빛디 저희 회사는 오늘까지 출근하는 날인데요. 사장님께서 특별히 오후 2시에 조기 퇴근시켜줬습니다. 소리 질러! 뿌이뿌이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네요. 연휴 시작 아주 좋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오늘 쉬는 날인데. 오늘 원래 빨간 날인데.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나왔으나 우리 또 마음 좋은 사장님께서 빨리 가세요. 예, 조기 퇴근 이 얼마나 좋아요? 예. 좋습니다. 어서 예, 연휴 시작을 이제 빨리빨리 해 보세요. 가고 싶은 곳, 예, 만나고 싶은 사람 찾아서 얼른 출발. 좋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0412님, 저는 지금 시댁 도착해서 어머님이랑 거실에 신문지 깔고 전 붙일 준비 완료했습니다. 동그랑 땡만 해도 100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파이팅 해주세요. 이거를 궁금한 게 있는데 동그랑 땡 이렇게 조그맣게 예쁘게 동그랑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100개 붙이잖아요. 그럼 좀 넓적하게 해서 50개 붙이면 안 되나? 죄송해요. 동그랑 땡은 이렇게 이 도톰하고 동글동글하면서 살짝 눌러놓은 그 맛이 있는 건데 이 100개를 뒤집으려 하면 이것이 손목이 아프다고요. 그래서 이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크게 해서 한 70개 정도로 한번 잘 맞춰봅시다. 어머니랑 잘 한번 협상해보시죠. 어머니 이번에 좀 동그랑 땡 약간 좀 큰 땡으로 할까요? 어떡할까요? 큰 땡, 작은 땡, 중간 땡. 어머니와 함께 도란도란 맛있는 전 만들어주세요. 파이팅! 9105님, 모두 명절 분위기지만 아, 전 아직 사무실에서 견적서와 씨름 중입니다. 슬픈 자영업자의 현실.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겠죠? 압류, 압류. 목표는 4시까지 끝내고 부모님 계신 원주로 출발하는 건데요. 빛디가 응원 좀 팍팍 해주세요. 이 우리가 4시에 무조건 출발해야 돼요. 9105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스피드다. 지금부터 초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견적서와 씨름을 한판승 뒤집기로 빨리 끝내버리세요. 아셨죠? 네, 저희가 신나는 음악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노동요로 들으시면서 파이팅! 네, 4시에 무조건 끝내고 출발하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요. 7734님, 올해 추석은 부모님이 친구들과 여행 가신다고 해서 제 인생 처음으로 나 홀로 추석을 보내게 됐습니다. 냉장고에 밀키트 꽉꽉 채워두고 OTT 정주행 리스트 다 짜뒀어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네요. 아, 이게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 외로울 줄 알았는데 에? 이게 나만의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냉장고에 지금 먹을 거 가득하고 세상에 볼 거 너무 많고 며칠 동안 나의 자유시간 아니에요? 세상에 이곳은 예, 춤을 추셔야지. 예, 외로울 틈이 어딨어 지금.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거 쫙 보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아주 편한 그런 정말 연휴를 잘 보내세요. 7734님 하, 부럽다. 1280님 서울에서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겨우 휴게소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 주차장부터 인산인해라 옥수수 하나 사 먹는데도 줄을 한참 섰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차 뒷좌석에서 노래 따라 부르면서 신나하는 모습 보니까 명절 기분이 나긴 합니다. 지금 길 위에 계신 분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아 진짜 지금 이 고향으로 달려가시는 분들 이 기차 예매에 일단 예, 도전을 하셨으나 실패하셨던지 아니면은 짐이 많거나 식구들이 많으면 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마음으로 탁 다짐을 하고 마음 먹고 출발해도 힘들죠. 운전하는 게 이 밀리는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데요.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싸우지 않고 가는 길 내내 잘 놀고 또 잘 자고 그렇게 잘 또 차 안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휴게소도 아주 그냥 사람이 많잖아요. 천천히 옥수수도 이 힘들게 산 옥수수는 더 맛있을 거예요. 옥수수 맛있게 드시면서 네 천천히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5519님 떡집 운영하는 방글입니다. 요 며칠 밤새워서 송편 만드느라 손가락이 지금 안 접힐 지경이에요. 아이고 온몸이 쑤시지만 갓 나온 따끈한 떡상자에 담아서 손님들께 건넬 때 추석 잘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마음이 참 훈훈해집니다. 아우 우리 떡집을 운영하는 방글이님이 계시구나. 아우 세상에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렇게 밤새워서 정성 들여 만들어주신 송편 덕분에 이 그걸 사가는 손님들은 정말 따끈하고 쫀득쫀득한 그런 추석을 보내실 것 같아요. 5519님도 이 맛있는 송편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리고 추석 때 이 대박 나시기를 고생한 만큼 많이 버시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파리영사님, 내일 친척들 만나러 가는데 벌써부터 연애는 안 하니? 이런 잔소리들을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저도 하고 싶어요, 연애. 아, 이거 대처하는 법 있는데. 근데 이거 좀 독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연애 안 하니? 이런 분들한테. 결혼해서 즐거우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모는 결혼해서 행복하세요? 뭐 이렇게 그런 정말 그 상대방에서 너무 무례한 이 질문을 할 때는 더 무례하게 받아줘야 그쪽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고모 별로 안 행복해 보이시는데 행복하세요? 이렇게. 아 그럼 또 아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라나? 예. 저는 혼자라도 괜찮아요. 막 이런 거 있죠. 예. 연애를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 좀 쉬고 있어. 너무 피곤해요. 저 안 그래도 인기 많아서 지금 잠깐 쉬러 내려왔어요. 이 정도 어떨까요? 네, 이 정도로 잘 한번 고모랑 싸우지 말고 아셨죠? 너무 아 너무 셌다. 고모는 결혼해서 행복하세요? 아, 왜 고소하지? 6031님. 저희 집 강아지 콩이도 명절 한복 예쁘게 차려입고 손님 맞을 준비 완료했습니다. 곧 있으면 조카들 때문에 북적북적 할 것 같아요. 아유 우리 강아지 콩이도 신나겠네요. 자 노래 듣고 추석 특집 2시엔 추석 하이라이트죠. 한가위 신청곡 열차 추추로 돌아올게요. 김장훈입니다. 고속도로 로망스. 조피디 레프리젠팅 김장훈 representing new track for summertime back for the summertime top the season right now right here

하늘땅 별땅 들으면서 문제 나갑니다. 추석인 내일 보름달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설날에도 무조건 보름달이 뜬다? 맞으면 O, 틀리면 X. 100원이 드는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선물은 청춘 누룽지 드려요.

설날에도 무조건 보름달이 뜬다. 정답은 X입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게요. 9006님, 2시의 뮤직에서 나오는 사연들은 다 재밌다고요? 이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버스커 버스커 서울 사람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쉬지 않고 달리는 한가위 신청곡 열차 추추. 1191님이 신청하신 노래로 이어갑니다. 딕펑스 아무튼 Cheers.

가을의 노래 들으면서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가을에 피는 꽃은 어떤 꽃일까요? 1번 국화, 2번 장미. 100억 커피 2만원권 상품권 드려요. 100원이 드는 샵 1053이나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가을에 피는 꽃 1번 국화였죠?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 연락드립니다.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발라드곡 6291님 오래 기다리셨죠?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들으면서 전 잠시 2부에 이문재님과 배우 이지훈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0: CPBC FM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쉼 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3: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2: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3: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2: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3: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2: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3: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2: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3: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성동성당 황복은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things that I've got.
1: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벤슨 분의 뷰티풀 띵스로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추석 특집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2부는요, 우리의 사랑하는 개그맨 이문재 씨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손잡고 온 아주 특별한 게스트 대배우 이지훈 님과 함께 추석 특집 두시엔 추석 도전 솔로몬 함께 꾸며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5: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마 안 같아라. 추석이 행복하기만 하면 좋으련만.
6: 이 문제 저 문제 은근히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으시죠. 특히나 명절은 아픈 일들이 더 많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이 많아요.
5: 지금 아파요?
6: 많이 아파요.
5: 많이 아파요?
6: 아파요.
5: 의사 선생님 계세요? 의사 선생님 오셨어요?
7: 자, 잠시만요. 제가 의사입니다. 자, 어디에요? 여기에요? 2시의 뮤직 여기 맞아요?
5: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에요. 2시의 네. 뮤직 본격 추석 고민 해결 프로젝트 도전!

0: CPBS의 아들, 큰아들, 두시의 뮤직의 대들보이자 당산대 스타 우리 이문잽 요셉 형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당산동 어린 왕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뛰어다니고 있는 한 마리 귀여운 아기 새 개그맨 이문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좋아요. 네. 네, 토크 좋아요.
0: 세상에. 네. 이분이 귀한 걸음을 가톨릭 평화방송 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세요?
2: 네. 여기 어디세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자, 안 도망갔고요. 아직. 네, 반갑습니다. 저 이제 배우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이런 리액션 너무 좋아요.
1: 야! 최고! 이야! 이거 한 시간 동안 해도 돼요? 한 시간!
2: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이런 환영 인사 정말 최고, 최고. 감사드려요.
1: 네. 최고 최고.
2: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안 왔으면 뭐 이제 우리 당산 대스타님께 큰 이제 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0: 와 세상에 우리 대배우 이지훈 사도 요한님 오셨습니다. 네. 아. 너무 영광이에요.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우리 또 이문재 씨가 네. 이렇게 큰일 하셨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우리 지훈 형님과 저는 네. 이제 매주 그 저희가 명동성당에서 자주 만나잖아요.
2: 아, 네.
1: 그래서 그렇죠. 같이 이제 미사를 보면서 네, 그렇게 또 친해지 성령으로 친해지고 서로를 아하. 이렇게 축복해 주는
0: 주님 안에서
1: 예스. 그 울타리 안에서 예스. 어린 양 두 마리가 예. 사랑과
0: 방황을 하며
2: 네, 잠깐만 이렇게 입술에 침을 먼저 바르고 얘기해.
1: 예. 방황의 시간도 함께 하면서 그렇죠.
2: 그렇죠.
1: 예, 인생의 가르침을 또 형님께 배우면서.
0: 아니, 저희는 안 믿었거든요. 이문재 씨가 형님하고 친하시다길래 아, 거짓말하지 마. 막 이랬어요. 근데 진짜 대배우 이지훈 님을 모시고 올 줄이야.
2: 아이고, 아닙니다. 네.
1: 제 말은 항상 잘 안 믿어주는 게 있습니다.
2: 그러니까 항상 네. 저희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왜 항상 문제가 얘기하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 아, 오.
0: 느낌이 조금 네,
2: 의심스러운 부분이 적지 네. 않아 있어요.
0: 아 진짜요?
2: 하지만 우리가 네. 그래도 또 알고 지낸 세월도 있고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이제 오래되셨어요? 두 분이?
2: 한 29년쯤 됐죠.
1: 그렇죠. 네. 그때 저희가 좀... 그 명동성당에서
2: 그렇죠.
1: 제가 울고 있을 때 형님 눈물 닦아주면서
2: 진짜? 빵을 하나 줬어요. 이렇게 아, 울지 말고 진짜. 이거 먹어라.
0: 진짜?
2: 네. 그러면서 할 말이 없네요.
1: 카스테라를 주셨는데 우유를 안 주셨고 목이 더 매웠다.
0: 눈물 젖은 카스테라와 에이. 함께 돈독해진 그런 사이군요. 네.
1: 그리고 술을 먹으러 갔죠.
0: 끈끈합니다. 아. 항시 주님과 함께.
1: 언제나 네, 은총 안에서.
0: 그렇습니다. 네. 그 주님이 술 주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래요.
1: 그렇게 꼽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그냥 이렇게 아니, 마지막에
0: 저도,
1: 혼날 수 있었는데
0: 저도.
1: 아 그치 네, 그치
0: 저도.
1: 그렇지 네. 아, 아, 네. 그렇죠 그렇죠
0: 저도 그러니까
1: 어디 또 어 또 어 또 네.
0: 선생님
2: 자 괜찮아요 또.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요
0: 선생님
2: 네,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음료를 살짝 쏟았네요
0: 선생님 무슨 과시죠? 네.
2: 저기 안과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0: 자 우리 이지훈님은 제빵왕 김탁구 신사의 품격 롤러코스터 범죄 도시를 거쳐서 최근에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까지 예, 연기의 신 강태하님까지 소화하시고 아이고. 네 이렇게 엄청난 필모그라피를 또 갖고 계세요.
2: 필모그라피.
1: 그러니까 오늘 그 엄청 긴장했거든요. 지훈 형님 오신다고 비티님 엄청 긴장하셨어요.
0: 지금 해야지.
2: 네, 좀 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반응이 있으신지.
1: 오늘
0: 이렇게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허리에 손을 얹고 해야지.
1: 그동안
0: 지금.
1: 내가 얼마나 편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0: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자고.
2: 아닙니다.
0: 좋아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2: 네네.
0: 네, 지훈님은 어떻게 라디오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제가 한 몇 년 전쯤이 된 거기 한 6, 7, 8, 9년 전쯤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 때 제가 이제 K 방송국의 이제 네. 라디오를 2시 때 황금 시간 대죠.
0: 와,
2: 네, 그 2시. 예, 이제 가장 이제 재미있는 코너를 이제 사연을 읽어주고 이제 재연을 좀 하는 그런 코너를 개그우먼 김영희라는 친구하고 와. 너무 유명하죠. 지금 말자 할머니.
0: 네. 네.
2: 예, 그 친구랑 둘이서 한 1년 넘게 좀 예, 했던 것 같아요. 예.
0: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장 황금 시간대인 10시에 아, 배우님 모셨습니다.
2: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언급을 한 거예요. 황금 시간 2시. 2시엔 빛나.
0: 아, 센스쟁이. 네. 지훈이 오빠.
1: 아주 너무 토크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하시죠. 아, 네.
1: 그래서 오늘 약간 전 지훈 형님 토크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0: 네네. 아니 이분을 우리가 2시엔 초대석에 모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특집에 모셔가지고 더 영광이에요.
2: 아, 좀. 네.
0: 이지훈이라는 배우를 문재님은 30년 전부터 알고 네. 계셨지만 네네네. 저희는 사실 뭐 여러 작품에서 사실 98년부터 연극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2: 네네.
0: 네.
2: 그게 그러니까 연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것보다는 네. 일단 그때 제가 학교 입시를 떨어졌어요. 어쨌든 연극 영화학과에 들어가긴 가야 하는데 네. 재수 생활은 해야겠고 시간은 오래 남았고 그리고 뭘 해야 할까 이제 연극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극단에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극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연극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입시가 다 돼서 네. 그때 이제 또 준비를 해서 이제 감사하게도 아니지 재수하고 삼수했구나 나.
0: 어쩌다 보니 삼수, 열정으로.
2: 네, 삼수까지 해서 네. 네, 이제 대학의 그 허들을 넘고 네. 네, 입학을
0: 영역과
2: 했죠.
0: 입학을 하셨습니다.
2: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 캐릭터를 너무 소화를 잘하시는데 우리에게 너무 재밌게 각인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또 롤러코스터란 말이에요.
2: 그렇죠. 네. 네.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준 너무너무 감사한 네. 밈도 많이 돌고 그래서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게 이제 그 감독님의 그런 이제 코믹 네. 느낌이나 이런 그게 뭐랄까 그때는 조금 앞서갔던 것 같아요.
0: 시대를 앞섰다. 네.
2: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세상에 나오고 거의 10년 만에 이게 이제 밈으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알아봐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0: 우와.
2: 그 장면 덕분에 광고도 찍고
0: 그 너무 웃겼잖아요.
2: 네. 그래서 광고를 한 서너 한 세 개 정도 찍고 네. 그 캐릭터로 다른 드라마도 나오게 되고 또 막 그랬었죠.
0: 네. 아니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연고 광고도 너무 재밌었고 네.
2: 입속에 바르는
0: 네네
2: 네. 오라랄라
0: 네.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지드래곤 손흥민 뭐 임영웅 네. 강호동 안유진 씨랑 함께한
2: 네 하나 네.
0: 그건 네. 어떻게 그거 다 만나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 그럼요.
0: 와.
2: 그 광고에서 네. 저는 필연적으로 그들을 다 한 명씩 다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말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루에 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워낙 바쁜 사람들이고 해외 뭐 손흥민 씨 같은 경우는 늘 해외에서 축구하고 GD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만나기도 힘든 물론 다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팀을 나눴어요. 이날은 이분들과 다른 날은 이분들과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또 그 10여 년 전에 찍었던 그 작품의 내용 그대로
0: 네.
2: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한 거죠.
0: 와.
2: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또 그 광고 감독을 네. 그 하정우 배우님이 감독을 또 한 거예요. 그 10년 전에 감독했듯이.
0: 네.
2: 그래서 이제 이건 지훈이 네가 아니면 네. 할 사람이 없다. 묘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연락이 왔어요.
0: 세상에.
2: 네.
0: 그래서 또 10년 만에 또 저희는 그 재밌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네요. 진짜.
1: 그러니까 사랑하는 캐릭터는 맞아. 영원히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를 다시 만났을 때 그 반감과 그때 내 추억 속에 남아있던 그 기분들을 다시 꺼내준다는 게
2: 그렇죠.
1: 참 감사한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네.
0: 그렇게 아끼는 캐릭터들이 몇 개 있으신가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캐릭터들.
2: 일단 뭐 이건 롤러코스터의 안과의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부동의 1등이고요. 네.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하고 또 네. 9월 18일부터 이제 넷플릭스에
0: 네.
1: 오.
2: 사극 스캔들이라는 사극이 또 이제
0: 시작을 했네요.
2: 아니요.
0: 네. 시작을 했네요. 바로 며칠 전부터 시작을
2: 그쵸,
0: 했어요.
2: 예. 네. 날짜 감각이 없을 때 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0: 오.
1: 아, 그치.
2: 네.
0: 멋있다.
2: 거기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캐릭터도 되게 뭐랄까 그냥
0: 어떤 캐릭터예요?
2: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나사도 빠져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딘가 보면 허술하기도 한 그런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좀 대감까지 가게 된 그런 이제 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좀 금수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0: 잘 어울려.
2: 속내는 굉장히 한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일편단심인 네. 그런 느낌의 좀 진한 느낌도 있는 그런 이제 양면성을 가진 네. 네.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귀여운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런
0: 주기로 똑같은데요?
2: 아 그럼요.
0: 귀여운
1: 저랑 저하고 눈 마주쳤거든요 방금 전에. 야, 저랑 좋아. 지금도 마주쳤는데 형님.
0: 아니 근데 저의 왼쪽에 이지훈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우리 문재님이 계신데 문재님 없는 줄 알았어 지금.
2: 아니까 몸이 등을 돌리고 얘기를 하시네 계속.
1: 저는 뭐 예.
0: 미안해요. 아 이게
1: TV 보는 느낌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왜냐면 이렇게. 정말 모시기 힘든 지훈 형님 모셨는데
0: 맞아.
1: 이야기할 때 제가 계속 뭐 웃긴다고 껴들면 안 되거든요.
2: 아,
0: 아 고마워요.
1: 예? 네? 뭐라고요?
0: 아니에요.
1: 잘못 들었나요?
0: 아니에요.
1: 내가
0: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 그래가지고
2: 네. 네. 네, 평화를 빕니다.
0: 네, 평화를 빕니다.
1: 네. 네. 저도 이제 형님 이야기 듣고 싶어서 네. 저도 잠깐 청취자가 돼버렸어요.
0: 형님이 밥을 잘 사주시나요? 만나면?
1: 다 사주시죠.
0: 진짜로?
1: 아, 네. 네. 요번에 이사 간다고 했더니 형이 집도 알아봐주고 있어가지고
0: 진짜요?
1: 예. 네.
0: 집도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금수저를 나오시잖아요. 아니,
2: 막,
0: 사극에서.
2: 막 말해도 돼?
0: 아, 막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1: 감독님 네. 내가 편집하실 거잖아. 일단 던져보고 네, 네. 타율 보면 네. 느껴지겠지.
0: 얼마 정도까지 보태주실 수 있는지.
1: 아니 제가 이사 간다고 했더니 비띠님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더 좋은 데 떠나고
0: 집이 안 나가지고
2: 아~
0: 자꾸 저희 네. 집으로 저 떠넘기고 저 딴 데로 가고 싶어가지고
1: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정말로 형님한테 네. 형님 집 근처 이사 가려고 어때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형님 너무 여기 좋고 조용한 곳이라고 오라고 네. 그래서 형님 집 근처도 알아보고 있었던 후보 중에 하나였거든요.
0: 어허.
1: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 다들 주변에서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0: 네. 네,
1: 편하니까.
0: 아니 문재님이 곁에 오면 너무 좋잖아요. 저도 저희 옆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2: 그렇죠. 누구 한 명이라도 옆에 있으면 참 좋지.
0: 맞아,
1: 맞아. 맞아요. 어.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0: 그 괜찮으면 저희 집으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이사 가려고 진짜 자기 어디로 이사 가려고 더 좋은 데 가려고.
0: 이지훈님 오셔서 너무 들떴는데 자 두시엔 뮤직 추석 특집 두시엔 추석 코너 오늘 솔로몬 같이 해주세요. 도전
1: 솔로몬. 다 다른 방송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전부터 다른 노래 다른 감성으로. 예, 좋네요.
0: 하면서 맞춰가요.
1: 예.
0: 두 분 평소에 고민 상담 좀 잘 해주시는 편인가요?
1: 고민 상담이요?
2: 저는 정말 저 잘 들어줘요.
0: 잘 들어주실 것
2: 네,
0: 같아요.
2: 얘기하는 거 듣는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항상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곤 하는데 물론 뭐 명쾌한 해답은 안 나오지만 네 그래도 잘 들으면서 그거를 잘해요. 그냥 이 사람이 되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도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가끔씩 들으면서 일부러 좀 농담을 섞어서 얘기를 해요.
0: 좋다.
2: 무슨 뭐 고민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누그러지거나 그냥 좀 털어버리는 경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0: 그러니까
2: 같이 심각해지면
0: 맞아요, 맞아요.
2: 저 지하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에 정말 10가지 고민을 한다면 그 중에 9개는 계속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산대요. 그 한 가지 남은 것도 겨우 해결이 될까 말까 하는 거. 근데 그런 거에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지에 대한 얘기. 뭐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갑자기 진지해졌네.
0: 오늘 코너 다 빼고 그냥 지훈님 얘기만 고민, 들으면 안 될까? 예. 그냥 지훈님 강연만 듣고 싶어 진짜.
1: 저도 너무 좋고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형님에게.
0: 진짜요?
1: 예.
0: 아니 근데 진짜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그런 오빠예요.
2: 네. 예. 환영합니다.
1: 아 이런
0: 오늘. 야. 왜 자꾸 네? 왜 이렇게 어색해해요? 우리 셋 이렇게 있는데.
1: 아니야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멋있는 형이거든요. 근데 또 방송에서 좀 더 멋있는 모습, 더 멋있는 모습 보여주니까 더 네. 멋있.
2: 어마어마하죠.
1: 우리 약간 네, 형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0: 아주 믿음직스럽고 네. 네, 의지하고 싶은 우리 또 이지훈님께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고민 상담을
1: 맞아요.
0: 받았죠.
1: 네네네.
0: 사연을
1: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또 오늘은 약간 형님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피드백을 좀 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 형님 이야기가 맞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해결책을 사실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서로 모르기 때문에
2: 그렇죠.
1: 나도 날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압니까?
2: 그렇죠.
1: 예. 근데 오늘 청취자분들이 주신 사연에는 약간 자기 편이 돼달라라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0: 네.
1: 예, 저는 그래서 청취자 편 입장에 서서 오늘 청취자 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뭐 이렇게 해결 안 해주고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저는 해결이 다 돼요.
2: 아니 진짜로 시선이 계속 느껴져.
0: 그죠? 너무 뜨겁죠. 아, 저 가운데 보고 나 PD님 보고 할까 봐 안 되겠어 지금. 아니, 빠져들 것 같아요.
2: 괜찮아요.
0: 네.
1: 왼쪽에 다 모을 것 같은데 오른쪽 하도 안 쳐다봤어. 이 정도면
0: 목 돌아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자, 그래서 오늘 또 노래까지 적절한 노래까지 또 두 분이 골라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선곡 솔로몬까지 네,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은 문재 씨하고 지윤 씨 중에서 누가 될 것 같은지 한번 맞춰주시면 돼요. 우리 방글이들이. 네.
1: 네, 여러분께서 문제 혹은 지훈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동점이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맞히신 분께는요. 저희가 청춘누룽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스. 샵, 어디로 보내죠?
1: 샵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고요. 아니면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에 들어와서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 추석 연휴 첫날이라서 고향으로 향하는 청취자분들께 가장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한 곡씩 네, 골라오셨어요. 먼저 지훈 씨 어떤 거 골라오셨죠?
2: 제가 선곡한 노래는 네. 굉장히 유명한 그 그룹이죠. 퀸의 Don't Stop Me Now.
0: 이걸 왜 오늘 들려주고 싶으세요?
2: 뭐랄까 고향으로 가는 나의 길을 멈추게 하지 말아라. 고향으로 너무나 가고 싶은
0: 있다. 나 간다.
2: 그 마음과 열정을
0: 나 간다.
2: 예,
0: 아, 좋아,
2: 고향을
0: 좋아.
2: 가겠다라는 네. Don't Stop Me Now.
1: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죠. 이게 맞죠, 형님?
2: 진짜 꿈보다 해몽이라고 뭘 갖다 붙여도 돼.
0: 멈추지 마.
1: 그렇죠.
2: 네? 멈추지 마.
0: 멈추지 마. 아, 네.
2: 교통 체증아 물러가라.
0: 그렇죠.
2: 네.
0: 문재 씨는요?
1: 저는 이제 라우나 선생님의 고향녀 이 노래 아니, 아. 이 노래 맞나요? 이 노래로
2: 고향녀.
0: 나나나나나.
1: 제가 들어봤거든요. 미리
2: 모스모스 네. 비어있는
0: 짜장짠짠
2: 정든 아, 이거 고향녀 맞나?
0: 고향녀 맞아 맞아 꽃뿐이 뭐 그 맞죠.
2: 네.
0: 저의 선택은 바로 퀸의 Don't Stop Me Now. 이유를 불문하고
2: 너무나 공명정대하신
0: 너무 공명정대합니다.
2: 네. 아, 역시
0: 네. 왼쪽으로 고개가 네,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는 퀸의 Don't Stop Me Now 듣고 올게요.

0: CPBS 라디오 두시엔 뮤직 김빈나입니다. 추석 특집 두시엔 추석 개그맨 이문재 씨
1: 네.
0: 오셨죠?
1: 네. 네. 네. 왔는데 오늘 이렇게 이렇게
0: 목소리가 오늘 안
1: 약간 외로운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 근 3년 제가 평화방송을 라디오를 하면서 오랜만에 약간 이런 시간. 과연 추석은 어떤 날일까? 약간 추석이라는 의미가 계절을 예? 그렇죠? 아, 계절이 된다. 뭔가 추수를 끝낸 후에 네. 곡식을 나눠 먹으며 즐겁게 얘기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2: 네. 민족 대명절.
1: 그렇죠. 민족들이 네, 네. 다 이제 나눠 먹으면서 오늘 약간
0: 오늘 나 오른쪽 처음 본 것 같아 지금.
1: 네, 네. 나랑 왜 안 나눠 먹고 있지라는 생각. 왜 밥 먹고 온 것처럼 보이나?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0: 아 죄송해요. 제가 오른쪽 좀 봐야 되겠습니다.
1: 우회전 좀 하시고.
0: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에이. 지금.
2: 두 분이 원래 친하죠?
0: 네?
1: 그러니까 다 안 친해졌어요 오늘. 다 친한 관계인데 나만 다 친한 것 같아요 오늘. 형님도 빅디님도 나 혼자 친한 것 같아.
0: 아우 세상에 제가 너무 지금 네,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공명정대한 방송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지훈 씨가 1점 먼저 획득하셨어요.
2: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야싸 1점. 네.
0: 아우 재밌어. 아싸 1점도 재밌어.
1: 잠깐만 이거 너무 잠깐만 형 이건 아니야 너무 편파적인 방송.
0: 자, 첫 번째 사연 네. 우리
1: 오늘 혹시 내가 선택한 노래 하나도 못 듣는 건가요?
0: 아니에요.
1: 그건 아닌가요?
0: 자 우리 문재 씨가 읽어주세요. 네.

0: 6820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는 명절마다 아버님 댁에서 모입니다. 저는 항상 명절 시작하는 아침부터 아버님 댁에 가서 어머님과 6시간이 넘게 명절 음식을 하는데요. 동서는 일에서 피곤하다는 명목으로 늘 저녁에 오고 저에게는 고생했다는 한마디 없이 아버님 어머님께만 고생하셨다며 용돈 봉투를 내밉니다. 생색 내려고 명절 음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은 며느리 입장인데 누구는 고생하고 누구는 편한 것 같아서 괜히 속상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어머, 웬일이야. 사연만으로 너무 서운해요, 지금. 네, 문재님 마음 알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해.
0: 지금, 그렇죠?
1: 너무 서운해요.
0: 그렇죠,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큰 며느리네요. 다 섭외하고 일찍 와서 세팅하고 있는데 여기 그 대배우 며느리님 네네, 오자마자 지금 큰 며느리 역할이 네네. 지금
1: 거의 뭐
0: 이거는 뭐
1: 매니저
0: 매니
1: 미안해요. 그
0: 화가 단 이거
1: 소리 아 버달러비.
0: 예, 뭘 뭘 그렇죠.
1: 근데 6820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너무 속상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0: 와. 예. 부페를 시키고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명절이나 이럴 때 가족들 모이면 일부러 나가서 먹자고 합니다. 저는 무조건. 나가서 먹자고. 근데 안 나가는

0: 있는 이유가 어머님이 안 나가시고요. 그렇게 나가서 쓸 돈이 아깝다. 솔직히.
1: 맞아. 맞아. 네.
0: 그 돈이면 그 돈이면 조금 더 맛있고 싸게 내가 해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예 밖에 나가서 그냥 한번 먹고 빨리 치우는 게 좋지 않아요?
2: 그렇지, 그렇지. 네.
1: 근데 편하게 먹는 게 좋으니까 어머니 고생하시니까.
0: 근데 어머니들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일단 어머님을 떠나서 이거 동서. 네, 동서가 일하고 늦게 와서 용돈 봉투를 어머니 아버지께 내민다. 또 어머니 아버지가 그 돈 좀 약간 반반 나눠가지고 네. 큰 며느리에게 아이 고생했다 딱 주면은 이렇게 딱 조용해질 텐데 그쵸?
1: 아니죠. 어머니 아버님 거는 어머니 아버님 거고 요 지금 동서가 형님 것도 챙겨야지. 센스 없이 뭐 하는 거야 지금.
0: 예전에는 추석이나 이럴 때 어른들 만나면 항상 용돈을 좀 받아왔잖아요. 예전에는
1: 우리가
0: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들이잖아요. 맞아, 맞아. 요즘에는
1: 네.
0: 그러니까
2: 근데 이게 또 동서 입장도 어떻게 보면은
1: 네.
2: 뭐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1: 네.
0: 지금 많은 분들 화난 거 들린다 여기까지. 누구 이해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큰 며느리들 지금 여기까지 들린.
2: 아니에요. 이건 공정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네. 바라봐야 돼요.
0: 솔로몬
2: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네. 그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내가 뭘 이렇게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봉투에서 나온 거죠.
1: 어허.
2: 근데 이거를 이제 일 열심히 한 우리 그 큰 며느리
0: 네.
2: 큰 며느리께 뭐라도 사실 동서가 이제 손 윗사람한테 이렇게 용돈을 주는 게 사실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뭐랄까 쓸 선물이라도 하나 사와서 준다든지 뭐 아이고 핸드크림이라도 아 이건 좀 그렇다.
1: 아니 근데 핸드크림도 왜 내 돈 주고 사기 아까운 너무 비싼 거 있잖아요.
2: 맞아요.
1: 그런 거 센스 있게 형님 너무 고생하셨죠. 우리 손 어떻게 막 이러면서.
0: 그러면 더 얄미울 것 같은데.
1: 아니야 비싼 거면 괜찮아.
0: 그 누구를 위한 명절이 누구를 위한 추석이죠.
1: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맨입으로 오면은 이거는 진짜.
2: 그리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되고
0: 몇
2: 누구는
0: 년 동안.
2: 고생하고 누구는 편한 것 같아서 속이
1: 맞아.
2: 상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네.
2: 라고 했을 때 정말 이 며느님께서 큰 며느리가 그래 나도 그럼 좀 편해보자 해서 상을 좀 더 간소화시키고 배달로 세팅을 한번
1: 좋다.
2: 네. 왜냐면 요즘 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네. 다 시킬 수 있어요.
1: 잠깐만 그러면 액션 하면은 액션 소리 나면은 딱 해결책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세요. 우리
2: 네.
1: 먼저 이지은 배우님 솔로 훈부터 갈게요.
2: 네. 네. 자 다음번 명절 때는 음식을 배달로 시키세요.
1: 오, 좋아. 명쾌해. 솔로몬 멋있어. 자 그럼 이제 우리 솔로 문제
0: 네.
1: 아, 잠깐 솔로 문제를
0: 잠깐만요.
1: 아니,
0: 이게 오늘 고민이 많아지는 방송 이거 나 오늘 처음 봤죠. 눈 아이 컨택 처음 한 거 아니에요?
1: I love so much요. 네,
0: 솔로 문제.
1: 우리 솔로몬
0: 이거 누가 잘 짰네. 솔로 문제 이거.
1: 문제라서 솔로문이라고 네. 붙였는데
0: 네. 네.
1: 어쩌다 보니까 솔로 문제가 되는데 네. 자 솔로문의 해답은
0: 큰형님도 취직해라.
1: 갑자기?
0: 아니, 네, 아니 더 취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재택근무라도 하면은 어차피 일이니까 굳이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밖에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재택으로 하면서 그냥 가벼운 이제 워드 같은 부업 하시면서 워드란 말도 너무 오랜만인가요?
2: 조금.
1: 워드 프로세서.
0: 아, 예. 네. 아, 내가 순간 나도 말하고
1: 아니,
0: 나도
1: 무슨 주판 나온 게 생겼어.
0: 나도
1: 지금.
0: 워드라니 내가 이런 말 하는. 예. 그러니까 취직해서 예.
1: 갑자기
0: 동서보다 더 늦게 오는 명절 방법을
1: 명절 음식 하기 싫어서 취직해야 돼요 지금.
0: 네, 뭐 좋죠 뭐.
1: 좋다.
0: 네.
1: 좋다.
2: 네.
1: 네.
0: 큰형님도 일 잘하실 겁니다.
1: 네. 네. 일도 하시고 그리고 일과 양득이네요.
0: 돈도 버시고 아니
1: 돈도 버시고
0: 이렇게 어르신들 잘 모시고
1: 맞아.
0: 매년 와서 음식도 하시는 분들은
1: 맞아.
0: 어떤 일도 맡은 바 임무에 책임을 다합니다.
1: 맞아.
0: 네.
1: 네. 그리고 둘 다 취업하시고 돈도 버시고 그리고.
0: 그쵸.
1: 시켜 먹고
2: 그렇죠
1: 좋다.
0: 네. 테이블 위에 어때요? 추석 테이블 위에 나무젓가락 다 플라스틱 숟가락이랑 나무젓가락 세팅돼 있고 옆에 쿠폰이 있고 막 이런 거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달음식 세팅 그대로
2: 그러면
0: 그건 진짜 혼나는 거예요?
2: 그건 아니지. 숟가락 젓가락 정도는
1: 집에 있는
2: 은수저.
1: 걸로
2: 하자. 은수저.
1: 앞접시까지는 집에 그렇죠. 있는 걸로
2: 앞접시랑
1: 합시다.
2: 앞접시랑 네. 은수저 정도까지.
0: 그걸까지는
2: 아, 그 정도. 아.
0: 마지막 허용된 그 예의라고 아, 할까요?
2: 최소한의 멋있어. 우리가 그런 이제 네. 상징적으로라도 네. 뭔가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놓고.
1: 좋아. 네.
0: 근데 아주 여러 개 시키면 밥맛이 다 다른 거 알죠?
2: 그렇죠, 그렇죠.
0: 각 집마다 밥맛이 다르잖아요.
1: 그래서 우리 6820님한테 노래를 또 들려드려야 돼요. 어떤 노래 고르셨어요, 솔로훈님?
2: 솔로훈님, 저는 이제 그 제가 고른 노래는 네. 김태우 가수 김태우님의 네. 사랑비.
1: 오, 네. 사랑비가 내려와.
2: 이게 이렇게 너무 제사를 지내고 명절 준비하면서 이런 사건 사고도 많고 갈등도 많은데 이런 척박해진 마음에 사랑비를 내려서 다 좀 이렇게
1: 촉촉하게.
2: 좀 네, 촉촉하게 몽글몽글하게 좀 바꿔보자라는 의도로
1: 좋다.
2: 네. 네 어마어마하죠.
1: 예, 제 문제님의 솔로 문제.
0: 저는
1: 선곡은
0: 저는 제 선곡은요.
1: 네.
0: 대배우 이지훈 형님의 네. 그 사랑비. 저도 그 노래가 오늘 듣고 싶어요.
1: 너무 현명해.
0: 저도 그 노래가 진짜. 제 마음에 사랑비가 내려와.
1: 네.
0: 그 노래가 저도 너무 듣고 싶어요.
1: 아우 좋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0: 네네네.
1: 다음 고민 사연 우리 지훈 씨가 한번 멋지게 읽어주세요.
2: 네. 둘둘공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약주를 참 좋아하십니다. 물론 저도 장인어른과 술 한 잔 기울이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문제는 장인어른께서 취하시면 늘 말씀이 길어지신다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시면서 새벽까지 저를 붙들고 잔소리 하시는 장인어른. 거절하자니 서운해하실 것 같고 중간에 그만두시라고 말려도 듣지를 않으시고 아 이쯤 되니 명절이 오는 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번 추석은 몇 시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할지 좋은 방법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1: 이야 이, 어떡해 이런 분 집에 한 분씩 계세요. 어떡해 어떻게 하면 좋아.
0: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사연도 사연이 있는데 네. 감독님이 삐지가 진짜 이 음악이 야 이거 고민 안 할 수밖에
1: 구슬퍼
0: 고민 안 할 수 없는 음악이야. 이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음악에 깔리면 고민을 해야 돼요.
1: 최고다.
2: 그렇죠.
0: 네. 네. 감독님 나중에 우리 회식 갈 때 이 노래 한번 틀어줄래요? 작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1: 가족 진짜. 중에 약주 한 잔 하면은 말 길어지시는 분 계세요? 문재인님 본인 말고.
0: 저요?
1: 자기 말고.
0: 저 말고요?
1: 네.
0: 저 말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른 식의 방법과 화법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는 분들이 있죠. 똑같은 얘기를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지 않는데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돌려서 계속 말하는 거.
1: 아하.
0: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안 한다고 집에서 뭐라 하거든요.
1: 네.
0: 그럴 때는 뭐. 아유 다음에는 며느리가 따라주는 술 먹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얘기를 해.
2: 그렇죠.
1: 네, 엄마 아버지가.
0: 네, 그럼 한 번 하면 끝난 거잖아요. 네, 다 모든 걸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시면서 아유 왜 신발이 네 거밖에 없냐, 딴 사람 거 없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돌려서 말하는.
2: 그렇죠.
0: 차라리 이건 좀 나요. 왜냐하면 다르게 들리니까. 근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뭐랄까 이.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 장인어른이 정말 너무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던 거죠. 계속 마음에 삼으실 정도로 생각이 날 정도로.
2: 예. 근데 이것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했던 말씀을 또 하시고 그런다는 거는
1: 네.
2: 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리액션이 안 나와서
1: 맞아
2: 그런 거예요.
1: 맞아요.
0: 이거
1: 리액션
0: 어때요?
1: 고파요.
2: 네.
0: 이거 어때요?
1: 맞아.
0: 이거 어때요?
1: 별로예요.
0: 아니. 아 별로예요? 아
1: 뭔데 얘기해줘요. 아.
0: 네. 그래요.
1: 뭔데요? 얘기해줘요.
2: 이게 그렇게
0: 내가 형님 할 때 리액션 안 나왔었다고 할 때 만약 이런 질문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보이 사위 나 돈 좀 빌려주게.
2: 아우,
1: 아니 무슨 아유
2: 장인어른 저 이거
0: 아니
2: 잔액을 보세요.
0: 아니
1: 12,500원
2: 제가 여기서 만 원 빼고 다 드릴게요.
0: 농담이야 농담. 한 잔에
1: 와이프가 안 줘요.
0: 한 잔에 선배 한 번에 10만 원 일세.
1: 안돼 이 건배 한 번에 10만 원.
3: 돈 좀
2: 힘들다.
0: 형님.

0: 건배 한잔 10만 원 너무 좋다.
1: 예. 네? 네.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게.
2: 아무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렇다면은 장인어른께서 잔소리를 하느라고 잔소리라고 써 있잖아.
0: 네.
2: 계속 뭔가를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야.
0: 있어 있어요.
2: 아, 뭐가 됐든. 네.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연기를 할 것 같아요.
1: 어?
0: 연기 들어가요?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난 자네가 정말 좀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네. 왜 이렇게 인상이 지금도 봐봐. 얼굴을 계속 인상을 쓰고 있잖아.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주름이 생기면 뭐가 안 좋고 뭐 얼굴이 뭐 늙어 보인다고 계속 잔소리를 한단 말이야.
1: 네.
2: 그러면 그냥 아무리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어도 웃을 수 있잖아요.
0: 네.
2: 그럼 앞으로 계속 웃겠습니다 하고 웃고 있는 거지 뭐. 그러면 거기다 대고 그 잔소리를 할 일이 없잖아.
0: 네.
2: 그 순간에는.
0: 네.
2: 뭐, 지금 되게 이러고 경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0: 아니 빠져들어서. 아니 그 생각했어요. 배우님은 그런 잔소리를 들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막.
2: 아, 그렇죠. 저는
0: 뭐, 막 좋으니까.
2: 저는 너무 원래 이 웃상 네네. 그래가지고 팔자도 좀 이렇게 늘 패여 있고.
0: 네네.
2: 근데 우리 빗디님도 이렇게 약간 웃상이란 말이야.
0: 네.
2: 사람의 그래서 이렇게 첫 인상이 웃상이.
0: 왼쪽 보면은 웃상이고 오른쪽 보면은 조금 달라지는.
2: 문제는
1: 뭐
2: 약간
1: 화상 뭐 이런 걸라 그랬어요 혹시?
2: 술톤이라고 하는데 술상이야.
0: 술상. 우리의 귀염둥이
1: 이번에 사위 돈 좀 빌려주게
0: 10만 원일세
1: 한 잔에 10만 원일세
0: 자 그러면은 새벽까지 잔소리하시는 장인어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훈 솔로몬 솔로훈의 해답은 갑니다
2: 장인어른의 기분에 맞춰진 리액션을 하세요
0: 장인어른의 기분에 맞춰진 리액션 해달라는 대로
2: 네. 네.
0: 연기라도 해라. 연기.
2: 그렇죠. 네. 네. 그래야 좋다.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날 수
0: 벗어날
2: 있다.
0: 벗어날 수 있다. 네. 오, 현명해.
1: 근데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감정을 빨리 해소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0: 문제님 왜 지쳐 보이죠, 지금?
1: 저요?
0: 왜 많이 지쳤어요?
1: 아니, 장인어른이 지금 안 계셔서 어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장인어른한테.
0: 상상.
1: 네?
0: 상상 속으로. 네. 자, 꽁트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솔로문의 해답은?
1: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인어른 돈 좀 빌려주십시오.
0: 계속 돈 빌려.
2: 아니 왜?
0: 아니 계속 돈 빌려.
2: 계속 왜 돈이야 계속?
1: 이게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지는 첫 번째가 돈이거든요. 남보다 더 빨리 없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0: 아유 야 그러면은 아유 이 자리 파고 장인어... 나 자야 되겠다. 아유 이렇게 하는 거지.
1: 장인어른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번에
0: 아유, 피곤하네.
1: 대출이 장인어른 이러면서 내가 돈 빌려달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을 내가 계속하는 거예요.
0: 이 서방 집에 가게 이렇게
1: 살려주십시오.
0: 아 가게
1: 저를 살려주십시오.
0: 여보 문 닫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집에 걸어가야 합니다. 차비가 없습니다.
0: 가라 이제 가라.
1: 잠깐만 오늘 뭐 약간 뭐 분위기 자꾸 두 분이.
0: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런 또 퍽퍽한 분위기에서 네. 에, 사랑비 들어야죠 촉촉하게.
2: 네. 네. 촉촉하게 좀 해주십시오.
0: 김태우의 사랑비 듣고 올게요.

0: 추석 특집 두시엔 추석 개그맨 우리우리 이문재 씨 대배우 우리우리 이지훈 오빠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나도 대자 써줘요.
0: 오빠 네. 지훈 오빠 도전
1: 솔로.
0: 도전 솔로였어요?
1: 예, 네, 다 다른 방송이라니까 네. 지금 네. 각자 다른 방송하고 있는. 네.
0: 좋아요. 지금 지훈 씨가 2점 획득했어요. 네. 2대 0.
1: 뭐 저는 뭐 오늘 뭐 좋습니다.
2: 2대 0도 아니고 네. 2대 0.
1: 약간
2: 빵
1: 단어 빵. 선택도 해봅시다 오늘. 네. 끝까지
0: 가봐요. 예스. 명절엔 지출이 상당한데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사실 문재 씨가 얘기해줬지만 이 부모님 용돈, 조카들 용돈 이런 거 고민 안 할 수 없어요.
1: 무조건 하죠.
0: 예, 그런 네. 고민 사연 도착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 네.
0: 1974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보내는 명절 참 좋은데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돈 생각만 하면 한숨이 쉬어져요. 부모님 용돈도 용돈이지만 조카들 용돈 무시 못해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이고 한 명이라서 늘 형님네가 용돈 5만 원 주시거든요. 근데 형님네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라서 5만 원씩 게다가 4명이에요. 무려 20만 원이 나갑니다.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만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제가 나쁜 걸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혹은 제 마음을 고쳐먹을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어떡해요? 5만 원대 20만 원 이거 좀 큰 것 같아요.
2: 그렇죠. 약간 가성비로 따져도 별로 안 좋고 뭔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계산인데 자 이거 참 문제네요.
0: 이거 어떡해요?
1: 저희 누나가 아들이 셋입니다.
2: 아이쿠야.
1: 이놈들이 예전에는 이게 돌려쓰기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0: 그냥 물려받고
1: 큰한테 잠바 하나 사주면 막내까지 입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은 큰애 사주면 둘째 셋째 다 사줘야 됩니다.
0: 어떻게 해요? 네,
1: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봐서 원하는 것을 사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이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 쇼핑을 하거나 뭘 고르거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요즘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본단 말이에요. 핫한 거 갑자기 많아졌죠? 유연석, 유연우, 유연준 다 들어라 이놈들아. 이놈들 유연석, 유연우, 유연준 이름 다 말했어 삼촌이. 그래서 지네가 원하는 걸 골라서 보내요. 근데 아시겠지만 원하는 거는 굉장히 비싼 메이커 있죠. 학생이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
0: 저번에 무슨 패드도 사달라 그랬잖아요.
1: 그 첫째가 첫 번째가 중학교 가니까 너무 저희 누나 첫 번째 조카가
2: 중학교 첫 조카.
1: 네, 가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패드 있잖아요 비싼
2: 사과.
1: 거. 사과. 네, 그런 거 사줬어요.
0: 세상 사줬어요.
1: 네 사줬어요. 근데 둘째가 또 갈지 몰랐지. 근데 셋째도 또 계속 가더라고요.
2: 그치.
1: 그러니까

0: 그리고 또 말하자면 저희는 이제 제가 삼촌이고 저기 작은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1: 네.
0: 작은 아버지도 좀 좋은 걸 사줘요. 그러니까 물어봐. 내가 뭐 야 너 작은 아빠 뭐 사주니? 물어봐요. 그럼 살짝 던진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럼 난 좀 더 좋은 거 해줘야 되니까. 예.
1: 이래 삼촌이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진짜.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용돈보다 애들 주는 용돈이 더 많은 느낌이에요, 지금. 어, 맞네?
1: 맞네.
0: 어, 근데 올해는 스케줄이 있다고 바쁘다고 해야겠다.
1: 이거
2: 이게 또 추석 설 때는 세배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 맞아.
2: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하지만은 네. 추석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이게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용돈을 추석이라고 용돈을 주는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잘못이다.
1: 아하.
2: 네, 물론 이제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은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좀 사람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네. 제가 뭐 네. 재료 준비도 하고 뭐 하시니까 그런 이제 명목으로 십시일반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용돈을 드릴 수 있어요.
0: 아,
2: 거기에 큰 며느리는 이제
0: 조금
2: 노동의
0: 더.
2: 대가가 정당하게 돌아오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갑자기. 네.
1: 갑자기
2: 힘내세요.
0: 예전
1: 안타까워.
0: 힘내세요.
2: 네. 아.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꼈는데 네. 지금 어떻게 이미 엎질러진 뭐 상황이고 늘 좋았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거.
1: 긍정적으로 해서 네. 솔로 훈의 해답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2: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이니까 앞으로 받을 게 더 많다. 걱정하지 마세요.
1: 오, 앞으로 더 오래 받을 수 있다.
2: 그렇죠.
0: 네.
1: 자, 이거 박수 진짜. 자, 이러면 이제 솔로 문이 부담이 또 됩니다. 자, 진짜. 솔로 문의 선택은? 보자, 보자. 뭐가 나오나 보자, 보자.
0: 올해부터 아이를 더 낳자. 왜? 왜? 왜? 아니 더 낳아서 이제 이거
1: 아니 누가
0: 뭐.
1: 더 낳으라는 거야 지금?
0: 예?
1: 아 우리 애가 한 명이니까.
0: 우리 애가 한 명이니까 우리 남 지금 낳아야지.
1: 셋을 더 낳자.
0: 아 다섯 이상 낳아야지. 거둬 그러려면 이제 그치? 어차피
2: 네 명보단 많아야지.
0: 그렇죠, 그러니까. 많아야죠.
1: 아우 진짜.
0: 그래서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있는데.
1: 아우 나 진짜 화가 나네 또.
0: 더 많이 낳아서 더 많이.
1: 자, 이거 나 못 고르겠어요. 작가님이 골라줘요. 여기 누가 승자, 누가 1점을 받으실지 예, 골라주셔야 돼. 아, 좋아. 아, 우리 또. 아, 우리 솔로분에게 1점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자.
2: 축하드립니다.
0: 예. 근데 자꾸 솔로문 하니까 진짜 외로워지네요, 네 이름이.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솔로문제라고 하죠. 솔로문과 솔로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대 1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지훈님이 이긴다로 문자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한테 예, 따로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야, 축하합니다.
1: 와우. 아니,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어요. 제가 지훈 오빠한테 빠져있는 동안에 시간이 한 시간이 훌쩍 가서 시간 너무 짧아요.
0: 저는 굉장히 길었어요.
1: 내일
0: 저는 안 빠져있으니까 여유롭게 한 시간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본 기분이에요, 지금. 예.
1: 내일은 네. 그럼 제가 오른쪽을 좀 더 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0: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갔던 게 반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1: 지훈님 내일도 또 오실 거죠? 와주실 거죠?
2: 나 뭐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1: 아, 네. 아 뭐야.
0: 오늘 밤에 제가
1: 밀당 뭐야.
0: 내일 못 오게 스케줄을 뭐야. 다른 스케줄을 잡아서 저희 공연이 있으셔가지고 못 네. 오신답니다. 이렇게
1: 아하.
0: 하고 제가 이제 또 나와서 여러분과 떠드는 건 어때요?
2: 아니에요.
1: 별로
0: 아니요. 아,
2: 네. 저는 꼭 와야겠습니다.
1: 저는 사도 네. 요한 형제님과 네. 요셉 형제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네.
0: 알겠습니다.
1: 내일도 와주시고요. 방글이들도 내일 꼭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비룡의 신난다 들으면서 오늘 마칠게요. 같이 인사 나눠주세요. 저희가 여러분 하면은 같이 빛나는 추석 되세요 해주세요.
2: 네.
1: 지금까지 김빛나
2: 배우 이지훈
0: 당산동 어린 왕자 개그맨 이문지였습니다.
1: 여러분 빛나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4: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WYD 특집 기도요설길 전원금 순어입니다.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 황사영 알렉시오의 백서. 안녕하세요. 전원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내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지금쯤 벌써 고향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고요. 아직 고향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부지런히 길을 재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향하는 길,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을 생각하며 조금은 힘들어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선교자 성호를 지내고 있는 이때, 그리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오늘은 잠시 200여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박해 시대의 순교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들은 바로 20, 3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었지만 신앙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청년들, 그 가운데 26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폭의 비단 위에 깨알 같은 글씨로 1만 3천 여자의 글을 써내려가며 박해의 현실을 알리고 천주의 사랑과 도움을 간절히 호소했던 사람, 바로 황사영 알렉시오입니다. 오늘과 내일 기도의 오솔길에서는 WYD 특집으로 이상훈 작가의 역사소설 백서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를 따라가면서 황사영과 그의 백서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교의 피로 써내려간 청년 황사영의 믿음과 신념을 따라가 보는 시간,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합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옹기장이가 부르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듣겠습니다.

참으로 이 여생을 바쳐 주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자 하오나 지혜가 모자랄 뿐만 아니라 힘도 없으니 장차 이 원한을 이대로 안고 땅속에 들어가서 한을 품고 이 세상을 마쳐야 하겠습니까? 슬프고 답답한 가운데 누가 저희를 불쌍히 여기며 누가 저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교황님과 주교님 앞에서 통곡하며 호소하고자 하오나 산하가 가로막혀 우러러 보아도 배울 수 없으니 더욱더 속이 타고 답답하옵니다. 장차 어찌하오리까?

0: 백서는 황사인이 그 베론 토굴에서 쓰면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모든 주위에 이 우리 신앙인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피의 살육을 멈춰달라는 교황님께 드리는 간곡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잠깐 제 의견도 있지만 앞부분에 황사형이 한 편지 그왜이 백서를 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한 번만 인용하겠습니다. 교황님께 자세히 아뢰고 나라마다 널리 알려서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힘껏 다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박애와 은총을 바탕으로 성교의 보편적 사랑의 의로움을 드러내시어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의 정성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흩뿌리면서 속사정을 하소연하며 목을 길게 빼고 발도도 만채 오로지 복된 소식만을 기다리옵니다. 이게 황사형이 이 백서를 쓰게 된그 이유입니다. 이 모든 피의 살육을 멈춰달라고 교황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황사형이 이 편지를 쓰면서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죽음의 살육을 멈춰 주기 위해서 교황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조선을 위협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자유를 받은 것처럼 조선에서는 군대만 동원해도 겁을 내서 선교의 자유를 허락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 가백서가 돌면서 이 황사형 백서의 원본은 사라지고 이 가백서가 황사형을 역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을 점령하게 했다는 가짜백서가 돌면서 역적으로 몰린 거거든요. 황사형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절박한 심장에서 교황님께 도와달라고 군대를 위협만 해도 선교가 된다는 게 이게 과연 역적으로 몰려서 지금까지도 성인이나 복자품에 모든 분이 올라갔는데 이게 황사형만 이렇게 제외된다는 게 이게 과연 우리 천주교 내에서도 한번 서로 있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역사 소설 백서를 쓴 이상훈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26살 청년 황사형은 처음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살아보고 싶은 세상이 있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진사시에 급제해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총명한 젊은 선비. 좋은 집안에 태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했고 자신의 앞날을 꿈꿀 수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황사형의 삶에 어느 날 커다란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정조를 알현하고 궁궐을 나서던 황사형에게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특한 젊은 선비를 눈여겨본 정조가 정약용에게 그를 잘 가르치라는 뜻을 전했고, 정약용은 황사형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정약용 집안과의 인연, 그리고 그 만남은 한 젊은 선비의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운명적인 만남이 됩니다.

사영이 야경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는데 황사영을 맞이한 사람은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이었다. 정약종은 사형제 가운데 가장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도 잘했지만 성리학에 불만을 느끼고 성호 이익의 실학파를 따르면서 서학에 몰두하고 있었다. 사형과 약종의 이 운명적 만남은 하느님이 맺어준 인연이었다.

성리학의 회의를 품고 새로운 학문을 찾아 나섰던 정약종. 그는 서학, 곧 천주교를 받아들이며 전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황사영은 그 만남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정약종의 딸 정명련입니다.

그날 이후 황사영은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사흘이 멀다 하고 마제를 찾았다. 명년은 혼자 나오기가 쑥스러워 사촌동생 정철상을 꼭 데리고 나왔다. 정약용은 명년과 사영이 매일같이 만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짐짓 모른 체하며 둘 사이를 응원하고 있었다. 똑똑한 사영을 자신의 집안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다.

0: 한 젊은 선비와 한 여인의 만남. 그러나 이 만남은 단순한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황사영의 인생에 사랑과 신앙이라는 두 개의 길이 동시에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그 새로운 세상은 한 젊은 선비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신앙은 자신의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1: 황사영은 천주시리와 칠극을 읽고 충격에 빠졌다. 몇 번을 읽은 후 필사하기 시작했다. 필사를 하면서 글자 하나하나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듯이 써내려갔다. 필사를 마치고 그 책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전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을 섬기러 왔다. 천주님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옆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했다. 야소는 대접받고 인정받으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나는 가장 낮고 하찮은 사람을 섬겨야 한다. 사영은 조선의 낮고 하찮은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천주교를 믿을 것을 기도 중에 맹세했다.

황사형은 두물머리 마제에서 1791년 정명련과 성대한 혼례를 치렀다. 황사형의 처갓집은 마제에서 명망이 높은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사형제의 집안이었다. 사위 황사형을 바라보는 정약현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약현의 옆에는 그의 동생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리고 정약용의 옆에는 조선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이 서 있었다. 이승훈의 부인이 정약용 형제의 누이이므로 황사형과 이승훈은 사돈지간이다.

혼인 후 전통에 따라 6개월 동안 마제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된 황사영은 처고모부 이승훈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습니다. 정명년의 외숙부는 광암 이벽이었습니다. 이벽은 조선의 천주교의 씨앗이 뿌려지는 과정

0: 세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정명련의 고모부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이었습니다. 정명련과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서 황사영은 자연스럽게 당시 조선에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천주교 신앙의 한 가운데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는 아직 정식으로 파견된 사제가 없었습니다.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승훈은 사제 역할을 대신하며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여러 성사를 집전했습니다. 훗날 교회에서는 이를 가성직 제도라 부릅니다. 황사영 역시 이때 세례를 받은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황사영은 알렉시오라는 세례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곧 평신도가 사제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 1792년 조선에서 밀사 소임을 맡은 윤유일과 황심이 북경에 와서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였다. 1794년 봄에 주교의 명에 따라 북경을 떠난 주문모 신부는 그해 음력 12월 조선인 신자 지황, 윤유일 등의 도움을 받아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은밀히 입국했다. 1795년 1월에 주문모 신부는 한양에 잠입한 후 북촌에 있는 역관 쇠인길의 집에 은신했다. 주신부는 조선어를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언어소통이 편한 역관 쇠인길의 집에 머무르기로 한 것이다. 주신부는 그곳에서 미사 집전과 세례 그리고 신자 상담을 진행했다. 감시가 심해서 주신부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역관 최인길의 집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사제가 없던 조선교회에 처음으로 찾아온 사제. 주문모 신부는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성사를 베풀었고 교례를 가르치고 정교하며 조선교회의 중심을 세워갔습니다. 황사영도 최인길의 집에서 주문모 신부를 만나 다시 신앙을 고백하고 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황사영에게 주문모 신부의 등장은 책으로만 만나던 신앙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부를 지키려던 사람들이 죽었고 신앙을 함께 나누던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황사영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신앙이 단순히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 찾아옵니다. 한영익의 밀고였습니다. 주문모 신부가 들어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터진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신부의 입국 사실과 거처가 관가에 알려지면서 신자들을 향한 추적이 시작되었고, 1795년 최인길과 윤유일 그리고 지황은 주문모 신부의 행방을 밝히라는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주문모 신부는 가까스로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조정의 천주교에 대한 거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당시 임금 정조는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면서도 대대적인 박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교는 스스로 없어질 것이며 유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천주교를 막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천주교에는 숨 죽인 채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99년 남인의 영수로서 정조의 신임을 받던 최재공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00년 정조마저 승하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는 단순히 한 임금이 세상을 떠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거센 박해를 가까스로 비껴갈 수 있었던 정치적 환경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천주교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순 왕후는 정조의 국상이 끝나자 본격적인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정순 왕후의 명령으로 노론 벽파의 영의정 신환지와 공서파 대사관 목만중이 선봉이 되어 사교철폐라는 명목으로 천주교 신자인 남인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사교철폐는 빌미일 뿐으로 최우선적인 목표는 정조의 총애를 받던 이가환, 정약용, 이승훈 등의 제거에 있었다.

어린 순조를 대신해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고 전국의 주도권은 벽파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신앙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숙청의 표적이 되어갑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시작됩니다. 한때 만 명에 이를 만큼 성장했던 조선의 천주교회가 거대한 폭풍 앞에 서게 된 순간입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교회의 지도자들이 붙잡혀가고 신자들의 집에는 체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황사영을 믿음의 길로 이끌었던 정약종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서 신자들의 신앙을 돌보던 주문모 신부마저 마침내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황사영은 더 이상 한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미 황사영 역시 박해자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에게도 체포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한양의 은신처에 두 살 난 아들과 부인 정명련과 함께 숨어있던 황사영은 오가작통법의 시행으로 천주교도를 신고하지 않는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그는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목숨은 쉽게 내어놓을 수 있으나 자신이 죽은 후 아내와 아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하니 그렇게 쉽게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한양을 떠나 도망가기로 했다.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황사영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황사영은 경상도와 강원도를 거쳐 충청도 제천의 깊은 산골 배론으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옹기장이 김귀동의 도움으로 작은 토굴에 몸을 숨깁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어두운 토굴.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황사영의 마음은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조선의 신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박해받는 교회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 참혹한 현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그렇게 황사영은 붓을 들었습니다. 흰 비단 한 폭을 펼쳐놓고 가느다란 붓끝으로 깨알 같은 한자를 기도하듯 하나씩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황사영이 백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황사영의 도망 사건과 관련돼 잡혀온 자가 줄을 이었는데 서로 고발하여 끌어들이니 체포된 자만도 수천 명이나 되었다. 몽둥이로 맞고 죽여 버려진 자가 서로 베고 누워 길을 메웠다.

백선은 죽음을 앞둔 한 청년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자신이 믿었던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남긴 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백서에는 한 청년의 신앙만이 아니라 박해받던 조선교회의 절박한 현실과 교회를 살리고자 했던 한 사람의 뜨거운 호소가 담기게 됩니다. 황사영의 북끝에서 조선의 참혹한 현실이 하나씩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톨릭 솔로이스트와 백자현, 김윤권, 손형진, 임재영이 함께한 순교였습니다. 네, 그렇게 황사영은 자신의 마지막 목소리를 백서에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황사영은 이 백서에서 무엇을 호소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내일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청년 황사영, 알렉시오의 마음에는 왜 자신들이 이토록 박해를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 땅에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그 물음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흰 비단 한 폭에 담긴 1만 3천여자, 그 안에는 죽음을 앞둔 한 청년의 믿음과 고뇌, 그리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일 2부에서는 황사영 백서를 따라가며 그가 남긴 절박한 외침과 끝까지 놓지 않았던 희망을 만나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200여 년 전 한 청년이 붙들었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올까요? 마무리하는 곡으로 하늘바라기에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도 WYD 특집 기도의 오솔길과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롯의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대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평가가 나온다고 해야겠죠? 요한이 되살아났다라든지, 뭐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든지,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라든지, 예, 전부 과거의 인물들입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잘 남는 건 과거의 영웅들이고 위인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대단하신 분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훨씬 효과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목록에, 예, 당시로는 현시대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세례자 요한이 끼어 있다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의 지명도가 대단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세례자 요한과 같이 언급되고 있는 우리 예수님 또한 그 당시의 위명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명, 그런 유명함, 그런 대단함, 그게 우리 예수님께 도움이 됐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최대한 그런 거를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낳은 일을 비밀로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사실, 예,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닌 이상은 다른 어떤 영광도 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방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토록 조심하고 다니시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기시고 다니시는 우리 예수님조차 이런 유명해짐을 피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언자 막 유명한 이름들의 같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복음 말고 다른 복음도 있죠. 예.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군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다가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 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수많은 기회들, 유명해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떻게든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익히 아는 속담대로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하는 그런 칭찬들, 그런 칭송들은 분명 우리의 혼을 홀딱 빼놓을 겁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내가 뭐 대단해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도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박수 한 번만 쳐주더라도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느님께 받게 될 그런 칭찬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평가, 주변인들의 평가, 그런 것들에 휘둘리고 그런 것들에 내 혼이 빠져서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칭찬이나 박수에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내 마음이 휘말려 가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힘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도 보내도록 합시다. 아멘.

연중 제2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보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황보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름에 부친 각종 전, 진한 양념에 재워 구워낸 갈비, 거기에 송편, 잡채, 탕국까지 추석 음식 이거저거 집어먹다 보면 속이 좀 더부룩하죠. 거기에 오가다 듣는 친척들 잔소리까지 더해지면 마음까지 답답해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 소화제만큼 특효약이 뭔 줄 아세요?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신나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마음만은 여기가 코인 노래방인 거죠. 자, 오늘부터 사흘간 답답한 속과 마음 시원하게 뚫어줄 추석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전 부치다 기름 냄새에 지치신 분, 친척들의 말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 모두 모이세요. 같이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풀어보자고요.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추석 특집 가요 투게더. 안녕하세요. 저는 신나라입니다.

0: 와우, 9월 24일 목요일 추석 첫날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추석 특집 가요 투게더 그 첫 곡은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였습니다. 신나죠? 연휴 첫날 목요일입니다. 기차나 자동차 타고 고향 가는 분들 많죠. 집이나 일터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사실 명절이 반갑고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속이 답답해지기 쉬운 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추석 특집 가요 투게더로 함께 할게요. 특집에서는 떼창을 하거나 코인 노래방에서 부르기 딱 좋은 노래들, 심지어 확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곡들 보내드릴 테니까요. 달디표 코너는 동전 필요 없는 거 아시죠? 그냥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들어도 좋고 귀성길, 귀경길에도 들어도 좋은 노래들 띄워드릴게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0: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Hey. The first collaboration of JYP. Uh-huh. And Brave Sam. Yes sir. Here comes song.

이 노래 들으면 바로 안무가 떠오르죠. 선미의 보름달 함께 들었어요. 자, 오늘은 시대별 명곡 퍼레이드 보내드립니다. 먼저 80년대로 가볼게요. 80년대는 이분 빼면 가요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바로 가왕 조용필 씨입니다. 사실상 축구 얘기할 때 손흥민 선수 빼고 말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한데 조용필 씨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김

트리오 밴드의 멤버로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1980년대에 완벽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정말 많은 명곡들을 내놓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들을 두 곡은 콘서트장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두 곡이에요. 조용필, 허공, 이어지는 곡은 잊혀진 사랑.

조용필님의 허공 그리고 잊혀진 사랑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와, 저라도 콘서트장에서 다 같이 손잡고 뛰어 춤출 것 같은데요. 자, 조용필 씨가 80년대 국내 가요계에 돌풍을 일으켰다면 이분도 만만치 않은데요. 바로 전영록 씨. 전영록 씨는 원조 멀티테이너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무려 300여 곡의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또 이 노래들이 떼창의 원조격이기도 하더라고요. 팬분들이 하도 소리를 크게 지르셔서 전영록 씨가 생방송에서 가사를 까먹는 일이 생길 정도였대요. 그래서 고민 끝에 소리를 지르지 말고 차라리 따라 불러라 하면서 팬들에게 떼창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떼창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같은 시대에 독특한 매력으로 인기를 끈 가수 또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많아서 사심을 좀 담아서 소개해볼게요. 빙글빙글, 영원한 친구, 슬픈 인연, 인디언 인형처럼. 노래 제목만 듣고도 아, 이분! 하셨죠? 바로 가수 나미 씨입니다. 독특한 비음이 매력적인 가수 아닌가요? 나미 씨의 노래들이 리메이크가 정말 많이 됐더라고요. 백지영 씨, 티아라, 걸스데이, 심지어 영화 써니 수록곡으로도 나오죠. 이 명곡의 힘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두 곡 듣고 올게요. 전영록,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나미, 인디언 인형처럼.

한번 들으면 잊기 어려운 목소리인 것 같아요. 나미 씨의 인디언 인형처럼 전영록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에 이어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제 80년대를 이렇게 짚어봤고 90년대로 들어갑니다. 1990년대 하면 어떤 가수 떠오르세요? 어마어마하죠. 서태지와 아이들, 신승훈, 변진섭. 정말 쟁쟁한 분들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이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정말 모든 연령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거든요. 바로 김건모 씨 얘기입니다. 특히 1995년 발매된 3집의 타이틀곡 잘못된 만남은 정말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죠. 이 노래가 또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고 해서 더 유명한데요. 음악인 유영석 씨가 이 노래 가사 속 친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노래에 기반이 된 사건 때문에 두 분 사이가 상당히 서먹했다가 시간이 좀 흐르고 화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덕분에 이런 명곡이 탄생했으니 인생사 세옹지마 아닌가요? 김건모 씨가 전 연령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다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겐 더 큰 인기를 얻었던 혼성 그룹이 있습니다. 레게풍 팝을 참 잘 소화하던 룰라. 특히 날개 잃은 천사라는 노래는 나오자마자 전국 초등학교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소풍을 가면 모든 반에서 꼭 한 팀은 이 노래로 장기자랑을 했다죠. 특히 싸바싸바 이 부분 나올 때 무조건 어깨 들썩들썩하면서 떼창 한번 해줘야 하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야기 나왔던 두 곡 듣고 올까요? 김건모 잘못된 만남, 룰라 날개 잃은 천사,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90년대 기억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들으면서 저절로 입술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어릴 때 들었던 노래가 참 오래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90년대 후반은요. H.O.T, 잭스키스, 신화, G.O.D, S.E.S, 핑클처럼 1세대 아이돌이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가요계는 정말 팬덤 문화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아마 풍선이나 굿즈 색정하는 문화도 이쯤부터 시작됐을 거고요. 보니까 1998년 서울 가요대상에서 H.O.T의 빛과 잭스키스의 커플이 나란히 대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두 곡이 따라 부르기 쉽고 재밌어서 떼창 유발곡으로도 유명하죠. 그런가 하면 원조 걸그룹 S.E.S와 핑클 얘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효리, 옥주현, 바다, 유진 언니들이 90년대에 데뷔하셨다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두 그룹 모두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잖아요. 핑클의 경우 영원한 사랑으로 1999년에 아이돌 걸그룹 최초로 가요대상을 받기도 했고요. 돌이켜보면 90년대 후반은 1세대 아이돌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곡 힘들게 골라봤어요. 듣고 와서 얘기 이어갈게요. 잭스키스 폼생폼사, 핑클 영원한 사랑.

가까워졌는데요. 2000년대 하면 저는 여성 아티스트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수영 씨, 장나라 씨, 보아 씨, 이효리 씨까지. 먼저 보아 씨는 일본 활동을 먼저 하면서 아시아의 별이라는 별칭을 얻고 한국에 오게 됐죠. 그렇게 돌아와서 발표한 노래가 넘버원이었습니다. 이때 무려 17살. 그런가 하면 이효리 씨는 2000년대에 텐미닛이란 노래로 전국민적 인기를 얻었죠. 심지어 텐미닛으로 활동할 때 이효리 씨가 입었던 탱크탑, 커다란 링 귀걸이까지 화제가 되는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신드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시기에 이효리 씨가 2003년 S본부와 K본부에서 대상을 받을 때 바로 옆집인 M본부 대상을 가져간 가수도 여성 아티스트였는데요. 바로 가수 이수영 씨. 댄스 쪽에 보아 씨나 이효리 씨가 있었다면 발라드계에서는 이수영 씨가 우뚝 서 있었죠. 자, 이수영 씨 2000년대 명곡 들어볼게요. 이수영 라라라.

이수영 라라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010년대로 갈게요. 일단 2012년 얘기 안할 수가 없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노래 기억하세요? 뮤직비디오까지 화제가 되고 말춤을 따라하는 외국인도 정말 많았습니다. 바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노래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2위까지 올랐고 심지어 당시 기준 유튜브 최다 좋아요, 기네스북 기록까지 등재됐는데요. 그야말로 엄청난 기록을 만든 노래입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이곡 저장해 두고요. 오늘 추석 특집 가요 투게더 첫날 마무리해 볼게요.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시대별 명곡 퍼레이드로 채워봤는데 조용필 씨, 나미 씨, 1세대 아이돌들까지 시대를 풍미한 노래들은 역시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떼창으로 화제가 됐던 노래들 다채롭게 채워서 돌아올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실 거죠? 끝곡, 싸이 강남스타일.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요. 우리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2: 파울!
3: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8: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7: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8: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7: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8: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7: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8: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7: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8: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쌀로 송편을 빚고 중국은 둥근 월병을 나눕니다. 페루는 첫 옥수수로 술을 담그고 독일은 갓 딴 포도로 신주를 발효시킵니다. 지역과 기후, 거두어들인 작물은 모두 다르지만 수확을 맞이한 인류의 행동 양식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첫 결실을 인간이 먼저 독식하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확물은 신과 태양 혹은 죽은 자들의 제단에 우선적으로 바쳐집니다. 남은 것은 발효를 거쳐 공동체를 묶는 술이 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전통 마을이 별을 전량 소비하지 않고 공동 창구에 비축하듯 축제의 이면에는 내년의 농사와 다음 세대를 대비하려는 치열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명절은 단순히 배불리 먹고 즐기기 위해 고안된 날이 아닙니다. 풍요를 축하하면서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다가올 척박한 계절을 버텨내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한 생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이 오랜 연대의 감각은 흐릿해지고 파편화된 휴식과 소비만이 명절을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천국은 천국의 휴일이라는 이름으로 숨가쁜 정치 현안에서 한 걸음 물러나 명절 식탁 위에 남겨진 인류의 오래된 생존과 맛의 기록을 짚어봅니다. 9월 24일 목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라이브로 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시사천국 추석 특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의 휴일을 맞아 오늘만큼은 팍팍한 시사 대신 풍성한 맛의 세계로 떠나오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고향 가는 차 안에서 혹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맛있는 식탁과 인류의 오래된 명절 이야기 도란도란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추석 때 설날 때면 찾아오시는 분들이죠. 이우석 놀고 먹기 연구소 소장 탁재영 다큐멘터리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두 분을 제 스스로 호칭하기를 이제 명절 브라더스 명부라고 네. 부르고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4: 명부.
8: 명부.
4: 예.
8: 명부로.
4: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예. 명부라전이죠, 두 분.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우석 소장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4: 아, 그냥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예. 예, 지역 뭐 그다음에 요즘 이제 트렌드들 좀 많이 공부하고 예. 깊숙이 담궈서. 예,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놀고 먹기 연구소니까 연구도 해야 되는 놀고 먹을 먹기만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4: 연구를 하고 또 그걸 이제 정리된 걸 또 바라잖아요.
0: 예.
4: 아니, 굉장히 저만 이제 따지고 보면 가장 놀고 먹기를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0: 아,
4: 네. 놀고 먹어야 하고. 되는데 네. 놀고 먹기 자체가 업이 돼 버리니까.
0: 그러게요. 예,
4: 조금 이렇게 목도 쉬어가면서 열심히. 예. 예.
0: 그 여행을 전문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그 여행이 업이다 보니까 온전하게 못 즐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4: 그러니까요. 이제 좋아하는 게 업이 돼 버리면 좀 그렇죠. 취미로 테니스를 치는 사람과 예. 테니스 선수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 탁재영 PD도 온갖 많은 일을 하고 다닌 걸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도 갔다 오신 거예요.
8: 올 한 해가 좀 그런 여행들을 많이 할 팔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란의 그 하메이니 장례식 때
0: 예.
8: 다녀왔고 그다음에 이제 곧 이스라엘로 갈 예정입니다.
0: 아, 이스라엘도 가요? 네네. 아, 이거는 놀고 먹는 건 아니네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8: 놀고 먹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4: 공평하게 네. 한 번씩 갔다 오시는 거예요.
8: 뭐 그렇죠. 더 갈 수도 있겠네요. 네.
0: 아, 그 이스라엘 총선이 좀 있으면 있는데 뭐
8: 저희 계속해서 그 이란 지금 전쟁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0: 예.
8: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여러 가지 좀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겠다 싶어서
0: 예.
8: 저희 팀이 함께 이제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곧 지금 현지 취재할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그 와중에도 술 먹고 놀러 다닌 것도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4: 이란은 좀 그 음주가무를 즐기기 어려운 곳인데.
8: 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0: 맛있어요?
8: 예.
0: 술하고 먹어야 되는데.
4: 그거 공식적으로 금지입니다.
0: 아, 예. 공식적으로.
4: 예.
8: 그건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0: 다 잡혀가나요?
4: 예. 다 사람 살던 곳이다.
0: 그렇군요. 예. 뭐 이번 명절은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추석은?
4: 아, 저는 갑자기 프로젝트 하나 겹쳐가지고요.
0: 예.
4: 예, 이제 문서 작업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0: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
4: 가뜩이나 좀 짧아서.
0: 예, 예 짧아요.
4: 예, 빨리 해놔야 또 되는데 또 그 끝나면 10월 초에 또 연휴가 있어요.
0: 맞아요.
4: 그러니까 그 전에 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0: 아, 10월 첫 주에서

0: 3, 4, 5 해가지고 좀 이제 연휴가 있죠.
1: 연휴가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0: 평소에 놀고 먹으니까 남들이 노는 거 못 보겠다 이런 건가요?
1: 저만 일하고 있으니까 좀 억울하죠.
2: 저는 이스라엘 들어가기 이제 직전이니까 약간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느낌으로.
1: 만찬. 아, 그것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0: 괜찮아요.
2: 뭐 지인들 좀 불러서 이제 요즘은 그 꼭 이렇게 집 귀성 안 하고도 약간 좀 외로운 듯하게 또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좀 모아서 집에서 이렇게 홈파티 같은 거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유, 홈파티 좋네.
1: 험난하죠. 험난해.
0: 저도 좀 불러주세요.
2: 알겠습니다. 아,
0: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시사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지난번에 아마 오셨을 때는 때는 뉴스 공감으로 오시고 이번엔 처음이에요. 사실 시사 천국으로 두 분이 방송하시는 그래서 오늘은 천국의 식탁을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국의 식탁에
2: 어쩐지 화사해졌더라고요. 여기
0: 아, 화사해졌나요? 제 얼굴이 느낌. 좀 화사해진 건 아닌가요? 제 얼굴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 뭐 추석하면 일단은 달이죠. 달.
1: 그렇죠.
0: 보름달이 떠오르는데 한국의 송편. 이거는 보름달이 아니라 반달이에요. 사실은 추석 반달이죠. 때 하면은 보름달이 두둥 떠가지고 우리가 추석에 뭐 명 그 뭐 소원도 빌고 그러는데, 근데 이 송편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1: 기본적으로 이 추석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지내는 추수감사제와는 좀 성격이 달라요.
0: 추수감사제는 한참 뒤에요.
1: 예, 한참 뒤죠. 예, 예. 그러니까 아직 수확을 하기 전에 추석을 맞게 되거든요.
0: 그렇죠.
1: 음력 8월 15일이라는 게 보통 이제 올벼 빼놓고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쌀도 안 나고 오곡백과도 아직 덜 연근 그런 시기다 보니까 차올라서 오히려 만월이 되는 거를 이제 바라는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죠.
0: 그러니까
1: 이미 수확을 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0: 그러니까 송편이 반달 모양인 것은 더 차올라라.
1: 그렇죠.
0: 아, 그런 거군요.
1: 상현달인 거죠.
0: 예. 그렇군요.
2: 근데 또 그게 이제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추석이랑 제일 유사하다. 그러면은 뭐 중국의 중추절 아니겠어요?
0: 중추절. 네. 예.
2: 중국의 중추절은 뭐 여러모로 우리 추석과 굉장히 흡사한데 그래서 이제 세시 풍속 음식이 있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월병을 먹거든요.
0: 월병.
2: 네. 근데 이제 그 월병은 동그랗단 말이죠. 요건 이제 보름달.
1: 만월이죠.
0: 네. 그러니까 월병이라는 게 말 그대로 달월자.
1: 달떡. 달떡.
2: 네. 달떡 달과자.
0: 네. 네. 그런 거잖아요. 오, 그렇군요. 다 뭐 여행도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뭐 중국이나 일본의 이 명절 분위기는 좀 어때요? 한국하고 비교하면은?
1: 일단 추석 우리 추석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지내지는 않죠.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라는 개념이 거의 희박하고요.
0: 예.
1: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추절을 이제 축하하는 의미는 있지만 우리 뭐 최대 명절로 꼽는 우리 추석처럼 그렇게 거창하게 지내지는 않고.
0: 아.
1: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칩 지나서 이제 풍요를 기원하는 거는 그때 지내요.
0: 아, 그래요?
1: 신농 씨한테 제사를 지냈는데 예전에 중국의 그 전설의 황제 아닙니까? 농사 짓는 거를 가리켰던 그 신농 씨가 근데 왜 씨라 그러지? 저 황제인데, 아니 근데 너무 약간 건방져 보이고.
0: 아, 예.
1: 5천 년 전 사람이에요.
0: 아, 그러니까요.
1: 예, 무슨 쿠푸 왕보다 형이에요.
0: 아,
1: 훨씬 아버지 뻘되고. 근데 거기 제가 거기 갔다 올 기회가 있었어요.
0: 예.
1: 호복성, 그러니까 후베이성에 신농가라고 있어. 선농사. 신농가라는 곳인데 한자로는 거기 가면 이제 그런 재단이 있고 그걸 이제 기원하는 풍요를 기원하는 걸 근데 가을에 하지 않고 봄에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예. 농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0: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키미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단골을 쌓아두고 뜨거운 우동에 노른자를 띄워서 뭐 달맞이를 즐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2: 스키미가 스키가 달이고요. 예. 달월자를 써놓고 스키라고 읽고 미는 그 볼견자예요. 본다.
0: 아.
2: 달과 달구경에 달구경.
0: 달구경.
2: 예.
0: 그렇군요.
2: 그래서 일본의 스키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추석에서 귀향 부분을 빼면은 좀 비슷해요.
0: 아, 그래요?
2: 귀향은 안 하고 그냥 가족 단위로 셋이 음식 먹고 그리고 이제 달구경하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여기 그 풍류 중에 또 큰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달을 보는 건데 어디에 있는 달을 보느냐. 하늘에 있는 달은 나무나 다 보는 거고.
0: 예.
2: 근데 이제 호수에 비친 달. 벌써 이제 여기서부터 풍류가 좀 달라지잖아요.
0: 예.
2: 그거보다 더

0: 큰 풍류가 이제 술잔에 뜬 달. 그래서 이제 사케를 딱 부어놓고 거기 이제 술잔에 이제 딱 뜨는 달을 이렇게 보면서 예. 감상을 하면서 마시는 거죠.
1: 그렇군요. 그 이태백.
2: 네, 예, 그 이태백도
1: 이백. 예. 이백도 예. 이제 네, 호수에서 달을 보면서
2: 건지려다가 뭐
1: 건지려다가 죽었는데 네. 항상 술잔에 달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네. 먹고 그러다가 이제 이 달은 내가 먹었는데 저 호수에 저 달은 내가 못 먹었다고 해서 네. 뛰어들었다가 익사하신 분이잖아요.
2: 그러니까
1: 분이.
2: 이제 그런 이제 호수나 네. 그런 물가에서는 음주가 좀 위험하다는 교훈을 길이길이 아, 예, 남겼죠.
0: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그만 드셨어야죠. 너무 많이 드신 거고.
1: 너무 많이 드셨
2: 많이 자셨네. 네,
0: 많이 자신 거고. 그 쯔키미 우동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우동에다가 그냥 계란 노른자 띄운 거예요. 아, 달이 거기 있는
1: 달이
0: 거죠.
1: 달이 있는 거군요. 네, 네. 그게.
2: 동그랗게 네. 이게 달이다. 그래서 하늘에 뭐 예를 들면 그날 기상 조건이 안 좋아서 달을 못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쯔키미 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달걀 반숙 노른자를 가지고 달 본다 이런 의미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햄버거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 맥던던던 예. 거기는 스키미 버거가 나와요.
1: 아 그래요?
2: 몇십 년째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달걀 노른자를 넣은 거를 9월 달부터 판매를 합니다.
1: 아,
2: 스키미 버거라 그래가지고 이게 달구경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약간 세시풍속 메뉴가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그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마다 다
2: 그렇죠. 현지화
1: 현지화가
2: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농산물 가지고 예. 뭐 그걸 이제 예를 들면 고추나 양파 뭐 이런 걸 갖고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는 그런 거를 계속 하고 있고 인기가 좋다고 예. 합니다.
0: 사실 유명 햄버거 체인이 한국 들어오면 꼭 해내야 되는 미션 하나가 이제 불고기 버거 출시하는 거잖아요.
1: 예, 그렇죠. 쉽지 않죠, 그게.
2: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1: 알겠습니다. 동양뿐 아니라 서양인들도 달을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초승달 모양의 크루아상 아니면 미국 광부들이 먹었던 문파이 이것도 달을 상징하는 음식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네요.
0: 네. 네. 그러니까 크루아상은 그게 이제 프랑스어이긴 한데
2: 일본
0: 그,
2: 같아요, 왠지.
0: 근데 크루아상 그게 이제 크레센트잖아요. 그게 달이에요, 달. 초승달.
1: 아, 그래요?
0: 네.
2: 반달.
0: 네. 네. 아, 반달.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먹게 된 이유가 오스만 투르크랑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 이걸 자축하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적의 상징을 우리가 질겅질겅 씹으면서 이 승리를 좀 만끽하자. 그래서 그 투르크의 상징이 항상 보면은 이슬람의 상징이 그 신월이잖아요. 신월.
1: 신월.
0: 네네. 네. 그래서 그 모양으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어떤 기쁨을 만끽했던 거기에서 이 크루아상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1: 참 이 프로그램 참 유익하네요. 이렇게 막 다식하신 분들을 뭐 모셔놓고 야 그렇군요.
0: 근데 그 문파이라는 게 이제 네. 미국에서 그게 1910년대부터 나온 좀 네. 오래된 과자예요. 문파이라는 게 문파이, 있는데
1: 달 모양 파이.
2: 네, 네. 동그랗죠. 파이니까 네. 파이는 기본적으로 원형이거든요.
0: 그래서 그게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여러 그 제과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초코파이의 이 원조격이 되는 거거든요.
1: 아.
0: 그래서 크래커 사이에다가 마시멜로를 약간 도톰하게 넣고서는 예. 그대로 먹기도 하고 그거 이제 초코 코팅을 해서 먹기도 하는데 딱 봐도 동그라니까 그게 이제 달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게 이름이 문파인데 요게 이제 미국 추수 감사절에 약간 아이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과 이제 결부가 된 게 뭐냐면은 그 문파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 이쑤시개 같은 걸 꽂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젤리 같은 걸 이렇게 끼워요.
1: 예.
0: 그럼 그게 칠면조 꼬리 깃이 되는 거고 그 문파이가 이제 몸통이 되는 거고
1: 예.
0: 거기에다가 이제 칠면조 머리 모양으로 뭐 이렇게 이제 땅콩 같은 걸 또 장식하기도 하고
1: 예.
0: 그래서 조그마한 칠면조를 이제 내가 내 손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집집마다 이제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그 진짜 뭐 뭐죠? 그 초코파이하고 굉장히 닮았네요.
2: 네, 비슷해요. 아, 음식 구성이 기본적인 원리가 비슷하고요.
1: 네.
2: 또 문케이크라고 또 있어요. 이게 비슷한데 좀 더 큰 거.
1: 예.
2: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태양과 달은 항상 이제 인류에게는 정말 넘볼 수 없는 예, 그런 상징적인 존재다 보니까 그렇게 닮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기념하는 예, 그런 의미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송편이나 뭐 월병, 뭐 네. 양갱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데가 음식이 이제 팥인데
2: 네네.
1: 팥은 원래 이렇게 많이 쓰는 건가요?
2: 우리 민족에게 예. 특히 한식에 있어서 팥은 이제 최고의 감미료 중에 하나였죠. 예, 물론 조청이나 꿀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은은한 예, 단맛. 예, 정말 그리고 또 이제 붉은색을 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적두, 홍두라고도 하는데 예. 약간 이제 주술적으로 귀신을 쫓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다양한 명절 음식에는 이제 보통 이제 팥으로 맛을 내요.
1: 동짓날 팥죽 먹고 뭐 이런 거랑
2: 먹고 시루떡 예. 위에 뭐 팥을 올리고 뭐 송편 안에도 팥소를 넣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팥 앙금이 돼가지고 지금도 인기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양파 양갱이나 예. 뭐 무슨 그런 과자들 보면 팥 들어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1: 붕어빵에도 팥 들어간 지 오래되고 네. 뭐 팥빙수도 있고
2: 예. 예. 그 붕어빵 같은 경우에는 참 이제부터 시작인데 예. 힘들잖아요. 찾기가 예전에 예전처럼 노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새 뭐 붕어빵을 파는 이제 그런 가게가 예. 예, 동네에 있으면 그 붕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1: 그러니까 붕어빵 역세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2: 붕세권이라고 해서 예.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뭐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제 그 편의점에 있는 호빵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팥이 제일 그 디폴트입니다. 예.
1: 그런데 진짜 붕어빵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렇게 비싸게 안 받는다고 하지만은 너무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나 봐.
3: 머릿속에 있는 가격권은
1: 옛날에 뭐 천 원에 예를 들면 다섯 개, 세 개 뭐 이러다가 요즘은 한 마리에 뭐 천 원 뭐 거의 천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요즘은 너무.
3: 그러니까 어쨌든 붕어빵을 곰곰 생각해 보면은. 네. 곡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밀과 팥이잖아요. 그게 예,
2: 그렇죠. 그러니까 불빵이죠. 불빵 기본적으로.
3: 밀과 팥 자체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2: 연료비.
1: 사실 그분들은 그게 비싸게 파는 게 아닌데 우리의 약간의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 같아요. 붕어빵은 예, 싸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3: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팥이라는 예. 곡물이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게 먹었을 때 은은한 단맛이 있잖아요. 예. 그럼 단맛이 있으면 사실 술 만들기가 쉬워야 되거든요. 근데 팥 가지고는 술 만드는 게 우리 문헌 찾아보면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1: 그래요?
3: 있긴 있는데 주재료로 들어가지는 않고 부재료로 좀 들어가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팥은 탄수화물이 많긴 한데 탄수화물이 많으면 술 만들기가 쉽거든요. 예. 근데 단백질 함량이 높대요.
2: 그렇죠. 콩과예요, 콩과.
3: 단백질이 높으면 이게 쉽게 말해서 금방 상해요. 미생물이 워낙에 좋아하는 먹이어서 예. 그래서 술을 만들더라도 쿰쿰하게 돼버리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팥 가지고는 지금도 이제 팥 막걸리가 좀 있긴 한데 부재료로 써가지고 그 향이랑 이제 네. 색깔 같은 걸 좀 내는 거고 팥이 이제 주재료로 들어가는 술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서양에서 팥이 가지고 있는 단맛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1: 그래요?
3: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는 자기네들이 상상하던 그런 단맛의 스펙트럼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거죠.
1: 그렇죠. 근데 그럼 서양에는 원래는 팥을 안 먹었어요?
2: 거의 안 먹었죠.
1: 동양권에만 처음에는 동양권에만 있는 거였어요?
2: 좀 비슷한 종류의 레드빈이라고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팥이랑 좀 다릅니다.
1: 이제 저 미국에 있을 때 먹어봤는데 예, 예. 단맛이 그렇게 나진 않아요.
2: 멕시코 그게. 쪽에서 많이 먹고 예, 브라질에 예. 이제 보면 이걸 가지고 막는 페이조아다라는 그 빨간 콩, 까만 콩을 넣고 이제 끓인 돼지죽 같은 게 있는데
1: 콩죽. 예. 예, 예.
2: 근데 이게 정말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리 팥이랑 똑같이 느껴지느냐? 아니요. 색깔이랑 이것만 이거 비슷하고요. 맛은 좀 전혀 다르죠.
3: 원래 강낭콩 비슷해요.
1: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2: 그래서 지금 이제 K팥이라고 그래갖고 팥이 인기 많습니다. 지금 우리 K컬처의 인기에 같이 편승해서 예. 팥이 뭐지?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 해가지고 팥빵도 많이 먹고 예. 팥소가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음식, 특히 팥빙수가 그렇게 인기예요.
3: 아 그렇군요. 네. 예. 그 이게 서양에는 보면은 단맛 하면은 뭐 이제 설탕에서 온 단맛 아니면 초콜릿. 과일 같은 단맛 아니면 그 뭐 초콜릿 같은 것들 이제 우리의 팥은 사실 곡물에서 오는 단맛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 요즘 단팥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긴 그렇죠. 합니다만 예. 어쨌든 곡물 베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수함이라는 개념이 예. 영어에 구수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뭐 너티하다, 얼티하다, 뭐 헐티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국물을 오래 끓인 구수함은 헐티한 거고 예. 뭔가 이제 견과류의 그런 고소함과 구수함 그 맛은 이제 너티한 거고 뭐 약간 뭐 차 같은 게 이제 그 맛이 진하면서 구수한 거는 이제 얼티한 거고 약간 그 상황에 맞는 표현이 있을 뿐이지 예.
0: 그걸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수함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 있고 일본에 좀 비슷한 표현이 있긴 해요. 코바시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동양적인 개념인 거죠.
2: 시험을 9번 봤을 때는 그 구수하다라는 어떻게 표현할까?
0: 그런 분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1: 전직 대통령 누가 시험을 보시는
2: 사법고시 좀 구수하다.
0: 어쨌든 그래서 그 단맛이 같은 단맛이 아니라 없던 단맛이기 때문에 좀 신기하게 느끼고 굉장히 트렌디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
1: 그렇군요.
2: 게다가 건강한 단맛이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1: 뭐 뭐든지 팔아먹을 수 있으면 포장을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곳곳의 추수 축제들은 서양의 빵과 고기부터 남미의 옥수수까지 작물만 다를 뿐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추석 뭐 이름이 뭐라고 됐든 이 추수 감사절이 됐든 이거를 좀 관통하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처음에 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수확을 해가지고 이거를 신에게도 바치고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시기가 또 이제 오운이 그것도 비축해주고 또 그걸 기원하고 뭐 이런 걸로 좀 공통점을 묶을 수가 있을까요?
2: 네, 일단 농경 그 사회에서는 이게 노동의 가치가 한 그때 이제 거두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텀을 두고 나중에 이렇게 걷잖아요.
1: 예.
2: 가을 거지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이제 이제 기원도 있고 또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제 내가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던 거를 좀 있으면 수확을 한다. 그러니까 축제를 벌리는 거고 또 감사를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비축을 해야 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축제를 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추석의 문화의 기원이 아닌가 합니다.
0: 옛날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는 부분이 좀 적었으니까 그런 필연적으로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서 뭐 아 이거는 뭐 이런 현상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고 뭐 곡물을 그 수확을 늘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약간 우리 인간이 좀 건방져 이렇게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풍요가 딱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아 이거 내가 잘해서 이런 거야 이러면은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좀 그러다 보니까 자연한테 감사드리고 다음 해에도 이런 풍요가 허락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런 겸양의 마음을 갖는 거는 인류 공통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뭔가 딱 재물이 생겼을 때 그런 이걸 이웃과 이 기쁨을 이웃과 나누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하늘에다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게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뭐 인티라임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1: 페루의 인티라임이 축제.
0: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그 작동 방식은 돌날 만큼 똑같다는 거죠.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6월 달에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옥수수가 이제 막 나올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페루 이제 뭐 잉카 제국 이 경제를 떠받치는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고구마, 감자, 옥수수 같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옥수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대지의 신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하늘 신을 제사 지내면서 대지의 신에게도 함께 감사를 드려요. 하늘 신은 남자고 그게 인티예요, 인티. 태양신.
1: 태양신.
0: 그다음에 이제 대지의 신은 이제 여신이에요. 빠차마마. 그래서 하늘 신 때문에 이제 얻게 된 이 옥수수로 만든 술, 그래서 치차거든요. 치차. 그 치차를 대지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부으면서 이게 더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거를 그 잉카 지배자가 이제 그 주관을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행사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제 식민 시절 거치면서 없어졌다가 페루 정부에서 이제 그 대대적으로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 잉카 왕조에도 보면은 우리의 약간 세종대왕이랑 광개토 대왕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왕을 부르는 명칭도 잉카예요. 그래서 그 빠차쿠텍 잉카. 라는 그 잉카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2: 약간 무엄하게 부른다.
0: 이름이 빠차쿠텍이에요. 빠차쿠텍. 그래서 그 빠차쿠텍이 직접 그 신전을 나서서 그 성소까지 가서 대지의 여신에게 그 치차를 바치는 그 행렬을 6월 달에 지금도 아주 장엄하게 하고
2: 달 뜰 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또
0: 이거 태양신을 제사.
2: 그러니까 여기는 좀 문화가 달보다는 태양. 근데 이 달이 밝을 때 이제 추석처럼 지내는 경우가 또 공통적으로 많아요. 뭐 일본은 아까 스키미도 그랬고 뭐 중국도 중추절 때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추수를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앞두고 있는데 즐겁잖아요. 근데 예전에 야간에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어두우니까. 근데 보름달이 밝히면 그때는 이제 밤늦게까지 예, 놀 수가 있는 거죠.
1: 천연 조명이 있으니까.
2: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름달을 행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2: 예, 정월 대보름도 그렇고 그때도 이제 밤에 이제 쥐불놀이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항상 보름달이 뜨면 아, 오늘만큼은 내가 놀 수 있구나. 예, 휘영청 밝은 달 아래서.
1: 예.
2: 그래서 하나의 그 즐거움을 이제 좀 더 야간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예, 야간 행사가 펼쳐지는 거죠.
1: 그래서 늑대 인간도 그렇게 좋아하는군요. 아, 네. 예.
2: 어두워. 원래 야맹증이 좀 있어.
1: 그렇군요.
3: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술도 좀 흡사해지는 경향을 띠는데.
1: 아, 그래요?
3: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 이제 먹는 술이 뭐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신도주라는 거 먹거든요. 신도주. 신도주가 이제 그 새것 할 때 신자에다가 도자가 그 도정하다 할 때 그 도. 그러니까 쌀 벼 도자예요. 네,
1: 새로 빚은
3: 햅쌀 술이 햅쌀 술. 햅쌀 가지고 이제 빚은 술인데 쌀 나온지도 얼마 안 됐고 그 쌀 가지고 이제 축제 그 우리 추석에 맞춰서 쌀 그 술을 담그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숙성해서 먹는 술이 아니거든요. 그럼 오래 숙성하지 않으면 술은 필연적으로 굉장히 달아요. 단맛이 굉장히 강한 술입니다. 근데 이제 독일에도 보면 아주 유사한 술이 있어요.
1: 예.
3: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페더바이세라고 하는데 페더바이세가 뭐냐면 페더가 깃털이란 뜻이에요. 영어 페더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바이세가 화이트예요. 그래서 아주 깃털 같은 흰색이 끼어 있는 이거는 이제 포도주예요.
1: 아, 포도주.
3: 네, 와인이에요, 와인.
2: 와인포도로.
3: 와인인데 무지하게 숙성 기간이 짧은 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달아요. 달고 탄산감도 쫙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포도를 막 수확했으니까 요 철에 맛볼 수 있는 어떤 계절의 별미인 거죠, 요게.
1: 그렇군요.
3: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그걸 마실 때 이제 뭘 같이 먹냐 하면은 양파 쿠키를 곁들여요, 거기다가.
1: 양파 쿠키요?
3: 네, 네, 네.
1: 근데 양파가 또 달잖아요.
2: 달죠.
3: 그것도 그렇고 이 양파 쿠키는 근데 이제 우리 왜 한국식 제과점 가면은 그 양파 들어가고 소시지 들어가고 약간 그런 빵 있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달콤 짭짤한 이제 그런 건데 요 양파 쿠키를 먹는 이유 자체가 이 페더바이서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페더바이서를 먹을 때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콜라 같은 게 있는데 피자가 있으면 콜라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1: 예.
3: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요거를 먹으면서 그 페더바이서의 그런 아주 상큼한 단맛을 아주 제대로 느끼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보졸레 누보 뭐 그래서 와인 수확한 포도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약간 청량감이 있는 사실 깊은 맛은 없는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약간 그런 비슷한 문화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2: 기념하는 거죠. 기념. 수확을 기념하는 거죠.
1: 수확을 기념하는 거. 네. 그렇군요.
3: 나이지리아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1: 예.
3: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작물이라 그러면은 얌이거든요. 얌.
1: 얌.
3: 얌. 얌. 얌이 그 부르는 명칭이 이제 다 달라서 그런데 카사바, 뭐 얌, 만디오카, 마뇨 다 비슷한 거예요.
2: 뿌리 작물처럼 그런 고구마 비슷한 그런 거 있습니다.
3: 그래서 이게 무랑 감자를 딱 절반씩 섞어놨다.
1: 아 그래요?
3: 라고 생각하면
2: 물기 많은 감자.
3: 맛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 같은데 뭔가 나무 껍질 같은 걸로 쌓여 있어.
1: 왜?
3: 근데 이거를 이제 깨끗이 닦아가지고 쌀만 놓으면은 맛이 뭔가 서걱서걱하면서 감자 맛 같은 것도 느껴지면서
2: 마랑도 비슷해요.
3: 네, 마랑도 비슷하고
2: 얌마 그러잖아요. 네.
1: 아 그래서 얌마 하는 거예요. 아.
2: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외우기가 좋습니다.
3: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처음 딱 수확을 했을 때 또 이제 뉴 얌 페스티벌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할 때는 그 팜 와인이라는 걸 꼭 곁들인대요. 팜 와인이 뭐냐면은 이제 팜이 이제 야자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이제 야자 가지고 술 만드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예.
3: 동남아시아 가면은 그 야자를 딴 다음에
2: 네.
3: 그 안에 보면은 그 코코넛 워터가 있잖아요.
2: 네.
3: 그 코코넛 워터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술 만드는 게 있는데 이 나이지리아의 이 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꽃이 날 것 같은 그 대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상처를 내면 거기서 수액이 쭉쭉 나온대요. 그래서 그 수액을 받으면 이게 약간 고로쇠 수액 같은 건데
2: 고로쇠.
3: 이 자체 당분이 있는 거예요.
1: 아.
3: 그래서 요거를 발효시켜 요거만 마셔도 굉장히 달콤하고 근데 조금 기다리면은 자연 효모랑 접촉이 되면서 이게 술이 되는 거예요.
1: 아, 그 술이 되는 거예요.
3: 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려놓고 또 이제 조상에게 감사하면서 우리랑 흡사한
1: 기를 쓰고 술을 마시려고
2: 인류는 항상 술을 쟁취하는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역사에 쌓인.
1: 아 그렇군요. 뭐 조지아의 르트밸리 축제? 뭐 이것도 뭐 비슷하게 우리네하고 포도를 따서 와인을 담그고 뭐 이랬다고 하네요.
0: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는 세계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와인을 가장 먼저 만든 네. 나라로 이제 고고학적 이 증거가 뒷받침되는 와인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 그러니까 조지아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조지아에는 와인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뭐 축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세시풍속이라는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의 또 추석과 흡사한 그런 레트벨 하지 말자잖아 조지아 씨.
1: 르트밸리 축제. 예.
0: 네. 르트밸리 축제라는 게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수프라라고 하는 이제 그날 저녁의 식탁 차림 예. 이게 유명하대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한 상을 예. 이제 아주 뻑적지근하게 차려 놓고서는 예. 그 아주 오래된 조지아 와인을 마신다고 합니다.
1: 옛날에 그루지아라고 불렸던 그
0: 예.
1: 조지아.
0: 네, 네. 예.
2: 조지아 한정식 같은 거죠. 예.
1: 아, 조지아 한정식.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추석 명절이 단순히 먹고 즐기기만 하는 건 아니고 먼저 떠난 일을 기억하는 풍습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멕시코에 이게 영화로도 예전에 나왔던
0: 맞아요.
1: 것 같은데 죽은
0: 네,
1: 자의 날.
0: 네, 네.
1: 그래서 할아버지 기타 잘 치는 할아버지 찾아가는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옛날에
0: 그게
1: 있었던 걸로.
0: 코코라는 영화인데
1: 코코
0: 그, 예. 코코 그 영화를 제가 또 특히 좀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1: 닮은 것 같아 뭔가.
0: 심지어 애니메이션인데도 어디, 불구하고 예. 그 애니메이션을 본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 걸어서 야 너 애니메이션에 나왔던데 이러더라고요.
2: 주상권 네. 혹시 주장해본지.
0: 여튼 그래서 그 코코라는 영화가 굉장히 재밌고 감동적이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멕시코의 디아 데 무에르토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날 풍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고 이제 그게 모티브가 되는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그 우리는 이제 돌아가신 분마다의 기일이 있잖아요.
2: 네.
0: 근데 이제 멕시코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걸 차려놓고 그들을 생각하는 날이 이제 아예 그냥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는 거죠.
1: 하루가 딱.
0: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면은 망자들이 모두 뭐 천국이나 이제 지옥이나 이런 데서 돌아와 휴가를 얻어서 돌아와서 우리 곁에 머물면서 우리가 이제 마련한 이런 음식들을 같이 즐기고 간다라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는 거고 그게 지금은 아예 페스티벌로도 이게 이제 국가의 관광 자원으로도 유명해져가지고
1: 이제 약간 해골로 같은 거 있고 막 네. 이런 거 다니더라고요.
0: 해골 분장 같은 거지 하고서는.
2: 근데 이제 네. 그런 의미를 보자면 우리 추석이랑 같죠. 네. 성묘하고 예. 예. 죽은 자의 날이기도 하죠. 산자의 날이기도 하면서.
1: 그렇네요.
0: 그래서 예. 오프렌다라는 제단을 아예 차려놓고서는 거기 우리 차례상 차리는 것처럼 예. 거기다가 평상시에 그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 같은 거 이제 쫙 올려놓고 술도 바치고 이제 이런다고 합니다.
2: 홍동백서로 네네. 이렇게.
1: 시대가 지나면은 뭐 요즘은 고인께서 피자를 좋아하셨으니까 제사상에 피자도 올리고 그런다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음식도 계속 네. 변하겠네요. 그러니까.
0: 네. 그러니까. 사실 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술인데 뭐 물론 이제 테킬라 많이 이제 올리지만은 테킬라도 있지만 이제 뿔케 이거는 이제 정말 현장에서만 마셔볼 수 있는.
1: 아 그래요?
0: 네네. 그러니까 테킬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뿔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2: 용설란 쉽게
0: 말해서
2: 가지고.
0: 뿔케가 막걸리예요.
1: 아.
0: 용설란 가지고 만드는 막걸리.
1: 용설란 가지고 만드는
0: 네,
1: 막걸리.
0: 그러니까 선인장인데
1: 예.
0: 아가베라는 선인장이 있는데 그 선인장의 과육에 전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막걸리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게 해서 막걸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1: 기를 쓰고 술을 먹으라고 그렇게 선인장까지
2: 네, 손 따가워 가면서
0: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끓이게 되면은
1: 예.
0: 메스칼이라는 술이 되는데 그 메스칼의 한 종류가 사실은 떼킬라예요.
1: 아 그렇고 그걸 더 네. 증류를 하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2: 네, 증류를 해서 도수를 높이는 거죠.
1: 도수를 높이면은 예. 이제 떼킬라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진짜. 어떤 재료든 어떻게든 술을 먹어보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전 세계가 참 그렇네요. 예. 뭐 영국이나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워낙 유명한데 이거는 네. 11월 말쯤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2: 예. 일단은 이제 북반구의 이제 추수 시기가 다 비슷하긴 하니까 이제 거기도 겨울 나기 전에 이제 네.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우리랑 약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수확 전.
1: 네.
2: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확 다 하고. 이제 아 농사일도 더 이상 못 하고 그런 때 이제 하는 건데 원래
1: 마지막
2: 이제
1: 마지막 추수를 하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네요.
2: 네네.
1: 그러니까.
2: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추수 감사의 대상이
1: 네.
2: 인디언들이었어요. 네. 원래 이제 필그림들이
1: 네.
2: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가지고 토양도 잘 모르고 농사도 잘 못 짓고 옥수수라는 것도 처음 보고 이러니까 잘 농사를 잘 못 지었는데 인디언들이 와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고맙다. 추수감사제의 대상이 하늘 뭐 여러 기타 등등도 있겠지만 네. 그 중에 직접적으로는 자기

0: 이제 도와줬던 원주민들한테. 예, 그래서 그 의미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뭐 이제 너무 많이 원주민들을 막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그 추수감사제의 의미를 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그런 이제 인디언들과 원주민들과 같이 인디언이라 부르면 안 되더라고요 요새.
1: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0: 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문화를 재조명하면서 다시 추수감사제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이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그러면 이제 일단 칠면조 먹고
1: 칠면조
2: 그다음에 네, 세일 시즌. 예.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오기 때문에.
1: 아, 그렇네요. 네네.
0: 그때 이제 쇼핑하러.
2: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렴하게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기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1: 칠면조는 저는 먹어봤는데 네. 이게 맛이 있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2: 저는 해물은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고 칠면조는. 예.
0: 그냥 때가 돼서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 맛있어서 먹는 것보다 옛날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2: 근데 그 백악관에서 이제 칠면조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살려주는 예, 약간 예. 그 행사를 하잖아요. 예. 그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칠면조가 이제 많이 소비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때가. 근데 이제 칠면조 한 마리를 선정해서 그 칠면조를 특별히 살려주면서 예. 뭔가 용서와 화해 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0: 파병이나 요구하지 말라.
1: 그러게요. 추수감사절에 보통 한 5천만 마리 정도의 칠면조를 네. 사용하는 먹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대학살의 날입니다. 그렇죠. 칠면조 대학살의 날.
0: 굉장히 큰데 그것 좀 낭비도 되게 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각으로 먹진 않거든요. 예. 통으로 먹습니다.
1: 통으로 예. 예.
2: 그래서 그 할리우드 영화의 아주 큰 클리셰 중에 하나가 칠면조를 예. 오븐에 넣었는데 수다 떨다가 그 예. 칠면조가 타버리는
1: 아, 그렇죠.
2: 그런 클리셰가 있잖아요.
1: 예, 예. 그러니까 칠면조 참 많이들 먹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얘기를 해볼게요.
2: 네.
1: 칩타 글라루의 세렌타운 축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이게 뭔가요 이게?
2: 그러니까 제가 현장 취재해 본 곳 중에서도 가장 좀 기억에 오래 남고 좀 독특했던 곳인데 인도네시아 그 본섬 그 자바섬에서 예. 남서쪽 맨 끝머리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가 칩다글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1: 예.
2: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독특한 그런 공동체 부락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간 그 종교적으로 이제 이슬람인데 그 마을 지도자가 한 400년 전인가에 무슨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집단 이주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외부랑 뭐 완전히 무슨 청학동처럼 그렇게 이제 다 끊어놓고 사는 건 아닌데 일단 여기 자체가 굉장히 좀 외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외부 사람도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의 철학에 동의하면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예. 그 철학이 뭐냐면은 일단 쌀, 땅 이것은 개인 소유를 하지 않는다.
1: 아, 공동 소유.
2: 공공재, 쌀과 공공재. 땅은 예. 개인 소유하지 않는다.
1: 원시 공산제가.
2: 예. 그리고 아바 이제 그 마을 지도자가 아바거든요. 아바.
1: 예.
2: 아바가 이제 아버지란 뜻인데 그러니까 아바가 이제 거기 그 부족장의 어떤 직함인 거죠.
1: 예.
2: 그래서 아바의 지배를 받아들인다. 그다음에 마을의 어떤 공동으로 우리가 노동해야 할 일이 있으면 거부하지 않고 나와서 같이 노동한다. 뭐 이제 뭐 어디 뭐 뚝이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뭐 미니 수력 발전소를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뭐 노역이 필요하다든지.
0: 둘에.
2: 네, 둘에. 예. 그거를 동의하면 우리 김준일 앵커도 거기 가서 살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쌀 농사를 지으니까 쌀 농사를 다 지었을 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렌타운이라고 아주 아주 큰 축제가 있어요. 한 일주일 가는 축제인데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새로 지은 쌀을 쌀 창고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르윗이라 그러고 르윗은 이제 개인 소유의 르윗도 있긴 한데 그 집집마다 그 가가호호 르윗이 있는데 공동 창고가 따로 있어요. 이게 아주 네. 크게 지은. 그래서 이건 르윗 시자맛이라고 합니다. 르윗 시자맛에다가 쌀을 보관하는 그 이 행사가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약간 원두막 큰 원두막처럼 돼 있는데 뭐 원두막처럼 얼기설기는 아니고 나무 기둥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서 약간 띄어가지고 지은 그런 뾰족지붕의 집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위에 이 입구가 있고 거기 쌀 넣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쌀을 빼는 곳은 아래에서 쌀을 빼요.
0: 예. 쌀통이랑 똑같네요.
2: 네. 예. 근데 이게 쌀을

0: 대박이네. 아니,
1: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2: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1: 아, 커요?
2: 네, 굉장히 커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는 뭐 그 거기서 주장하기로는 100년 넘은 쌀도 있다.
1: 그 안에.
2: 네. 근데 그게 이제 먹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1: 아.
2: 그래서 마을에 아주 큰 흉년이 오거나 무슨 자연재해가 닥쳐와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놓는.
0: 근데 여기는 거죠. 보통 한 2모작 3모작 하지 않나요?
2: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뭐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거 같아요.
0: 흉년이 한 번 들고 풍년풍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흉흉풍 이렇게 갈 수도 있고
1: 50년 동안 흉년이 되지는 않았다니까.
0: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은데. 네.
1: 근데 그 뭐 한 뭐 한 일주일만 굶어서 사람이 죽으니까. 네.
2: 근데 이 어쨌든 그 세렌타운 시기에 가면은 뭐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음식을 줘요.
1: 아 그래요? 네. 거기 살기는 거 제가 공동 노역은 하기 싫고 축제 때 잠깐 아, 그 가보는 거는
2: 시기에 괜찮... 맞춰서
1: 네, 네. 시기에 맞춰서
0: 아바 선출할 때 가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네. 제가 갔을 때는 아바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이랬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1: 엔데?
2: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
1: 새로운 죽장이
2: 세습이구나.
1: 새로운 죽장이 네.
2: 네. 그래서 뭐 취미는 라디오 조립이고 뭐 이랬었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1: 그렇군요. 아니 우리가 보통 족장님 하면은 네. 한 60대 뭐 이 정도 돼서
0: 약간 지긋하고
1: 지긋하고 예. 이런데 20대 족장님은 조금
2: 아 그래도 그 대처 나가서 예. 뭐 공부도 좀 하시고 예. 그래서 라디오도 조립할 줄 알고 그러는 분이었어요.
1: 그렇군요. 예. 예.
2: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이 변했겠죠. 제가 간 게 벌써 10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위성 안테나 같은 게 이제 많이 보급될 때니까 예. 뭐 그때 벌써 한류 프로그램 다들 막 보고 있고 막 이랬어요.
1: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 족장님도 변하는
2: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 네.
1: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이 뭐 추수감사절이 됐든 이런 축제가 신에게 제사 지내고 우리끼리 즐기고 하지만은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저쪽에 저장도 해놓고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많이 좀 보여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뭐 좀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물론 이제 축제로는 남아있지만은 이제는 다 좀 문명화돼가지고 그런 것들은 흔적만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저장하고 저축하고 이런 것들이 또 지금의 시대에 던지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이 어려운 그러니까 가장 풍족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세시풍속에는 항상 그런 의미들이 삶의 지혜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2: 세시풍속이라는 게 저도 참 어찌 보면은 이 시사 천국이 굉장히 이 중요한 게 저에게 네. 이게 세시풍속이거든요. 아, 그렇죠.
1: 네, 명절 때면 한 번씩 와가지고
2: 그러니까.
0: 아예 세시 하면 안 돼 세시.
2: 이게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시사 천국에 나가서 이 명절 얘기 해야 될 때야.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반복되는 게 어떤 오히려 삶의 긴장감을 또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그리고 이제 추석은 특히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말이 오잖아요. 네. 이제 그걸 예고하는 명절이다 보니까 네. 아, 올 한해 이제 어떻게 살았나 이제 완전히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남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또 생각하게 만드는 또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게요. 네. 추석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0: 네. 바로 금방 가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네. 참 뭐 성찰하고 반성할 일도 많지 않나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좀 이 맛있는 조합 한번 네네. 추천 좀 또 받아볼게요. 우리 이우석 소장님 이번 네. 추석에는 요런 음식과 요런 술 뭐 요런 걸로 한번 즐겨보시라 이렇게 조합
0: 뭐 한번. 이번에는 그렇게 연휴가 길지 않으니까 뭐 간단하게 모두 오랜만에 또 지인들 가족들 친척들 만나는 뭐 때가 오잖아요.
1: 예.
0: 그러면 저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독주보다는 그냥 이제 탁주들 지역 예를 들면 귀성 귀경길에 탁주 유명한 곳에 가서 탁주를 사다가 예 그다음에 탁주는 또 이제 진한 안주보다는 이제 건건한 안주가 좋잖아요.
1: 예.
0: 그래서 요즘 이제 말린 우리 지금 대추라든가 말린 감들 이제 곶감 이런 감말랭이 이런 것들이랑 같이 그 약간 마른 안주로 이제 즐기는 예 가볍게 즐기는 짧은 연휴 예 그냥 추천해 드립니다.
1: 그렇군요.
0: 뭐 아예 요새 뭐 공주 알밤 막걸리처럼 아예 그런 견과류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예. 그런 건 아예 안주가 필요 없어요. 예,

0: 그냥 지역 이제 막걸리 중에서도 한 뭐 9도 10도 이상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좀 라이트하게 이번 짧은 연휴다 보니까 그냥 목 축이는 정도의 예. 좀 건건한 안주, 건건한 술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 이렇게 건전하게 추천해 주시는 거 처음이에요. 네.
0: 왜냐하면 제가 힘들어요.
1: 술이 안 깨. 네. 알겠습니다. 탁피디님.
2: 네, 뭐 저도 요즘 명절 트렌드가 뭐 집에서 너무 대단하게 뭐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치킨 같은 거 시켜도 예, 이렇게 술 잘 이렇게 매치만 시키면 네. 얼마든지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명절 때 좀 이렇게 찬찬히 좀 맛을 봐야겠다고 하는 술이 그 충북 무형문화재 신선주라고 있는데
1: 네. 신선주요?
2: 네네네. 네. 근데 이 신선주도 굉장히 오래된 술이고 이거 해오신 집안도 3대째 이걸 하고 계신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약초 맛이 굉장히 많이 나는 술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약초 쪽을 좀 많이 덜어내고 굉장히 좀 트렌디한
0: 맞아요.
2: 술.
0: 야 네. 너무 한약 같더라.
2: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술이라는 게 그 자체로 이제 약성이 있으면 되게 좋아했었는데
1: 약처럼 뭐 보약처럼 먹었죠 그렇죠. 옛날에는.
2: 근데 지금은 약을 먹고 싶으면 약을 먹으면 되는 시대잖아요. 예, 굳이 예. 이제 술에서 약성까지 찾진 않다 보니까
1: 제가 눈 밑이 떨려서 마그네슘을 움직이고 웃고 있습니다.
0: 마그네슘 막걸리 뭐 안 먹잖아요. 먹고 싶지 않아요. 가끔 예. 그런 데가 있잖아요. 누군가 집에 갔던. 이 장롱 위에 뭐 이상한 풀들이 쫙 들어있는 그 술병들
1: 당금주
0: 예, 그런 거 네네. 많이 모아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보면 전혀 안 드세요 그거를 아. 그냥 컬렉션이에요 보면.
1: 컬렉션
0: 네. 아. 그래서 어떤 맛일까 궁금하지도 않아요 사실 분명히 한약 맛이 날 거니까
1: 가끔 가다가 이제 뱀도 한 마리 들어있고
2: 아, 네. 반장
1: 예, 참. 예, 오늘 추석 특집 천국의 휴일 맛의 세계로 떠나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우석 놀고 먹기 연구소 소장, 탁재영 다큐멘터리 PD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라면 항상 즐거웠습니다. 또 다음 명절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때 뵙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9월 24일 목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습니다. NGS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난 너와 같이
3: католик 평화 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0: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12: 803강 한우
1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12: 803강 한우
1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1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6: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학창시절 소풍은 당일보다 전날 저녁이 더 설레고 크리스마스도 전날이 훨씬 덜 뜨는데 명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서 전날이 제일 힘들죠. 고속도로는 막히고 또 음식도 전날 다 해놔야 하는데 그 고단함을 들여다보면 전부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담겨 있잖아요. 막히는 길 위에서도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고 아들, 딸이 좋아하는 동그랑땡 만드느라 이 어머님들은 기름 냄새 다 참으시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더 행복한 추석 이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9월 24일 목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장기하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 들려드렸습니다. 연휴 첫날인데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열심히 고향 가기 위해서 운전하고 계신 분들, 또 기차나 고속버스 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런 때 더 안전운전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또 내일 찾아올 아이들, 자식들 위해서 하루 종일 음식하셨던 어머님들, 정말 지금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 사랑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애쓰셨어요. 가족을 위해 준비하고 운전하고 하나하나 다 챙기는 그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의 명절은 풍성할 수 있을 겁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2: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2: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4: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김필선의 마마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꾸며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오늘 연휴 첫날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 하루 보낸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음작풍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킨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캐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모종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그리고 다도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객이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뭐 고흥미역, 유자 등등 가득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0661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음악에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로 15행시 지어봤어요. 자, 여러분. 보통 흔히 아는 삼행시, 사행시 이런 게 아니라 무려 15행시입니다.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자, 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이야듯 천천히 찾아오는 저녁. 악, 악기 소리처럼 마음을 감싸는 음악이. 이,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갈 때. 잇, 잇, 그냥 잇. 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잠시 돌아보고 느긋하게 마음을 내려놓아요. 저, 저녁 노을이 창가에 머물고, 역, 역이 깊어질수록 음악은 더욱더 따뜻해지고, 풍성했던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경쾌한 멜로디에 웃음이 나와요. 잠깐만, 이쯤 되니까 읽으면서 내가 지치는데? 읽으면서 내가 지치고, 자꾸 내용에 갈 길을 잃어. 자, 0661님, 15행시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끝까지 다 음미하고 쭉 마음속에 담아놓을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딱요 정도만 전해드려도 우리 0661님의 이 정성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될것 같습니다. 아우, 15행시. 아우, 처음이야. 자, 2846님께서 쫑디, 오늘도 음자풍에서 가을을 만끽 중이에요. 일하느라 제가 좋아하는 가을 하늘을 못 봐서 아쉬운 날이 많았는데 음자풍에서 들려주시는 곡들 때문에 괜찮아졌어요. 알레프의 난 너만 사랑해서 신청합니다. 자, 2846님의 신청곡, 알레프의 난 너만 사랑해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신청해주신 푸른 하늘의 꿈에서 본 거리.

음악 있는 천혜 풍경 김영중입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노래한 노래 두 곡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보실 곡은 캐나다의 인기 가수 마이클 부블레의 홈입니다. 2005년에 발표된 이 곡은 마이클 부블레가 직접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한 곡인데요. 세계 여러 도시를 오가며 활동하던 사람이 문득 집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와 낯선 곳을 오가며 살아도 결국 마음이 향하는 곳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마이클 부블레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이런 그리움을 편안하게 전해줍니다. 특히 이 곡에서 말하는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만을 뜻하진 않죠. 내가 돌아갈 곳,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래서 생각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 곳, 누구에게나 하나쯤 있을 법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미국의 컨트리 가수 캐리 언더우드의 Don't Forget to Remember Me입니다. 2006년에 발표된 이 곡은 캐리 언더우드의 초기 대표곡 가운데 하나죠. 노래 속 주인공은 18살이 되어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엄마는 딸을 떠나보내면서 차에 기름을 넣으라는 말부터 혹시 돈이 부족할 때 쓰라며 용돈도 챙겨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어디에 있든 가족을 잊지 말라고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다 보면 익숙했던 집과 가족이 유난히 그리워질 때가 있는데요. 이 곡은 바로 그런 순간을 담담하게 들려줍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가 챙겨주던 작은 말 한마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평범한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멀리 떠나 있을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집과 가족을 노래한 두 곡 함께 감상해 볼까요? 마이클 부블레의 홈, 캐리 언더우드의 Don't Forget to Remember Me.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노래한 두 곡 만나봤습니다. 3301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쫑디, 엄마 아빠 집에 왔더니 못 보던 까만 개가 구석에 망부석처럼 앉아있네요. 사연 들어보니까 세 번이나 파양을 겪고 보호소에 있었는데 아빠가 데려오셨대요. 아이고, 녀석이 아직은 적응을 못하고 있나 봐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호소에 있던 아이들은 아직은 그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꾸준히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줘야 그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 그제서야 진짜 주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친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자체가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이 반려견,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그 마음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매기님께서 김필님 콘서트 가고 싶은데 노래라도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리고 티켓값도 또 만만치 않고요. 네, 언제든 직접 김필 씨의 콘서트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노래라도 많이 들어놓으면 콘서트 즐기기가 더 좋거든요. 노래를 다 알고 있으면 신나게 가서 따라 부르면서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까. 자, 노래 제가 준비해서 들려드릴게요, 매기님. 자, 그리고 0925님께서 노년에 마지막 직장을 다니는데 관계들이 쉽지 않네요. 서로 우애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돕고 살고 싶습니다. 톰 존스의 그린 그린 그래스 오브 홈 신청해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0925님이 이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전달하다 보면, 전하다 보면 공구이원님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또 이렇게 전염되듯이 따뜻하게, 포근하게 변하지 않을까요?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먼저 김필의 청춘 준비했고요. 이어서 탐 존스의 그린 그린 그래스 오브 홈.

음자푼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209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쩡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시켰는데요. 다리가 아파서 잠깐만 앉았다 일어나려 했는데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조심조심 다가오시는 겁니다. 제가 일회용 컵에 주문한 뒤 자리에 좀 앉아 있어서 아, 이것 때문에 매장 이용이 안 되니까 얼른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저에게 저 진짜 죄송한데요. 혹시 벌레 무서워하세요? 라는 겁니다. 매장에 작은 거미가 나타났는데 못 잡겠다며 혹시 잡아주실 수 있는 손님을 찾고 있었다며 조심스럽게 부탁해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손님 중에 제일 큰 언니 같은 느낌이니까 제일 먼저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게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며 신속하게 거미를 잡아주고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많은 청년들 응원해주고 싶어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2091님의 사연에 저희가 들려드린 노래는 이무진의 개똥벌레였습니다. 아니 저도 진짜 벌레 좀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거미는 별로 안 무서워요. 만약에 제가 이 카페에 있었다면 다른 건 몰라도 거미는 제가 잡아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집에 가끔 거미가 출몰하면 다른 벌레들은 좀 잡는 편인데 거미는 괜히 그냥 살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거미는 곳곳에 거미줄을 살짝 치더라도 그게 바로 또 해충을 잡아주기도 하고 거미가 특별히 지저분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거미가 특별히 막 무섭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매장 뭐 이런 그 음료라든가 음식을 다루는 이런 곳에서는 어떤 벌레도 없는 게 맞긴 하죠. 야, 2091님께서 시원하게 거미 치워주셨는데 얼마나 좋으셨을까. 자, 진짜 우리 2091님 말씀대로 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든 청년들 정말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화이팅!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내 마음의 풍경 함께 해봤는데요.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제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언제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주신 2091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선희 씨 노래 준비했어요.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벌써 됐네요. 1부 끝곡으로요. 빅마마의 별이 빛나는 이 밤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8: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스페인은 한때 세계를 호령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가 되어 점점 그 영광은 저물었고 결국엔 빈곤과 문맹이 만연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요. 그 비극의 순간에도 위대한 예술가는 탄생했습니다. 1865년 두 살에 콜레라로 부모님을 잃은 호아킨 소로야는 이모 부부의 손에서 자랐는데요. 이모는 조카를 친자식처럼 아꼈고 소로야에게 붓을 쥐어줬습니다. 워낙 재능이 뛰어났기에 로마 유학 기회를 얻었고 로마에서 마주친 고전 명화, 프랑스 파리 여행에서 접한 인상주의 화풍 등 당대의 예술을 흡수하기 시작했는데요.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온 유럽에 이름을 알린 소로야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으로 향했고 수집가였던 젊은 청년 헌팅턴을 만나 뉴욕의 히스패닉 소사이어 미술관 앤 도서관에서 전시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씨가 불과 한 달 동안 무려 16만 명의 구름 인파가 몰릴 만큼 대박을 터뜨린 거죠. 이후 호아킨 소로야는 고향의 이베리아 반도 각지의 풍경을 8년에 걸쳐 그려낸 스페인의 비전을 선보이며 빛의 대가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역경을 이겨낸 거장 화가 소로야를 비롯해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이런 스페인 미술사 500년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들을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스페인 미술 500년 빛과 어둠의 연대기 전시에서 한 번에 만날 수 있는데요. 명절 연휴가 좋은 점은 반가운 가족과 또 맛있는 음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평소 쉽게 가지 못했던 전시회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미술관도 좋고 나들이도 좋고 어디서든 기쁜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음악에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울리오 이글레시아스가 불러준 헤이였습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고 얘기하는 스페인 미술 500년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또 추석 연휴가 좀 길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일 많은 설거지하고 피곤해서 명절 증후군, 뭐 명절 스트레스 같은 거 생길 것 같은 그런 불길한 기분이 드신다면 잠시 시간 내서 멋진 그림 보고 오면 이 명절 증후군, 명절

0: 스트레스 조금은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 꼭 내셔서 나만을 위한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 음악의 발견에 담긴 오늘의 이야기는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되는데요. 바로 모시고 올게요.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감하다가 더 가까워집니다. 음악의 발견. 자, 오늘 역시 남예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남예진입니다.
0: 네, 추석 연휴 벌써 하루가 지난 거예요.
3: 그러게요. 그죠? 아쉽네요.
0: 추석을 보내는 그 재즈 보컬리스트 남예진님의 그 풍경은 어떤 풍경일까 궁금해요. 저는 막 전도 붙이고 막 그러세요?
3: 저희 집은 사실 네. 그렇게 뭐 명절 음식을 하고 이런 관습은 없어가지고요.
0: 정말요?
3: 그냥 의례히 그냥 평소 먹던 음식을 먹고요. 네. 각자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네, 저희 집의 풍경입니다.
0: 진짜? 아니 그럼 그 가족들 뭐 친척들 이렇게 모이는
3: 친척들이 사실 많지가 않고 이모 네. 한 분, 고모 한 분 계신데 또 이제 이모, 고모도 각자의 그 자손들과 가족을 일부였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동생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렇게 좀 단촐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그냥 평소와 같이 네. 평소에 명절처럼 음식을 드시는. 아니 그래도 명절에 진짜 그 맛있는 음식 해먹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3: 그렇죠, 맞아요.
0: 혹시 특별하게 해먹는 어떤 메뉴가 있다면?
3: 예전에 네. 이제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할머니 댁에 이제 가면 네. 막 송편 빚고 그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송편을 이렇게 뭐 깨도 넣고 콩도 넣는데 네. 꼭 이렇게 장난기가 발동해서 막 이상한 네. 모양으로 막 해가지고 혼나고 다 먹고
0: 거의
3: 그거.
0: 놀이처럼 저 같은 경우는 그 놀이처럼 만드는데 네. 제가 되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만든 건 손님용으로 따로 빼놨었어요.
3: 어머.
0: 진짜 너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구나.
3: 원래 이렇게 뭔가 만들기 이런 걸 잘 하시는
0: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어렸을 때 왜 송편 예쁘게 빚고 만두 예쁘게 빚으면
3: 그렇죠. 이쁜
0: 나중에 예쁜 애들 자식을 낳는다. 얻는다고 애가 없네 확인이 안 되네. 자, 오늘은 어떤 음악들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3: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어릴 때 명절 생각하면 저는 명절의 특선 영화를 보는 게 또 굉장히 큰 재미였거든요.
0: 그럼요. 예전에 우리 신문에 꼭 그 편성표 나오면 그거 따로 그 편성표만 따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두고 있었잖아요.
3: 그쵸, 막 형광펜으로 막 봐야 되는
0: 그러니까 이 시간대는 이 채널에 요거 끝나면 채널 넘겨서 요거 보고 진짜 그쵸. 그 재미가
3: 명절 끝나면 그 편성표가 막 너덜너덜했던 그런 그러니까요.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사실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나 영화를 꺼내볼 수 있는 시대라
0: 맞아요.
3: 그때만큼의 그런 어떤 소중함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게 좀 아쉬워요.
3: 아쉽습니다.
0: 그래도 또 명절에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3: 그쵸.
0: 뭐 영화라든가
3: 있습니다.
0: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또 기대되기도 하죠.
3: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영화가 뭐가 있을까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몇 편을 뽑았습니다.
0: 아, 좋네요. 아니 진짜 그 뭐 OTT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3: 맞아요.
0: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못 봐.
3: 더 못 봐요. 맞아요.
0: 그거 고르다가 시간 다 가요.
3: 그리고 집중력도 많이 흐려졌어요.
0: 진짜. 옛날엔 영화 한 편 시작하면 정말 집중해서 봤잖아요.
3: 그럼요.
0: 놓칠까 봐.
3: 근데 지금
0: 그런 건 너무 아쉬워요.
3: 좀 재미없다, 느리다 이러면 다 넘기게 되더라고요.
0: 빨리 보기 버튼 네. 있잖아.
3: 이거 왜 이러지 진짜.
0: 그래요. 아쉽지만 또 좋은 영화들은
3: 네.
0: 또 몇 번을 봐도 처음부터 그쵸.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는
3: 네.
0: 그런 또 힘이 있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작품부터 네. 추천해 주시죠.
3: 첫 번째 작품은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입니다.
0: 네.
3: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0: 저 안 봤네요. 블라인드
3: 실망입니다.
0: 사이드? 왜 안 봤지?
3: 이 영화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영화가 그 미식축구 선수 마이클 오어라는 그 실존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이제 소년이었죠. 굉장히 덩치는 크고 소심한 성격의 소년인데 별명이 빅 마이크였어요.
0: 네.
3: 근데 약간 가정 환경이 너무 불우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떠돌면서 생활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산드라 블록의 가족의 눈에 띄게 되죠. 산드라 블록 가족이 또 그렇게 세상에서 천사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불우한 소년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막 방도 만들어주고 운전면허도 따게 해주고 차도 사주고 막 너무너무 좋은 가족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막 공부도 조금씩 잘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 체격 조건 때문에 미식축구에 아주 적합한 그런 선수였어요. 그래서 미식축구를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너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빅마이크가 너무 사람이 순하다 보니까 이 공격성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0: 미식축구 굉장히 거친 운동이거든요.
3: 근데 이제 산드라 블록이 그걸 알아봤어요. 얘가 공격성은 부족하지만 뭔가 자기 편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엄청나게 남들보다 강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코치를 시켜서 이 동료가 너의 가족이다. 얘를 보호하듯이 네가 한번 경기를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이제 완전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이 미식축구 있는 대학에서 이 집에 다 찾아옵니다. 이 사람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시오. 막 다 찾아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가족 산드라 블록이 나온 산드라 블록과 그 남편이 나온 학교인 미시시피 대학을 선택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나라에서 이제 조사관이 나와서 이거 왜 이 학교를 선택했냐, 혹시 처음부터 이 아이의 체격 조건과 막 이런 걸 보고 이 학교에 보내려고 이 애를 입양해가지고 잘 키워서 보낸 거 아니냐,
0: 나쁜 의도로 아이를 케어한 거 아니냐.
3: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빅마이클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걸까. 그래서 혼란스러워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모든 걸 깨닫고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가족이 다닌 학교고 그래서 나는 가족이 다닌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선택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피엔딩이 되는데요. 보는 내내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 영화 꼭 보셔야 됩니다.
0: 혹시 그 이 미식축구 선수가 인종이 흑인인가요?
3: 네네네네.
0: 와,
3: 흑인의 막 키가 그게 감동이구나. 엄청 크고. 맞아요.
0: 이 산드라 블록 가족은 백인 가족이죠. 와, 이게 실화라고요?
3: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0: 참, 와, 되게 멋진 얘기고 따뜻하고 멋진 얘기구나.
3: 그리고 산드라 블록이 이 안에서 굉장히 멋있는 여성이에요. 막 약간 츤데레인데 여장부에 막 틱틱거리지만 사실 너무 속이 따뜻한 그런 여인이거든요. 아, 재밌어요.
0: 사람을 보는 눈도 아주 뛰어나네요. 자, 그러면.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3: 이 영화가 끝나고 이제 자막이 나올 때 나오는 곡이 있습니다. Five for Fighting의 Chances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들어볼게요.
0: 자, 그럼 이 곡 듣는 동안 음악에 대한 소감 전해주셔도 되고요. 남예지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음악의 발견.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추석 특선 영화들의 음악들 만나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첫 번째 추천작인 블라인드 사이드 OST 중에 Five for Fighting의 Chances 듣고 왔습니다. 참 저도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1: 그쵸, 그래서
0: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끔 이제 추천 영화들 올려주시는 것도 있어요.
1: 네.
0: 못 본 영화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1: 아...
0: 네. 블라인드 사이드도 한번 찾아봐야겠네.
1: 꼭 보세요.
0: 네. 자, 그럼 과연 두 번째 작품은 네. 내가 본 영화가 아닐까? 요거 맞추는 재미가 또 있네.
1: 네. 두 번째 영화는 원더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
0: 안 봤어요.
1: 아니, 원더. 이럴 수가. 부럽습니다.
0: 아니, 우리가 영화 보는 취향이 다른가?
1: 아니, 지금까지는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0: 아, 제가 어느 순간부턴가 이렇게 좀 그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 영화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런 영화보다는 막 때리고 부수는 액션 그렇군요. 뭐 이런 걸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서 이 작품 좀 소개시켜주세요. 네. 언제 최근 작품일 것 같아, 왠지.
1: 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작품인데요.
0: 그죠.
1: 줄리아 로버츠가 나옵니다.
0: 네.
1: 이 영화의 주인공이 어기라는 작은 소년이에요. 초등학생인데
0: 네.
1: 선천적으로 남들과 좀 다르게 태어났어요, 외모가.
0: 네.
1: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막 수술도 많이 겪고 그래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그 엄마인 줄리아 로버츠가 집에서 홈스쿨링을 해서 이렇게 자라난 소년입니다.
0: 네.
1: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엄마가 생각하기에 얘가 좀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학교에 보내게 돼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당연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좀 남다른 외모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또 이제 짓궂은 아이들은 막 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어기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잭이라는 굉장히 좋은 친구가 생겨요. 처음으로 생긴 친구였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잘 지내는데 잘 지내지만 또 이럴 때 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이 잭이 어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몰려서 얘기를 하던 중에 이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좀 센 척 하느라 아, 나 사실 어기가 되게 좋은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시켜서 내가 얘랑 친하게 지낸 거지. 아, 나는 뭐 얘 좋아하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어기가 들어버린 거예요.
0: 헐.
1: 근데 사실 제 마음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0: 네.
1: 그냥 그 아이들 앞에서 센 척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은 또 멀어지죠. 근데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한 일로 또 화해하고 다시 또 친구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이 가족들이 겪는 이 감정의 변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그려지거든요. 특히 이 영화가 또 따뜻한 지점이 이 어기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 누나인 비아라는 역할이 있어요. 비아의 시점에서 이 어기라는 동생이 있으므로 이 비아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비아의 관점에서 또 세상을 한번 보고요. 또 어기의 단짝 친구인 잭의 관점에서도 이 어기라는 친구를 사귐으로써 이 잭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각자의 관점들을 보여준다는 점이 이 영화가 굉장히 따뜻하게
0: 네.
1: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이 잭이랑 어기가 어떤 캠프에 갔다가 오솔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깡패 같은 다른 학교 학생들 만나요.
0: 네.
1: 그래서 막 일방적으로 막 폭행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어기의 학교에 좀 등치 큰 친구들이 지나가다 이걸 봐요.
0: 네.
1: 근데 또 우리 친하진 않지만
0: 맞아요.
1: 우리 편이 당하고 있으니까
0: 그런 거 있어요.
1: 난리
0: 특히 남학생들 그런 거 있어요.
1: 가서 막 다 때려가지고 이제
0: 어디 우리 학교 애들을 괴롭혀 이러면서
1: 네, 그래서 이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제 진짜 친구가 되고 네, 행복하게 졸업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영화도 블라인드 사이드처럼 보는 내내 행복합니다.
0: 아, 약간 저 요즘에
1: 네.
0: 이런 영화 보면 자꾸 울컥울컥
1: 울컥해요. 맞아요.
0: 난 얘기 듣는데 나 보면서 이 영화 보면서 울까 봐. 와, 살짝 꺼려지네.
1: 네, 당연히 우실 거고요. 휴지를 네. 갖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막 처절하고 슬퍼서 운다기보다는 감동 때문에 울게
0: 그러니까.
1: 되실 거예요.
0: 아유, 참,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우정 그런
1: 네,
0: 얘기도
1: 맞아요.
0: 굉장히 약간 눈물을
1: 맞습니다.
0: 부르는 스토리예요, 진짜.
1: 이 영화에 또 너무너무 좋은 곡이 하나 나와요. 네. 캐롤라인 펜넬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의 We Are Going To Be Friends라는 곡인데요. 가사도 너무 이쁘고 멜로디도 이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들으려고 가져왔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추천작 영화 원더 OST 중에 캐롤린 펜넬의 We Are Going To Be Friends 함께 들으시죠.

0: 네, 영화 원더 OST 캐롤린 패넬의 We're Going to Be Friends 듣고 왔습니다. 아, 가수 목소리 자체도
1: 네.
0: 굉장히 그 아이들의 뭐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1: 네, 맞아요.
0: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추석에 꼭 봐야 할 것만 같은 추석 특선 영화 속 음악들
1: 네.
0: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원더 이야기하면서 제가 약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왠지 예지님도 학창 시절에
1: 네.
0: 되게 그 정의로운 그런 학생이었을 것 같아.
1: 아닙니다.
0: 약한 애들 막 이렇게 보호해주고 막 이런 느낌 아니셨어요?
1: 뭐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나서서 이렇게 적극성을 띈 사람이 전혀 아니었기
0: 아,
1: 때문에
0: 진짜?
1: 항상 소극적으로 관찰하는 입장에서 항상
0: 네.
1: 많이 서 있었던 것
0: 아니, 왠지 예진님 보면 뭔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것 같고, 뭔가 듬직한 느낌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 운동도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1: 네, 그런가요?
0: 내 생각보다 소심하셨구나.
1: 네, 전 소심합니다.
0: 가수들이,
1: 네.
0: 음악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 수줍음 많고 그랬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사실 약간
1: 네.
0: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 덩치도 작고 막뭐 특별히 나서지도 않는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쬐끄만 게큰 애들한테 막 덤비고
1: 와, 많이 싸우셨겠어요.
0: 맞았죠?
1: 아.
0: 근데 이제 얘가 덤비니까
1: 네.
0: 아이들이 나중에는
1: 건드리면 안 된다.
0: 죄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1: 그렇구나. 아, 멋있습니다.
0: 어릴 때는 몸집은 작았지만 약간 그런
1: 다부진.
0: 깡이 좀 있었다면 본의 아니게 제 자랑이 돼버렸네. 예지님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럼 세 번째 추천작도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세 번째 영화는요. 프리키 프라이데이라는 영화입니다.
0: 뭐야 오늘 나
1: 안 보셨어요?
0: 이것도 안
1: 아, 진짜
0: 봤는데.
1: 이거 어떡하죠?
0: 아니, 대체 뭐예요? 안본 영화가 왜 이렇게 많아?
1: 너무 하세요.
0: 이 정도 되면 한편 정도는 제가 본게 나와야 되는데,
1: 그러게요. 아,
0: 확률상.
1: 이상하네. 혹시
0: 자,
1: 봤는데 잊으셨나?
0: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히 안 봤어요. 제목부터 얘는
1: 아, 그래요?
0: 낯설어요. 어떤 영화인지 소개시켜
1: 네.
0: 주세요.
1: 이 영화는요, 너무나 다른 엄마와 딸이 어떤 일을 계기로 몸이 뒤바뀌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약간 판타지 영화입니다. 엄마를 맡은 사람, 엄마 역할은 제이미 리 커티스가 맡았고요.
0: 네.
1: 딸은 린제이 로한이 맡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코믹 영화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0: 네.
1: 이 엄마는 심리 치료사로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이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이고요. 딸은 약간 막 껄렁껄렁 좀 날라리 같고 막 록밴드를 하고 이런 비행 소녀예요, 약간. 근데 그두 명이 어느 날 이렇게 몸이 바뀌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엄마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속은 그 껄렁껄렁한 소녀잖아요. 근데 이제 막
0: 너무 잘
1: 심리
0: 어울려.
1: 치료에 심리
0: 너무 잘 어울려.
1: 상담도 해야 되고 막 갑자기 막그 얌전하던 심리 치료사가 옷을 막 이상하게 입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딸도 원래 날라리였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막 옷도 단정하게 입고 막 다른 애들이 막 약간 엇나가려고 그러면 야 그러지 마라 막다 타이르고 막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게
0: 네.
1: 웃기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 식상하지만 결국엔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굉장히 더 좋은 모녀 관계가 된다 이런 해피 엔딩인데요.
0: 네.
1: 보는 내내 이제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0: 아, 그렇겠네.
1: 네, 이 영화에서 이제 린제이 로한이 락 밴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실제로 락밴드 공연을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린제이 로한이 부르던 Ultimate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린제이 로한의
1: 네,
0: 직접
1: 직접
0: 부른 노래예요?
1: 부르더라고요. 네.
0: 와, 아니 진짜 그 린제이 로한이라는 배우는
1: 네.
0: 유명하잖아요.
1: 정말
0: 약간
1: 유명하죠.
0: 사고뭉치 헐리우드 스타.

0: 그쵸.
1: 네, 진짜 제대로 된 작품을.
0: 네. 근데 이런 종류의 연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엉뚱하고 웃기고 사고치고 이런 역할은.
1: 아, 저는 그리고 제이미 리 커티스라는 네. 여배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저도요.
1: 참 그 묘한 매력이 있는 맞아요. 배우인데 이런 코믹 연기도 너무 잘 어울리는
0: 잘해요.
1: 배우라서 이 작품도 참. 아, 근데 이 스토리는 사실 우리 영화에도 이런 맞아요. 유의 스토리 영화들 꽤 있거든요.
0: 네네네.
1: 자, 그러면 영화 프리키 프라이데이 OST 중에 린지 로한이 직접 부른 노래 네. Ultimate 함께 네. 들어보시죠.

0: 네, 영화 프리키 프라이데이 OST 린제이 로한이 불러준 얼티밋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남예진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은 추석 선물 세트처럼 추석 특선 영화의 음악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세 작품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아직 제가 본 작품이 안 나왔어요. 네 번째 작품 한번 걸어볼게요.
1: 아, 이거는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About Time입니다.
0: 아유,
1: 보셨죠?
0: 아유, 정말 이제 나오네. 이제 이 작품은 안 봤을 수가 없죠.
1: 그렇죠. 네. 너무 인기가 있었어요.
0: 아, 좋네요.
1: 당시.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타임슬립 이런 스토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영화 주인공은 집안 대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0: 네.
1: 이게 좀 옷장같이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서 주먹을 쥐고 눈을 꼭 감으면 자기가 원하는 시점으로 딱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초반에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랑 사귀고 결혼하게 되기까지 이 능력을 막 사용해요. 이 남자 주인공이 결국에 이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죠. 아이도 낳고.
0: 네.
1: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주인공 이름이 팀인데 팀에게 동생이 있었거든요. 여동생 킷캣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성격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근데 그 여동생이 나쁜 남자를 만나서 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 남자를 못 만나게 해가지고 행복한 현실을 맞이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몇 번 실패를 거듭해서 이제 행복한 삶을 맞이하게 해요. 이 동생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아 됐다 하고 집에 갔더니 자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작은 변화들로 인해서 이 아이들도 그 어떤 유전자가 조합되는 그 경우의 수가 다른 유전자가 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키우던 아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이 어느 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폐암에 네. 걸리셔서.
0: 어허.
1: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아빠가 담배를 못 피게 해서 폐암에 안 걸리게 해야겠다. 그래서 돌아갔더니 이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대신 아버지가 살아있는 과거로 가서 아버지와 이렇게 심심하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메리 그 와이프가 셋째를 낳자고 해요. 근데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지. 왜냐하면 셋째를 낳고 나면 그 셋째 이전으로 또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셋째가 또 다른 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안 낳을 수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하러 과거로 이제 돌아갑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와 추억을 되새기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하루하루였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결국에는 이제 시간 여행을 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재밌죠.
0: 아, 이 영화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저는 그 저도 이 타임슬립 영화
1: 네.
0: 그런 류의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작품이 특히 좋았던 건 그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조금 다르죠. 네,
0: 다른 영화들의 설정과 많이 달라서 네. 되게 신선했고
1: 네.
0: 이야기 너무 좋았어요. 저는
1: 맞아요.
0: 이 작품 너무 좋아해요.
1: 이게 나왔던 당시에 엄청 인기를 끌어서 그런지 이 팀이랑 메리가 결혼할 때 나오던 네.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그 당시에 신랑 신부 입장곡으로 굉장히 많이 틀었다고 해요.
0: 네.
1: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라는 곡입니다.
0: 네. 자,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영화 About Time OST 중에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 듣고
1: 네.
0: 왔습니다. 참이 작품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예지님 설명 들으면서
1: 네.
0: 와 내용이 이렇게 싹 떠오르지 않는 게와 이게 언제 영화더라?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1: 네.
0: 진짜
1: 벌써
0: 오래되긴
1: 오래됐죠.
0: 했네요.
1: 2000년대 초반인가요?
0: 2013년으로
1: 아.
0: 나와 있거든요. 벌써 13년
1: 그러네요.
0: 전이잖아요. 내용이 기억 안날 만도 하지. 이 영화를 뭐 두세 번본게
1: 네.
0: 아니니까. 근데 정말 진짜 재밌게 봤던 작품이거든요.
1: 맞아요.
0: 이 영화의 포스터만 봐도
1: 그쵸. 굉장히 유명했어요.
0: 포스터가 굉장히
1: 네.
0: 예쁘고
1: 그 레이첼 맥아담스가 빨간 옷 이렇게 입고 있는 포스터가
0: 맞아요,
1: 기억에
0: 맞아요.
1: 남습니다.
0: 함박웃음 짓고 있는
1: 네.
0: 포스터인데 야, 어바웃 타임 다시 찾아볼 수 있으면 너무
1: 네네네.
0: 좋겠네요. 네,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진짜 이 영화는 저도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니까 연휴 때
1: 네,
0: 한번
1: 꼭.
0: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작품이네요, 벌써.
1: 네, 이 영화는 사실 제가 겨울에 즐겨보는 영화긴 한데요. 올해 조금 일찍 여러분들께 가져왔습니다. 패밀리맨이란 영화요. 이 영화는 보셨나요?
0: 아, 이 영화 이름은 너무
1: 그쵸?
0: 익숙한데 이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1: 네.
0: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1: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옵니다.
0: 네,
1: 니콜라스
0: 알죠.
1: 케이지가 이제 잭 캠벨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뉴욕 월스트리트에 엄청 성공한 직장인이에요.
0: 네.
1: 그래서 완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해요. 뉴욕의 아파트도 엄청 큰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막 좋은 차도 타고 매일매일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그런 화려한 생활을 즐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크리스마스 날 밤에 편의점에 갔다가 좀 수상한 강도 같은 남자를 만나요. 그러고 나서 그 남자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집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0: 네.
1: 봤더니 예전에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헤어졌던 예전 여자친구 케이트가 자기 와이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아이도 2명이나 있고 자기가 원래 살던 집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좀 아늑한 이런 일반 가정집에 자기는 그 장인어른의 타이어 회사에 다니는 이렇게 소박한 삶을 사는 남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0: 네. 타이어 회사도 아닌 것 같은데? 타이어
1: 타이어,
0: 가게인 것
1: 네,
0: 같은데요?
1: 가게, 네, 맞아요.
0: 타이어 회사라고 하면 장인어른이
1: 아,
0: 엄청
1: 그쵸,
0: 큰
1: 그쵸.
0: 그룹일 수 있잖아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네
0: 그냥
1: 타이어
0: 동네
1: 가게.
0: 타이어 가게.
1: 네네네네.
0: 그러네.
1: 예리하시네요.
0: 네.
1: 네. 그래서 정말 예전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소박한 삶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아, 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지? 내 차는 어디 갔지? 내 집은 어디 갔지? 막 처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막 우당탕탕 좌충우돌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사실 케이트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젊은 시절에. 다시 보니까 너무 이쁘기도 하고 또 애들도 너무 귀엽거든요. 하는 짓이 진짜 너무 귀여우니까 점점점 또이 삶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어 가게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막 매출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막 보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적응하던 어느 날에 그 타이어 가게에 원래 삶에서 그 회사 사장님이었던 사람이 옵니다. 그걸 보고서 아,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한테 뭔가를 막잘 해가지고 그 원래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뉴욕에 아파트를 주는 거죠, 회사에서. 그래서 케이트한테, 야, 이제 잘 됐다. 우리 저기 가서 살자.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케이트가 반대를 해요. 우리의 삶은 이 집에 있지. 거기에 가면 애들이 좋아하는 학교도 못 다니고, 이 집에서 떠나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약간 충돌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니콜라스 케이지는 원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그 화려한 아파트로 돌아가죠. 돌아갔지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케이트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그래서 이 케이트가 뭐를 하고 살고 있을까 이제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케이트도 성공한 변호사가 돼서 마침 파리로 이사를 가려고 막 이삿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0: 그런데 이제 마음이 돌아서서 마지막 장면은 이제 둘이 파리에 가지 않고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1: 오, 엔딩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0: 네. 결국에는 뭐 잘 됨을 네,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1: 엔딩이 너무 마음에 든다.
0: 네네. 아, 영화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1: 얘기 들어보니까 저 확실히 안 봤어요.
0: 확실히 안 보셨나요? 네. 아, 부럽습니다. 이번에 꼭 보세요.
1: 확실히 안 봤네. 근데 이 영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정말?
0: 재밌어요. 이 영화 정말 재밌고 얼마 전에 그 한국 영화 중에 스위치라고 2023년에 권상우 씨와 이민정 씨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가 이 스토리를 거의 그대로 좀 리메이크는 아닌데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버전이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제 스위치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막 이제 이 삶에 적응하기 시작할 무렵에 집에서 심심하니까 옛날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봐요.
1: 네.
0: 근데 그게 옛날에 이제 그 와이프가 되기 전에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 케이트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 네.
0: 거기서 이제 나왔던 노래를 지금 들을 건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 노래를 이상하게 계속 흥얼흥얼거리게 됩니다.
1: 어떤 곡인가요?
0: 네, 더 델포닉스의 라라 민스 I love you라는 곡입니다.
1: 네,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영화 패밀리맨 OST 중에 The Delphonics의 Lala Means I Love You
1: 네.
0: 함께 들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되게 사랑스럽네요.
1: 맞아요.
0: 네, 자 오늘 음악의

0: 는 저녁 풍경 남예진님과 함께한 음악의 발견. 이번 연휴에 보면 참 좋을
1: 네.
0: 그런 영화들 또 추천도 해주셨고 그 OST들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1: 네, 마지막 곡은 지난 이제 예전 명절 특선 영화로 제가 달고 달도록 봤던 기억이 있는 영화입니다.
0: 네.
1: 귀여운 여인. 네, 주제가를 한번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귀여운
0: 네.
1: 여인 많이 보셨죠?
0: 이 얘기는 뭐 영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1: 그쵸?
0: 정도로 뭐 너무 유명한 영화니까.
1: 네.
0: 노래는 로이 오비슨의 Oh, Pretty
1: 예.
0: Woman입니다. 자, 이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남예지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재밌는 영화 이야기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추석 특집으로 명절 기분 가득 내기 위해 마련한 한가위 라이브 달빛 풍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리꾼 이봉근님의 크로스오버 라이브 무대가 펼쳐지니까요. 내일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 저녁 7시에 음접풍과 또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4: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아, 파울입니다!
4: 볼!
5: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9: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0: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2: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 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WYD 특집 기도요설길 전원금 순어입니다.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 황사영 알렉시오의 백서. 안녕하세요. 전원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내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지금쯤 벌써 고향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고요. 아직 고향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부지런히 길을 재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향하는 길,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을 생각하며 조금은 힘들어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순교자 성월을 지내고 있는 이때, 그리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오늘은 잠시 200여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박해 시대의 순교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들은 바로 20, 3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었지만 신앙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청년들, 그 가운데 26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폭의 비단 위에 깨알 같은 글씨로 1만 3천여자의 글을 써내려가며 박해의 현실을 알리고 천주의 사랑과 도움을 간절히 호소했던 사람, 바로 황사영 알렉시오입니다. 오늘과 내일 기도의 오솔길에서는 WYD 특집으로 이상훈 작가의 역사소설 백서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를 따라가면서 황사영과 그의 백서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교의 피로 써내려간 청년 황사영의 믿음과 신념을 따라가 보는 시간,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합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옹기장이가 부르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듣겠습니다.

참으로 이 여생을 바쳐 주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자 하오나 지혜가 모자랄 뿐만 아니라 힘도 없으니 장차 이 원한을 이대로 안고 땅속에 들어가서 한을 품고 이 세상을 마쳐야 하겠습니까? 슬프고 답답한 가운데 누가 저희를 불쌍히 여기며 누가 저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교황님과 주교님 앞에서 통곡하며 호소하고자 하오나 산하가 가로막혀 우러러 보아도 배울 수 없으니 더욱더 속이 타고 답답하옵니다. 장차 어찌하오리까?

백서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 장차 어찌하오리까 일부

0: 백서는 황사인이 그 배론 토굴에서 쓰면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모든 주위에 이 우리 신앙인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피의 살육을 멈춰달라는 교황님께 드리는 간곡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잠깐 제 의견도 있지만 앞부분에 황사형이 한 편지 고왜이 백서를 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한 번만 인용하겠습니다. 교황님께 자세히 아뢰고 나라마다 널리 알려서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힘껏 다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박애와 은총을 바탕으로 성교의 보편적 사랑의 의로움을 드러내시어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의 정성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흩뿌리면서 속사정을 하소연하며 목을 길게 빼고 발도도 만채 오로지 복된 소식만을 기다리옵니다. 이게 황사형이 이 백서를 쓰게 된그 이유입니다. 이 모든 피의 살육을 멈춰달라고 교황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황사형이 이 편지를 쓰면서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죽음의 살육을 멈춰 주기 위해서 교황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조선을 위협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자유를 받은 것처럼 조선에서는 군대만 동원해도 겁을 내서 선교의 자유를 허락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 가백서가 돌면서 이 황사형 백서의 원본은 사라지고 이 가백서가 황사형을 역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을 점령하게 했다는 가짜 백서가 돌면서 역적으로 몰린 거거든요. 황사형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절박한 심장에서 교황님께 도와달라고 군대를 위협만 해도 선교가 된다는 게 이게 과연 역적으로 몰려서 지금까지도 성인이나 복자품에 모든 분이 올라갔는데 이게 황사형만 이렇게 제외된다는 게 이게 과연 우리 천주교 내에서도 한번 서로 있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역사소설 백서를 쓴 이상훈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26살 청년 황사형은 처음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살아보고 싶은 세상이 있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진사시에 급제해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총명한 젊은 선비. 좋은 집안에 태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했고 자신의 앞날을 꿈꿀 수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황사형의 삶에 어느 날 커다란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정조를 알현하고 궁궐을 나서던 황사형에게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특한 젊은 선비를 눈여겨본 정조가 정약용에게 그를 잘 가르치라는 뜻을 전했고, 정약용은 황사형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정약용 집안과의 인연, 그리고 그 만남은 한 젊은 선비의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운명적인 만남이 됩니다.

사영이 야경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는데 황사영을 맞이한 사람은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이었다. 정약종은 사형제 가운데 가장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도 잘했지만 성리학에 불만을 느끼고 성호 이익의 실학파를 따르면서 서학에 몰두하고 있었다. 사형과 약종의 이 운명적 만남은 하느님이 맺어준 인연이었다.

천주교를 받아들이며 전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황사영은 그 만남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정약종의 딸 정명련입니다.

그날 이후 황사영은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사흘이 멀다 하고 마제를 찾았다. 명년은 혼자 나오기가 쑥스러워 사촌동생 정철상을 꼭 데리고 나왔다. 정약용은 명년과 사영이 매일같이 만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짐짓 모른 체하며 둘 사이를 응원하고 있었다. 똑똑한 사영을 자신의 집안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다.

0: 한 젊은 선비와 한 여인의 만남. 그러나 이 만남은 단순한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황사영의 인생에 사랑과 신앙이라는 두 개의 길이 동시에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그 새로운 세상은 한 젊은 선비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신앙은 자신의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1: 황사영은 천주시리와 칠극을 읽고 충격에 빠졌다. 몇 번을 읽은 후 필사하기 시작했다. 필사를 하면서 글자 하나하나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듯이 써내려갔다. 필사를 마치고 그 책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전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을 섬기러 왔다. 천주님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옆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했다. 야소는 대접받고 인정받으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나는 가장 낮고 하찮은 사람을 섬겨야 한다. 사영은 조선의 낮고 하찮은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천주교를 믿을 것을 기도 중에 맹세했다.

황사형은 두물머리 마제에서 1791년 정명련과 성대한 혼례를 치렀다. 황사형의 처갓집은 마제에서 명망이 높은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사형제의 집안이었다. 사위 황사형을 바라보는 정약현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약현의 옆에는 그의 동생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리고 정약용의 옆에는 조선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이 서 있었다. 이승훈의 부인이 정약용 형제의 누이이므로 황사형과 이승훈은 사돈지간이다.

0: 혼인 후 전통에 따라 6개월 동안 마제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된 황사영은 처고모부 이승훈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습니다. 정명년의 외숙부는 광암 이벽이었습니다. 이벽은 조선의 천주교의 씨앗이 뿌려지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정명년의 고모부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이었습니다. 정명년과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서 황사영은 자연스럽게 당시 조선에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천주교 신앙의 한 가운데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는 아직 정식으로 파견된 사제가 없었습니다.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승훈은 사제 역할을 대신하며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여러 성사를 집전했습니다. 훗날 교회에서는 이를 가성직제도라 부릅니다. 황사영 역시 이때 세례를 받은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황사영은 알렉시오라는 세례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곧 평신도가 사제의 고난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 1792년 조선에서 밀사 소임을 맡은 윤요일과 황심이 북경에 와서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였다. 1794년 봄에 주교의 명에 따라 북경을 떠난 주문모 신부는 그해 음력 12월 조선인 신자 지황, 윤요일 등의 도움을 받아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은밀히 입국했다. 1795년 1월에 주문모 신부는 한양에 잠입한 후 북촌에 있는 역관 쇠인길의 집에 은신했다. 주신부는 조선어를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언어 소통이 편한 역관 쇠인길의 집에 머무르기로 한 것이다. 주신부는 그곳에서 미사 집전과 세례 그리고 신자 상담을 진행했다. 감시가 심해서 주신부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역관 최인길의 집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사제가 없던 조선교회에 처음으로 찾아온 사제. 주문모 신부는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성사를 베풀었고 교례를 가르치고 정교하며 조선교회의 중심을 세워갔습니다. 황사영도 최인길의 집에서 주문모 신부를 만나 다시 신앙을 고백하고 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황사영에게 주문모 신부의 등장은 책으로만 만나던 신앙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부를 지키려던 사람들이 죽었고 신앙을 함께 나누던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황사영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신앙이 단순히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 찾아옵니다. 한영익의 밀고였습니다. 주문모 신부가 들어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터진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신부의 입국 사실과 거처가 관가에 알려지면서 신자들을 향한 추적이 시작되었고, 1795년 최인길과 윤유일 그리고 지황은 주문모 신부의 행방을 밝히라는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주문모 신부는 가까스로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조정의 천주교에 대한 거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당시 임금 정조는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면서도 대대적인 박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교는 스스로 없어질 것이며 유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천주교를 막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천주교회는 숨 죽인 채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99년 남인의 영수로서 정조의 신임을 받던 최재공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00년 정조마저 승하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는 단순히 한 임금이 세상을 떠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거센 박해를 가까스로 비켜갈 수 있었던 정치적 환경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천주교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순 왕 후는 정조의 국상이 끝나자 본격적인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정순 왕 후의 명령으로 노론 벽파의 영의정 신환지와 공서파 대사관 목만중이 선봉이 되어 사교철폐라는 명목으로 천주교 신자인 남인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사교철폐는 빌미일 뿐으로 최우선적인 목표는 정조의 총애를 받던 이가환, 정약용, 이승훈 등의 제거에 있었다.

어린 순절을 대신해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고 전국의 주도권은 벽파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신앙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숙청의 표적이 되어갑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시작됩니다. 한때 만 명에 이를 만큼 성장했던 조선의 천주교회가 거대한 폭풍 앞에 서게 된 순간입니다. 한 사람 또한 사람, 교회의 지도자들이 붙잡혀가고 신자들의 집에는 체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황사형을 믿음의 길로 이끌었던 정약종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서 신자들의 신앙을 돌보던 주문모 신부마저 마침내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황사형은 더 이상 한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미 황사형 역시 박해자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에게도 체포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한양의 은신처에 두 살 난 아들과 부인 정명련과 함께 숨어 있던 황사영은 오가작통법의 시행으로 천주교도를 신고하지 않는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그는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목숨은 쉽게 내어놓을 수 있으나 자신이 죽은 후 아내와 아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하니 그렇게 쉽게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한양을 떠나 도망가기로 했다.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황사영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황사영은 경상도와 강원도를 거쳐 충청도 제천의 깊은 산골 배론으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옹기장이 김귀동의 도움으로 작은 토굴에 몸을 숨깁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어두운 토굴.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황사영의 마음은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조선의 신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박해받는 교회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 참혹한 현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그렇게 황사영은 붓을 들었습니다. 흰 비단 한 폭을 펼쳐놓고 가느다란 붓끝으로 깨알 같은 한자를 기도하듯 하나씩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황사영이 백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황사영의 도망 사건과 관련돼 잡혀온 자가 줄을 이었는데 서로 고발하여 끌어들이니 체포된 자만도 수천 명이나 되었다. 몽둥이로 맞고 죽여 버려진 자가 서로 베고 누워 길을 메웠다.

백선은 죽음을 앞둔 한 청년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자신이 믿었던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남긴 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백서에는 한 청년의 신앙만이 아니라 박해받던 조선교회의 절박한 현실과 교회를 살리고자 했던 한 사람의 뜨거운 호소가 담기게 됩니다. 황사영의 북끝에서 조선의 참혹한 현실이 하나씩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톨릭 솔로이스트와 백자현, 김윤권, 손형진, 임재영이 함께한 순교였습니다. 네, 그렇게 황사영은 자신의 마지막 목소리를 백서에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황사영은 이 백서에서 무엇을 호소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내일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청년 황사영, 알렉시오의 마음에는 왜 자신들이 이토록 박해를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 땅에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그 물음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흰 비단 한 폭에 담긴 1만 3천여자, 그 안에는 죽음을 앞둔 한 청년의 믿음과 고뇌, 그리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일 2부에서는 황사영 백서를 따라가며 그가 남긴 절박한 외침과 끝까지 놓지 않았던 희망을 만나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200여 년 전 한 청년이 붙들었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올까요? 마무리하는 곡으로 하늘바라기에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도 WYD 특집 기도의 오솔길과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입니다.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대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나온다고 해야겠죠. 요한이 되살아났다라든지 뭐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든지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라든지 예, 전부 과거의 인물들입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잘 남는 건 과거의 영웅들이고 위인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대단하신 분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훨씬 효과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목록에 예, 당시로는 현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이 끼어 있다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의 지명도가 대단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세례자 요한과 같이 언급되고 있는 우리 예수님 또한 그 당시의 위명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명, 그런 유명함, 그런 대단함 그게 우리 예수님께 도움이 됐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최대한 그런 거를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낳은 일을 비밀로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사실 예,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닌 이상은 다른 어떤 영광도 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방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토록 조심하고 다니시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기시고 다니시는 우리 예수님조차 이런 유명해짐을 피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언자 막 유명한 이름들에 같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복음 말고 다른 복음도 있죠. 예,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셨을 때 군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다가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수많은 기회들, 유명해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떻게든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익히 아는 속담대로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하는 그런 칭찬들, 그런 칭송들은 분명 우리의 혼을 홀딱 빼놓을 겁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내가 뭐 대단해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도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박수 한 번만 쳐주더라도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느님께 받게 될 그런 칭찬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평가, 주변인들의 평가, 그런 것들에 휘둘리고 그런 것들에 내 혼이 빠져서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칭찬이나 박수에 내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내 마음이 휘말려 가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힘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도 보내도록 합시다. 아멘.

연중 제2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보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황보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고향으로 향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차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이 있겠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겠지만 연휴에는 평소보다 도로 위 차량도 많아지고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길이 막히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를 살펴보니 추석 연휴 전날 자동차 사고가 평소보다 45%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시든 가장 중요한 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일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도 여행을 떠나는 길도 도착해서 만날 사람들과 함께 웃을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예정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조금 천천히 여유롭게 안전운전하셔서 마음 편하게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김현철 조지의 드라이브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이번에 추석 당일 빼고는 아예 쉬지를 못해서 사실 계획을 세울 것조차 없었는데 제가 있던 한 첩본단 교사 중에 한 명이 당일 저녁에 시간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식당에 가볼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 사실 친척들이 다 서울에 살아서 뭐 좀 멀리 살아봤자 경기도권이어서 무언가 이렇게 멀리 가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멀리 가는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아, 나도 어떤 시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도 뭔가 온 가족이 그렇게 먼 길을 가는 것, 연극을 할때 한번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긴 했는데 간접 경험으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득 또 그런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연휴는 어떠신가요? 연휴라 생각하면 여유로운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차에 올라타면 빨리 도착했으면 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서두르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 연휴에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보고 싶었던 사람도 만나고 좋은 곳도 구경하려면 일단 무사히 도착하는 게 먼저니까요. 이번 추석에는 가는 길부터 돌아오는 길까지 모두 안전하고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4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회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회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7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의 여자 문제 때문에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제 마음속에 불안이 유난히 큰 편입니다. 그동안 남편은 제가 불안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줬는데요. 최근 남편 회사에 같이 일하는 여자 후배 일로 또다시 불안이 도졌고 이로 인해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를 보며 지난 시간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 것 같다고 많이 실망했다면서 용서할 생각도 없으니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쳤을까 싶어서 너무 미안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한번 불안해지면 생각이 멈추질 않아서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닐까? 남편이 나한테 실망한 건 아닐까? 이러다 이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까지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 때문에 각방을 쓴 지 1년이 넘었고 요즘은 제가 공부하느라 남편 얼굴 볼 시간도 없어서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몇 달 전에 남편 입에서 이혼 얘기도 나왔던 터라 그 기억이 자꾸만 저를 흔드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좋을까요? 이러다 정말 이혼이라도 하게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비밀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뒤 이혼하게 될까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이죠. 그런데 내 불안을 상대방이 모두 없애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서로 기대면서도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어쩌면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전부 채워주는 관계라기보다 각자 홀로 서는 법을 배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일지도 모르겠어요. 완벽한 사람끼리 결혼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고요. 나도 내 몫을 감당하면서 상대방이 힘들 때는 기댈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겠죠. 사연자님도 불안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이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고 이혼까지 생각이 이어지니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실제로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고요. 다만 남편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다시 의심을 받으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 싶겠죠. 사연자님은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남편에게는 계속 해명해야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불안이 커지는 순간에는 그 문제로 바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문자를 보내기 전에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도 필요한 이야기라면 그때 나눌 수 있겠죠.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그때 떠오른 생각을 모두 남편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남편분이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은 사과를 반복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달라지려 하는지 전해보면 좋겠어요. 다시는 불안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어렵겠죠. 대신 불안할 때 바로 추궁하지 않겠다. 같은 질문으로 거듭 확인받으려 하지 않겠다. 혼자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은 상담을 받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상담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연극을 하나 봤는데 정신과에 관련된 연극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노력으로 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너무 과하게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생각을 멈추기가 어렵고 부부 사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함께하기 어렵다면 혼자 먼저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내 마음을 내가 돌보는 일이겠죠. 뭐 크게
엄청 거창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마치 우리 친구한테 내 마음을 상담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어요. 왜냐면 내 마음으로 나 혼자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아무것도 기대지 말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나중에 두 분이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는 이혼을 언급했던 일도 다뤄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서로 어떤 마음인지 앞으로 함께 회복해갈 의향이 있는지도요. 육아와 공부 때문에 얼굴 볼 시간이 부족했다면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조금씩 되찾아야겠죠. 다만 내가 달라지겠다고 말한 뒤 남편에게 곧바로 용서나 다정한 반응을 요구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남편도 변화를 느끼고 마음을 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마음만큼 불안도 커질 때가 있죠. 그래도 그 불안을 상대방이 계속 증명해서 달래줘야 한다면 함께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행동을 바꾸고 두 사람이 함께 풀어야 할 일은 함께 풀어가는 것. 지금은 그렇게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한번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행동을 남편에게 짧게 전해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에 상상.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2441님,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 방에서 아직 불이 켜진 걸 보고 살짝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은 둘이서 숙제한다고 책더미에 쌓여있길래 커피 한 잔은 들고 가서 조용히 응원만 해줬어요. 아이들이 웃으니 피곤함도 스르르 사라지네요. 이게 아이 키우는 또 맛이겠죠. 이게 나를 닮은, 우리를 닮은 아이들이 하나둘씩 그렇게 커가고 하나둘씩 그렇게 성장해가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어요. 내 몸과 마음은 좀 지쳤을 수 있지만 그게 또 퇴근해서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정말 큰 행복이 아닐까 싶네요. 5094님, 관절이 조금씩 뻐근해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30분이면 충분하다더니 꾸준히 걸으니 정신이 맑아집니다.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게 하루의 활력입니다. 우리가 뭐 운동하는 것, 걷기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또 걷기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일상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소리를 그렇게 듣고 또 시각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어떤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웃들과 웃으며 인사한다는 게 참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도시 안에서 우리가 참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일상의 순간들이 또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8835님, 주말에 집수리를 조금 했더니 손이 쉽게 가질 않더군요. 그래도 고치고 나니 집이 한결 편해졌어요. 아내가 고맙다란 한마디 해주니 다음날 아침이 더 든든했습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홍콩 영화 OST인 몽중인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가장 원하는 말은 고맙다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도 그렇고 가족이 돼서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 너무나 참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왕페이의 몽중인.

미처 전하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보속상자. 코너명을 듣고 어떤 보속을 해야 하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보속이 아니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보이지 못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소개는 익명으로 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던 속마음도 좋고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빵톡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ON의 오늘 듣고 올게요.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 담아두지 말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세요. 내 마음의 보석 상자. 명절이 다가오면 안 그래도 답답한 가슴이 더욱 옥죄어 오는 것이 그냥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남편이라는 사람은 밖에서는 더없이 상냥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면서 정작 자기 식구들이 있는 집에 들어오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온 식구들의 숨이 막히게 만들거든요. 하루도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고 늘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지독한 말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은 것도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됐고 그저 각

각자 밥을 먹고 각자 방을 쓰고 각자 자신의 일정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결혼하며 꿈꿨던 우리 가정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아이들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와중에 저희 집이 큰 집이라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일 텐데 아무 일 없는 평화로운 가정인 마냥 가면을 쓸 생각을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네, 술이라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참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가족 안에서 진정한 대화, 진지한 대화 나누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는 삶이면 가족으로 묶여있는 이 삶이 때로는 감옥처럼, 철창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아, 술과 관련된 문제는 본인이 신경 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참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 정도라면 사실 당연히 상담을 받아보고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주변 사람들이 말해서 가지도 않을 거고 같이 함께 사는 삶으로서 너무나 힘드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 밖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가족 얼굴에 침뱉기인 것 같고 또 외부에서는 남편을 그렇게 보지 않을 테니까요. 참 읽으면서 너무나 얼마나 가슴이 힘들까 그런 말씀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남편분이 그런 술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면서 참 쉽지 않죠?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언젠가는 정말 꼭 전문가의 어떤 상담을 받고 더 나아지실 수 있는 순간이 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꼭 그런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비밀글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한 프로그램에서 같이 부른 노래네요. 허각, 켄, 권진아, 애쉬 아일랜드의 밤하늘의 별을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8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저를 유난히 챙겨주신 선배가 있었습니다. 늘 제 장점을 먼저 찾아서 칭찬해 주셨고 제가 실수를 해도 크게 혼내기보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첫 회사고 신입이라 많이 부족한데도 그렇게 챙겨주셔서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선배가 회사 대표님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면서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의 중요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셨고 창립 멤버나 다름없던 분이라 선배의 퇴사 후 회사 분위기도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워낙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 보니 그 선배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살면서 이런 선배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메시지를 드려볼까 싶은데 혹시라도 그게 선배에게 부담이 될까봐 추석 인사와 함께 연락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회사 대표와의 갈등으로 갑자기 퇴사한 선배에게 먼저 연락을 드려도 괜찮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편지를 받았을 때 고마웠을까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칠애가 화려한 편지보다는 진심을 담은 편지가 더 고마웠던 것 같아요. 표현이 조금 서투를 때도 있지만 어떤 함께했던 일이 기억하면서 적어주시면 그때를 다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사연에 연락드리면 좋겠어요. 왜 퇴사하셨는지 꼬치꼬치 묻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니까요. 추석 인사와 함께 안부를 여쭤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머리로는 이게 쉬워 보이는데 이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게 참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저도 무언가 어딘가로 보직이 바뀌고 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거기 힘들면 와서 술 한잔 사줄게 라고 하는 선배들이 있었는데 이게 참 너무나 마음으로 감사한데 연락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바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루 못 내겠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참 행동까지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연자님의 사연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데 이거 이렇게 쉽게 문자 보내도 될까? 아니면 이게 그렇게 또는 신뢰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지금 마음이 엄청 불편해서 이런 문자 받는 게 오히려 좀 안 좋게 읽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 사회에서 참 쉽게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기억해보면 첫 회사라 많이 서툴렀을 텐데 선배가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죠. 그때 회사에 가는 마음도 참 남달랐을 것 같아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입에게는 참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퇴사하셨으니 정말 아쉬우실 것 같아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으니까요. 다만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시간이 끝났어도 두 사람의 인연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과의 갈등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도움받고 감사했던 일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에 그 기억을 조금 적어보면 어떨까요? 실수해서 속상했던 날 해주셨던 말이나 내 장점을 처음 알아봐 주셨던 순간을요. 그때 그 말씀이 힘이 됐다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전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했던 말을 누군가 기억해주면 그것만큼 고마운 게 또 없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 잊혀져가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를 기억해준 게 나중에 정말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잊고 있었던 일인데 그때 참 감사했다고 연락을 받기도 하죠. 그런 마음의 글은 그런 마음의 편지는 참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까, 어떻게 써야 부담이 없을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퇴사한 사정을 묻거나 회사 이야기를 보태지 않고 감사했던 마음을 담으면 충분하겠죠? 이런 선배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이미 만난 선배와 안부를 나누며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 역시 그런 선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미션은 선배에게 고마웠던 기억을 담아 추석 인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빌립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브루노 마르스의 Count on Me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승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0: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옛말처럼 느껴질 만큼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그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달라지고 있죠. 명절을 보내는 모습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올해도 명절 기차표가 빠르게 매진되고 고속도로에도 고향을 찾는 차들이 가득하겠죠. 익숙한 명절 풍경과 또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게 오래도록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BNW의 주님이 오셨도다로 그대에게 평화를 9월 24일 목요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쉬는 날이죠. 아주 기분 좋은 아침 맞이하셨나요? 혹시 오늘 이렇게 명절인데도 다른 분들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와 함께 이 시간 보내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명절의 분위기 마음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저만 출근하는 것 같아서 외로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문자메시지 방송토크 통해서 사연 남겨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빵톡도 무료로 열려 있어요. CPBC 빵이 새 단장을 했죠. CPBC 빵이라고 검색하셔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토크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선곡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보는 라디오 있는 프로그램 보는 라디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은 아름다운 미담 소식 전하는 꽃들에게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이경수의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여라 듣고요. 이어서 나정신 최윤영 프로젝트 주님을 만나면 듣고 올게요.

우리에게 영화 영혼본색소 트렌치코트를 입고 성냥개비를 문 모습으로 기억되는 홍콩 배우가 있죠. 바로 주윤발인데요. 지난 2018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재산을 대부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가 환원할 재산 우리 돈으로 약 9,6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무소유의 신념을 밝혔습니다. 지금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길거리 음식처럼 소박한 식사를 할 만큼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걸 일찍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예와 부를 얻은 후에도 검소한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결정이죠.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되고 그 온기가 또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꽃들에게 희망을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투엘비의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였습니다. 네, 꽃들에게 희망을 오늘 주윤발 배우의 이야기였는데요. 와, 이 배우가 되게 멋있잖아요. 얼굴만 멋있고 잘생기신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거 있죠. 네, 먹을 것만 있어도 행복하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행복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또 내가 내일 먹을 걱정 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인데요. 또 누구랑 비교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미디어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TV를 보면서 나는 좀 맛없는 거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윤발 배우 이렇게 열심히 연기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꽃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목요일마다 따뜻한 소식 전해드리는 코너예요. 새로운 이야기들도 알게 돼서 참 좋네요. 421님이 저는 사랑의 날개에 하느님의 그 사랑 좋아해요. 같이 따라 부르게 틀어주세요 하셨는데요. 아침에 목이 잠기시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리고요. 239님은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제가 좋아하는 성가인데 들려주세요 하셔서요. 두 곡 지금 이어드릴게요. 사랑의 날개에 하느님의 그 사랑 듣고요. 이어서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 수신 연합이 부르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이어드립니다.

사랑의 날개 하느님의 그 사랑 신청곡 이어서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쇄신 연합이 부르는 이보다 더 큰 은혜야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성인 중에는 성 아나탈론이 있습니다. 이 아나탈론 성인은요, 바르나바 사도의 제자였다가 밀라노의 첫 주교가 된 성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신에게 봉헌된 신전 자리에 예수님께 봉헌하는 성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후 브레시아 지역을 사목 방문하던 중에 선종한 성인이에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루스티코, 성 타르소 등 14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은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한 축일, 또 기분 좋은 연휴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하늘바라기가 부르는 아버지 듣고요. 이어서 이노주사의 교사의 기도 띄워드릴게요.

네, 하늘바라기의 아버지여서 방금 들으신 곡 인오주사의 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 곡은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또 익숙한 기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 한게 10년도 넘었는데요. 그때 이제 항상 이 노래 부르면서 특히 뭐 캠프 끝나고 피정, 겨울 피정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 끝나고 다 같이 부르면서 약간 눈물도 흘리고 질질 짜고 약간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교사의 기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10년, 20년 근속하신 선생님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분들이십니다. 정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헤로데 영주는 들려오는 소문에 당황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진 걸 지키려 했기에 작은 소문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나의 신념을 가지고 또 하느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주위에서 누가 콕 찌르면 아닌가? 나만 너무 바보처럼 사나? 나만 너무 남들한테 당하고 사나? 나만 너무 양보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이런 가치 판단 기준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께 두어야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함께 하니까 모두 이 단단한 가치 판단 기준 하느님께 딱 세우고 함께 손잡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보시고요. 저는 아르보르가 부르는 흔들리지 않으리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0: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25일 금요일 한가위. 오늘 미사는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사장 성기헌 바오로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기도합시다.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는 하느님, 해와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어 저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께 오롯한 감사를 드리고 조상을 공경하며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여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요엘 예언서 2장 22절에서 24절, 26절의 말씀입니다.
3: 요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의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내리라. 시온의 자손들아,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준다.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황마다 햇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 흐르리라.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0: 오늘 제2독서는 요한묵시록 1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에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에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0: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냐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교회 형제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가 차서 곡식을 거두고 그렇게 거둔 것을 서로 나누고 소출을 허락하신 하늘에 감사하는 날, 오늘이 바로 한가위 추석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자동차들을 하늘에서 비춘 화면을 보면은 마치 그 모든 자동차들이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뭔가를 찾아가는 듯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우리를 길러준 고향 땅을 찾으려는 바로 그 한 마음으로 그 길고 거대한 줄이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러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마음에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혹은 그 어떤 사연으로 홀로 되어서 슬픔과 또 외로움 속에서 한가위를 맞이하는 분들, 이분들 역시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위로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성심으로 만남 가득한 이 한가위에 오히려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크신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 가진 것이 정말로 없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그 시간을 봉헌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써줄 때 우리는 영적인 나눔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은 먹는 잔치인가? 아닙니다. 추석은 결국 영적인 잔치입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은 땅과 바다에서 얻어진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결국 그것들을 제사상에 올리고 감사하고 서로 나누는 것은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입니다. 추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유는 제사상에 올라간 그 음식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의 나눔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마음의 잔치 혹은 영혼의 잔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제사상을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도 그 느끼는 기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가 영적으로 메마른, 빈약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소출, 수확, 쌓아두기, 창고, 먹고 마시며 즐기기, 이게 아쉽지만 전부입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속에 하느님이 빠져있고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진 듯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뭔가를 진정으로 소유할 줄을 모르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축제의 날에 한번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이 순전히 우리 노력의 결과만인가? 그 안에는 분명히

0: 은총, 우리가 흔히 운이라고 부르는 것들, 은총,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괄하는 은총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뭔가를 지니게 된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면 그 과정 안에는 우연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포함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하느님이 도와주시고 그 사이사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결국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이 엄밀히 말해서 완전히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오늘 복음의 부자는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수확, 나의 모든 재물, 이것만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그 부자에게 잘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부유함에도 정말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져서 부유한 것도 부유함이지만 하느님을 알고 지금 내가 지닌 것이 사실은 하느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이니까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한가득 풍요롭게 지니는 것, 이게 또한 부유함이기도 합니다. 바로 영적인 부유함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부유함을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올바로 형성된 물질적 부유함에 틀림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유함이 없는 물질적인 부유함은 굉장히 기형적인, 빈약한, 불균형의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추석에 봉헌하는, 한가위에 봉헌하는 이 미사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부유함과 하느님 그리고 감사함, 이런 것들을 되새기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수확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눔,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올 추석이 더욱 뜻깊고 풍성해지기를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추석을 맞이하신 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저 하늘 환한 보름달의 은은함을 선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시기를 또한 저도 미사 중에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한가위 명절에 우리가 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저희 민족을 굽어보시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과 북향민들을 위로하시고 헤어진 가족이 자유롭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참 평화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보살펴 주시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는 조상들에게 감사하며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를 굽어 살피시어 참된 가치를 찾고 실천하려는 이들에게 식별과 용기의 은총을 주시고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이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한가위를 맞아 조상들을 기리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녀들의 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26번입니다.

0: 주님, 한 해 동안 땀 흘려 거둔 것을 예물로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거둔 것을 모두 주님께서 주셨음을 깨달아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를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하시며 사람들을 뽑으시어 주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으며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어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교회 안에서 세세대대에 전해지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섭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저희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사람과 온갖 피조물과 함께 평화로이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은총으로 땀을 흘려 주님께 바칠 예물을 마련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사랑과 기쁨에 넘쳐 모든 천사와 성인과 온 세상 만물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끝없이 찬송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께서 마련하신 한가위 명절을 지내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였으니 저희가 받아 모신 성체의 힘으로 언제나 이웃과 화목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섭리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2: 파견성가 416번입니다.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0: 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추석이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인데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이 아름다운 날씨와 수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과일과 곡식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절입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는 아니지만요. 함께하는 시간은 과거에 비해서 부족한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추석은 보름달이 꽉 찬 것처럼 그동안의 허전함을 가득 채우는 풍성하고 충만한 명절이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한가위만 같길 함께 희망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네, 그대에게 평화를 9월 25일 금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정겨운의 해금 연주였죠. 사명 띄워드렸습니다. 네, 해금으로만 들으니까 조금 구슬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국악의 정취가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추석인데 네, 사명도 되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맛있는 음식 좀 어제 드셨나요? 오늘도 드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오늘 또 미사 아마 한가위 명절 미사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다녀오시겠지요?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어떤 얘기 나누고 계신지, 어떤 기분 좋은 일 있었는지 저도 궁금해요. 듣고 싶습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토크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들으실 때는 아마 라디오 주파수 맞추시면 터널이나 이런 데서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옮겨 다닐 때마다 주파수가 바뀌기도 하죠. 그럴 때 CPBC방 애플리케이션 블루투스로 차량에 연결하셔서 들으시면 끊김없이 고퀄리티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예, 사명의 분위기 이어서 우리 맥소리 국악성가단의 기도 들어주소서 듣고요. 이어서 고속도미노 나의 어머니 띄워드릴게요.

0: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조금씩 성경 읽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사야서 2장과 3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영원한 평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날, 당신께서는 정녕 당신의 백성 야곱 집안을 내치셨습니다. 그곳에는 동방에서 온 점쟁이들이 가득하고 필리스티아처럼 요술쟁이들이 가득하며 이방인들의 자식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들의 땅은 은과 금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보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군마로 가득하고 그들의 병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작품에, 자기들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비천해지고 사람은 낮아졌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너희는 주님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먼지 속에 몸을 숨겨라. 인간의 거만한 눈은 낮아지고 사람들의 교만은 꺾이리라. 그날 주님 홀로 들어 높여지시리라. 정녕 만군의 주님의 날이 오리라. 오만하고 교만한 모든 것, 방자하고 거만한 모든 것

모든 것 위로 그날이 닥치리라. 높고 우뚝 솟은 레바논의 모든 향백나무들과 바산의 모든 참나무들 위로, 높이 솟은 모든 산들과 우뚝 솟은 모든 언덕들 위로, 드높은 모든 성탑들과 가파른 모든 성벽들 위로, 타르시스의 모든 배들과 호화로운 모든 선박들 위로 그날이 닥치리라. 인간의 거만은 꺾이고 사람들의 교만은 수그러지리라. 그날 주님 홀로 들어 높여지시리라. 우상들도 모조리 사라지리라. 주님께서 세상을 경악케 하시려 일어나실 때 너희는 그분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 굴 속으로 땅굴 속으로 들어가라. 그날에 인간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져버리리니 주님께서 세상을 경악케 하시려 일어나실 때 그분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 동굴과 암석 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의지하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예루살렘과 유다의 난세. 자 보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희가 의지할 모든 것을, 저장된 모든 빵과 저장된 모든 물을 없애버리시리라.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원로, 장교와 귀족, 고문관과 장인과 마술사를 없애버리시리라. 그런 다음 나는 풋내기들을 그들의 제후로 세우고 철부지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저마다 제 이웃을 괴롭히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천민이 귀인에게 대들리라. 저마다 제 집안의 형제를 붙잡고서 자네는 겉옷이라도 가졌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게나, 이 폐허를 자네 손으로 맡아주게나 하고 간청하리라. 그러나 바로 그날로 그는 소리쳐 말하리라. 나는 치유자가 되고 싶지 않네. 내 집에는 빵도 없고 겉옷도 없으니 나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지 말게나. 정녕 예루살렘은 비틀거리고 유다는 쓰러졌으니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영광스러운 현전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자기들의 죄를 증언하고 그들은 소돔처럼 자기들의 죄악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그들은 불행하여라.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의인들은 잘 되고 자기가 한 일의 성과를 누리리라. 악인은 불행하여라. 그는 잘못되리라. 제 손이 저지른 대로 되갚음을 받을 것이다. 나의 백성을 아이들이 억누르고 여자들이 다스리는구나. 아, 내 백성아, 너희 지도자들이 너희를 잘못 이끌고 너희가 걸어야 할 길을 혼란하게 하는구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주님께서 재판하러 일어서신다. 백성들을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원로들과 고관들에 대한 재판을 여신다. 바로 너희가 포도밭을 망쳐놓았다. 너희의 집은 가난한 이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가득하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짓뭉개느냐.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경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을 부리고 목을 빼고 걸어다니면서 호리는 눈짓을 하고 살랑살랑 걸으며 발질을 잘랑거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이마를 벗겨 보이시리라. 그날에 주님께서는 폐물들을 없애버리시리라.
발찌와 태양 목걸이와 반달 목걸이, 귀걸이와 팔찌와 머리쓰개, 모자와 발목걸이와 가슴띠, 향수병과 부적, 인장가락지와 코걸이, 예복과 덧옷, 장옷과 손지갑, 망사옷과 아마속옷, 머리수건과 너울을 없애버리시리라. 향수 내음 대신 썩은 내가 나고 허리띠 대신 밧줄이 감기리라. 곱게 따았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호사라운 옷 대신 자루 조각이 감기리라. 정녕 아름다움 대신 수치가 자리 잡으리라. 너의 남편들은 칼에 쓰러지고 너의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넘어지리라. 시온의 성문들이 슬피 통곡하고 시온이 황폐해져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김시연의 도날라 파체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서는요, 이사야서 2장과 3장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성경 듣는 것도 좋죠. 혼자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저랑 같이 지금 듣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런 느낌으로 우리 함께 듣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6439님이 9월 19일이에요. 오늘 서울 번동 본당 공동체 성찬 봉사회에서 포천에 있는 광암 이벽성당으로 순례 갑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신앙 더욱더 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성지순례 잘 다녀오셨나요? 벌써 한 일주일 다 되어 가는데 잘 다녀오셨겠죠? 이렇게 또 공동체에서 함께 순례를 가면 혼자 가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죠. 뭔가 신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곡 선물로 띄워드리려고요. 박명선 성지순례 가는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데레사님은 20일 저의 축일이에요. 이거 지났어요. 죄송해요. 저의 최애곡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축일 조금 늦었지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대신 신청곡은 지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의 성지순례 가는 날 듣고요. 이어서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 이어드릴게요.

네, 박명선의 성지순례 가는 날 이어서 한덕훈 신부님 힘을 내라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성인 중에는 사원 클레오파스가 있습니다. 루카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이때 예수님이 성경에 관해 가르쳐 주신 다음에 빵을 나누어 주신 두 제자 중한 사람이 바로 이 클레오파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했다고 하죠. 성 클레오파스 축일이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룩보, 성녀 타타 등 14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한가위답게 또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한 축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파엘리아가 부릅니다. 주를 전하리.

네, 라파엘리아 주를 전하리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재물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재산이 많다고 해서 또 우리 삶이 귀해지는 건 아니겠죠.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는 재물보다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과 사랑처럼 돈으로 사고팔 수 없는 것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은총 가득한 명절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끝곡 자케우 나무 세상 걱정과 하느님 나라입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민족의 명절 한가위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

예, 추석입니다. 민족 대명절입니다. 이 민족 대명절에 여러분은 기쁜 명절을 보낼 준비가 되십니까? 아니면 안 기쁩니까? 예, 보통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는 모일 일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기쁘지 않다면 뭐 때문일까요? 보통은 갈등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어디든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들은 대부분 어디서 생겨나느냐?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부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모든 곡식과 재물.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하느님이 뭐 이렇게 벌을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무언가가 자신의 재물이나 곡식을 간섭하거나 빼앗아가거나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하느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부자가 곡식과 재물로서 채워놓은 자리에 우리가 뭘 채워넣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이면 다 알죠. 하느님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게 하느님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잃을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떳떳하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더라도 손해보거나 아니면 화낼 일이 없습니다. 왜냐? 난 이미 하느님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갈등들을 마주합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함께해서 기쁘고 만나서 기쁘고 그런 삶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명절에 웃읍시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 머릿속에서 치워버리고 그 안에 하느님만을 모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절을 더욱 기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뻐함으로써 남들까지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이 추석에 걸맞은 추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기쁨과 행복의 소출을 건네드릴 수 있기를,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오늘 이 기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족의 명절 한가위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황복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4: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4: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4: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4: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한 추석. 그만큼 가을은 참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선조들은 풍요로운 계절일수록 음식을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거둔 것을 함께 나누고 멀리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이웃과도 음식을 나누며 가을의 결실을 함께 즐겼습니다. 아마 풍요라는 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내 밥상에 음식이 넉넉하게 올라오는 날, 혹시 오늘도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볼 줄 아는 마음까지 가진 것이 아닐까요?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내 주변의 누군가까지 생각하며 한 끼의 따뜻함을 나누는 추석. 그렇게 서로의 밥상을 살펴주는 명절 아침, 행복을 나누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여름 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언제

0: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Never ever, girl,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Never.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MG 새마을 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 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 봅시다. MG 새마을 금고 보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에픽하이와 이하이가 함께 부른 내 마음 들리나요로 2026년 9월 25일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풍요로운 계절을 보내는 선조들의 지혜. 오늘 추석밥상에는 맛있는 음식만큼이나 함께 나누는 마음도 넉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눔이라는 게 꼭 음식을 덜어주는 일만은 아니겠죠. 오랜만에 만난 가족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또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도 좋은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 주변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추석 연휴에도 따뜻한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햇살 한 줌 속의 따뜻한 이야기를 우리 보기들과 함께 더 깊이 나누는 시간도 이어집니다. 또 2부에서는요, 금요일 코너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남태한 약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만큼 연휴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어떤 약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약에 대한 정보부터 또 연휴에 문연 약국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추석 연휴, 집, 도로, 회사, 그 어디에 계시든 행복을 여는 아침 이복디와 함께 쭉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멋진 가을, 아름다운 클래식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행여와 가족분들 가운데 다섯 분을 선정해서 한 분당 두 장씩 총 10장의 티켓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6주년 음악회 온 에어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프라노 장혜지,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타의 바리톤 노현우, 피아니스트 김도현, 유튜브 채널 뚱치 땅치의 기타리스트 김희연, 성악 반주자 정희와 조이풀 콰르텟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10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고요. 을지로 4가역 10번 출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리는데요. 혹시 이 콘서트에 가고 싶은 분들은 방송 중 샵 1053번 100원 드는 문자로 6주년 음악회 신청과 성함을 보내주시거나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날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면서 노래 두 곡 드립니다. 이소은 키친, 장현주 원 스윗 데이.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한 아이가 증조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자꾸만 덤블링을 합니다. 덤블링을 잘하는 장난꾸러기, 철없는 증손자의 재롱이었던 걸까요?

사실은 증조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이는 자신의 덤블링을 아주 잘한다고 자랑을 했고요. 할머니는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시멘트 바닥이라 손이 더러워지고 위험할 것 같다며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다음을 기약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증조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때 못 보여드린 덤블링을 마음껏 보여드린 거죠. 한 번 넘고 또 한 번 넘고 어쩌면 아이에게는 그날의 덤블링이 단순한 재주자랑이 아니었을 겁니다. 살아계실 때 보여드리지 못했던 아쉬움 그리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을 뒤늦게나마 전하는 방법이었겠죠.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를 기다리느라 오늘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더 많이 웃고 조금 더 오래 함께 해야겠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인데 증조할머니께 텀블링을 못 보여드리고 이별을 하게 된 것이 너무 속상해서 영정사진 앞에서 넘고 또 넘고 하는 모습 너무 뭉클하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뵐 걸, 한 번 더 안아드릴 걸, 그때 그 이야기 들려드릴 걸, 사랑한다 말할 걸, 이런 것들. 오늘은 추석이니까요. 이런 마음을 함께 잠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직 보여주지 못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마음을 건네고 싶은지 말이죠. 노을 함께 같이 듣고 올게요.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노을 함께 듣고 오셨어요. 아까 햇살 한 줌 속 그 아이의 텀블링이 자꾸 상상이 되면서 마음이 막 뭉클뭉클해집니다. 꼭 할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가 참 사랑받으면서 잘 자랐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신이 잘하는 걸 자랑하고 싶고 또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을 때가 있고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꼭 한번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다음으로 미루죠. 뭐 쑥스러워서 아니면은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생각. 이렇게 명절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평소 하지 못했던 마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에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오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좋은 명절이니까요. 마크 툽, 마음이 말하는 행복, 우디 Say I Love You. 듣고 올게요.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림훈련고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풍성한 선물 소개까지 함께 하고 왔습니다. 노래 선물 더 이어드릴게요. 버즈, My Love, 빅마마, Freak Away, 이정, 내일 해.

CPBC 라디오 우신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은 포지션 I love you 준비했어요.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개설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2: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3: 한우.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7: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8: 펄!
9: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7: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0: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15: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0: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으쌰으쌰 청년 지원으로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피노키오 다시 만난 너에게 라는 노래로 힘차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잠시 후에는요. 보기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추석을 맞아서 더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꼭 필요한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에 꼭 필요한 분이시죠. 남태환 약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모자이크, 자유시대, 노이즈, 상상 속의 너 듣고 건강중개소 복덕방 바로 만나볼게요.

0: 찾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1: 추석 연휴에도 알짜 건강맴을 함께합니다.
0: 복비는 없고요. 명절 건강 상담은 꽉 채워드리는 건강중개소
1: 복덕방.

0: 추석 연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명절에 갑자기 아프거나 또 약을 먹어야 할 일이 생기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 정보들 지금부터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남태환 약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보기 여러분, 남태환 약사입니다.
0: 아, 선생님, 추석입니다.
1: 네, 추석이죠.
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맞죠?
1: 맞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계신지, 그리고 네. 오랜만에 만난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아, 네, 가족들과도 오랜만에 만나지만 우리 선생님과도 오랜만에 만나요. 한 달 만에 만나가지고 네.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추석 음식 중에 뭘 가장 좋아하시나요?
1: 저요? 저는 고기요.
0: 고기요? 갈비찜, 갈비찜 뭐 이런 거.
1: 그리고 고기전.
0: 아, 고기전.
1: 네, 그렇죠. 이게 기름이 좀 들어가야 맞죠. 되고 약간 뭔가 조금 느끼한 그런 느낌이 또 먹는 맛이 있습니다.
0: 연휴는 지방이죠.
1: 그렇죠.
0: 지방으로 가고 지방으로 먹어야죠.
1: 네, 지난주에 우리 심량은 영양사님께서 저는 다섯 개 이하로 먹어야 된다고 네. 말씀해 주셨지만
0: 몇 개나 드셨나요?
1: 그렇게 먹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손바닥 하나라고 말씀해
0: 그러니까요.
1: 주셨는데
0: 손가락도 빼야 된대요.
1: 그러니까요. 이거 손바닥을 한 두세 개는 먹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해서
0: 네. 양손으로 못 알아다.
1: 그렇죠. 양손 가득 채워서 먹어야 되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거는.
0: 이 추석 때 이렇게 가족들 많이 모이시는 편이신가요?
1: 아니요. 저희는 부모님과 저희 이제 아내랑 저랑 딸이랑 이렇게만요.
0: 네. 이제 따님도 연휴 좋아할 나이가 됐죠, 이제.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딱 추석 오기 전에 네. 시험이 끝나가지고.
0: 아이고 다행이다.
1: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0: 어머, 그 학교는 되게 감사하네요. 저는 저 네. 학창 시절에는 항상 연휴를 껴서 시험 기간을 줬어요. 예를 들어 뭐. 첫 번째 하루 시험 보고 그 다음부터 연휴라던가
1: 맞아요.
0: 아니면은 연휴 끝나자마자 시험을 본다던가
1: 맞아요.
0: 연휴를 껴서 시험을 봐서 너무 네네네. 연휴 내내 되게 마음이 불편했던
1: 네,
0: 생각이
1: 그래서
0: 나는데
1: 연휴를 보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0: 맞아요.
1: 싶었는데 저희 딸은 또 신기하게 딱
0: 어머.
1: 전날 끝나서
0: 역시 현대적으로 바뀌었네요.
1: 네, 그런 게 좋더라고요.
0: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1: 아무래도 우리 명절에는 평상시랑 생활이 좀 달라지잖아요.
0: 그쵸.
1: 가족들도 많이 모이고 뭔가 음식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평상시랑 생활 패턴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상신호가 조금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0: 네.
1: 자주 생기는 건강 문제부터 약을 중심으로 해서 꼭 알아둬야 될 주의사항까지 명절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하나씩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0: 지금부터 추석 연휴 약 제대로 알고 먹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자, 추석 귀향, 귀성길, 멀미가 있으신 분들 차 타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잖아요. 이 멀미약 출발하기 언제 전에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1: 그러니까 멀미약이 먹는 게 있고요. 귀 뒤에 붙이는 제품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두 개가 조금 달라요.
0: 네.
1: 그래서 먼저 먹는 약을 말씀드리면 알약이든 물약이든 이 먹는 약들은 뭔가 타기 전에 30분 전에 미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오.
1: 그리고 얘는 하루에 두 번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먹게 되면 보통 효과가 4시간 정도 가거든요.
0: 네네.
1: 근데 추석 때 조금 막힌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멀리 가시는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 더 드셔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몇 살부터 먹을 수 있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0: 맞네요. 어린 친구들도 속 안 좋은 친구들 진짜 많잖아요.
1: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나이는 만으로 3살. 36개월이 지나면 알약도 물약도 사실은 알약은 뭐 씹어먹거나 이런 건 어려울 수 있어서
0: 네?
1: 물약류를 먹게 될 텐데
0: 네.
1: 만 3살부터 성인들까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귀 뒤에 붙이는 제품들 있잖아요.
0: 네네.
1: 얘는 아이들은 못 써요.
0: 아.
1: 네,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아이들은 못 쓰지만 성인들은 네. 쓸 수 있고요. 이게 그 보통 키미땡이라고
0: 네.
1: 붙이는 그 제품인데 얘는 최소 4시간 전에 붙이셔야 돼요.
0: 오호.
1: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동할 때 아침에 일찍 이동한다라고
0: 네.
1: 하시면 전날 저녁에 자기 전에 붙이시고 손 반드시 씻어주시고요.
0: 아오.
1: 왜냐하면 눈 비비면 시야가 흐려질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0: 그렇군요.
1: 그럴 수 있어서. 그리고 패치는 한번 붙이면 효과가 3일가거든요.
0: 아.
1: 그래서 지금처럼 추석 연휴 기간에 한번 붙이시면 계속 붙이고 계시면 돼요. 붙이고 씻으셔도 상관없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3일 동안 효과가 이어지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혹시나 내가 녹내장이 있거나 또 우리 남성분들 그 전립선 비대증 있으신 분들은 멀미약 안 돼요. 사용하시면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물론 약국에 가면 약사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네.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1: 맞아요.
0: 같네요.
1: 맞아요. 보통은 오셔가지고 멀미약 주세요라고 그냥 하시고
0: 네.
1: 멀미약은 이제 보통 많이 저희가 드리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바로 드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미리 그 부분들 말씀해 주시거나 아 나는 못 먹는구나 우리 복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음식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많이 먹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너무
1: 먹어야죠.
0: 맛있죠.
1: 네.
0: 배는 부른데 입에서 계속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1: 눈앞에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0: 그러니까요.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럼
1: 그러니까요.
0: 환경보호도 안 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내 뱃속으로 넣게 되는데
1: 그쵸.
0: 그러다가 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소화제를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집에서 또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1: 네, 그렇죠. 따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조금 있고 사실은 뭐 과식은 일단 소화제죠. 네, 소화제인데 소화제도 다만 증상에 따라서 얘를 어떤 소화제를 쓰느냐를 조금 골라야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원래는.
0: 네네.
1: 그래서 보통 소화효소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음식물 분해를 조금 돕고
0: 네?
1: 보통 이제 평상시에는 고기류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지만
0: 그쵸?
1: 우리가 추석 때는 조금 많이 먹게 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가스가 차고 조금 배가 빵빵한 느낌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소화제 중에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소화제들을
0: 네.
1: 미리 드시면 좋고 그러니까 드시면 좋고 약국에서 원하실 때 말씀하실 때 제가 고기 먹으면 조금 소화가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0: 네.
1: 그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소화제들을 조금 더 드릴 수 있어요.
0: 아~
1: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미리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조금 골라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0: 네.
1: 가끔은 신물이 올라오는 듯한
0: 그렇죠. 약간 역류성 식도염이야
1: 네,
0: 뭐야.
1: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0: 네네네.
1: 네,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것들도 조금 중화시켜주는 약들도
0: 네.
1: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체하면 손을 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0: 맞아요. 그 피를 꼭 봐야지 소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1: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자체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손을 주물러 주시는 게 너무 세지 않게 주물러 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옷을 조금 타이트하게 입으신 경우에는 조금 풀으시고 눕지 마시고요. 바로 잠깐 앉아 있어서 살짝 걸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저는 그렇게 얹힌 느낌이 나거나
1: 네.
0: 체했을 때 탄산음료를 찾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트림이 나오면서 조금 내려가는
1: 그쵸.
0: 느낌이 들긴 들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소화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피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1: 저는 탄산음료만 나오면 말이 나오면 이렇게 웃게 되거든요.
0: 네.
1: 왜냐면 제가 그 투명한 그 뽀글거리는 거 너무 좋아해요.
0: 아, 그 사이다.
1: 네.
0: 사이다.
1: 사이다는 말해도 되는
0: 네,
1: 거군요.
0: 네. 사이다까지는 돼요.
1: 사이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항상 냉장고에 사이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해요. 얘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0: 선생님은 그 청량감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단맛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1: 둘 다예요. 그게 또 김이 빠지면
0: 맛이 없
1: 그치.
0: 맞지.
1: 그리고 그 단맛이 없으면 또
0: 맛이 없지.
1: 안 되지.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해서 걔를 정말 너무 좋아하지만 소화는 상관이 없다.
0: 네. 상관이 없구나.
1: 네. 시원한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너무 많이 먹은 상태에서 사이다를 먹게 되면 오히려 역류한 느낌이 나가지고 걔는 식도에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0: 네.
1: 네. 그래서 사실 그 느낌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시원해 이렇게 하면서 트름이 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대신에 물을 조금씩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사실은.
0: 선생님 물을 네. 조금씩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이다는 좋다. 그렇죠. 우리가 특히 고기 같은 거 먹게 되면 그쵸. 그런 느낌이 좀 필요하죠.
0: 맞죠. 네. 아, 선생님 물을 조금씩 드세요.
1: 그렇죠. 물을 조금씩 먹어야 한다.
0: 명절에는 기름진 음식 그리고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 네.
0: 근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가족 만나면 네. 이제 기분 흥이 나고 기분이 좋고 명절이고 네. 내일 출근도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열 잔 되고 20잔 되고 이러면서 만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 마음을 놓죠 보통은. 네.

0: 네. 그렇죠. 네. 뭐 내일 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1: 이거 너무 즐겁고 사실.
0: 그렇죠. 네. 만취하면은 따라오는 게 뭐다? 바로 숙취죠. 다음날 숙취. 네. 이거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1: 제가 또 술은 잘 못하지만 저희 모임 있을 때도 제가 뭔가 나눠드리잖아요.
0: 맞아요,
1: 항상.
0: 맞죠.
1: 그래서 제가 숙취 세트는 진짜 잘 만들거든요. 제가 사실 약사님들을 이걸로 강의도 해요.
0: 어머나.
1: 숙취 세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0: 아, 정말요?
1: 네. 강의도 해드리는데 이게 숙취 세트는 사실은 숙취 제품들은 음주 전과 후를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미리 제가 술이 조금 잘 취하는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조금 술을 덜 취하거나 혹은 그랬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경우에는 알코올을 분해해주는 성분들을 미리 먹는 것들이 좋아서 그게 간을 좀 일을 잘 해주게 미리 예열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보통은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 네. 혹은 비타민 이런 것들을 드시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고 보통 좀 전에 이제 복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주 후에 불편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불편한 증상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울렁거린다. 네. 라고 하면 일단 보통 숙취 후에 그러니까 음주 후에는 숙취 증상이 명확하게 있어서 숙취에 도움을 주는 그 식품 물약들도 있고 걔가 의약품도 있어요. 네. 숙취에 쓰는 걔를 기본으로 하고 뭐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반하사심탕.
0: 반하사심탕.
1: 예, 이런 애들이 숙취에 쓰는 가루약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드신다든지 혹은 두통이 있다라면 이때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안 돼요. 그러니까 타이땡땡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그 소염 진통제 성분 중에 이부프로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주 후에는 두통이 있다, 숙취에 두통이 있다라고 할 때는 소염 진통제 성분을 드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0: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저도 네. 이제 뭐 술 뭐 많이 마시지도 않는데 술 마시고 다음 날 머리 아프면 그냥 두통약 진통제 하면서 타이땡땡
1: 네.
0: 먹거든요.
1: 네. 걔는 24시간 정도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0: 오히려. 간에 부담이 네. 되니까.
1: 둘 다 간에서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간에 오래 머무르게 돼요. 왜냐하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알코올도 간에서 해독시켜야 되고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땡땡 성분도 들어와서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줄 서 있는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차가 막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간에서 막 자기 혼자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 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다른 성분으로 넣어주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선생님 그러면은 저는 술을 한 잔만 먹어도 막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1: 네.
0: 안 빨개지게 하는 것도 있나요?
1: 그러니까 그런 성분들이 미리 먹는 애들. 그래서 간을 미리 조금
0: 해독을 네. 미리 준비 예열을
1: 네.
0: 시켜
1: 예열을 미리 시켜놓는 애들을 먹으면 조금 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빨갛게 되는 신호가 우리 몸엔 좋을 수 있어요.
0: 그만 먹으라는 신호라는 소리도 있던데.
1: 맞아요. 나 이거는 내 몸에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라고 하는 신호로 볼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민감도가 있는 것들이 사실 나쁜 건 아니야. 네, 내 몸의 그 신호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좀 보호하려는 신호로 봐주셔도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0: 그래서 네네. 얼굴 빨개지면 주변 사람들이 강제로 안 먹여요.
1: 네.
0: 그게 좀 좋은 것 같기는 네. 해요.
1: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한 두세 잔 이렇게 마시게 되면 얼굴 빨개져서 너 혼자 다 먹었니?
0: 그만 먹어. 주변에서. 뭔 일 날까 봐. 네. 그만 먹어 수진아. 네. 막 이랬는데.
1: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술 얘기해봤고 음식을 네. 너무 많이 먹고 나서 배가 아프거나 화장실을 네. 자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이게 보통은 기름진 음식 많이 먹게 되면 평상시보다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배가 살살 아프고 보통 묽은 변을 보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은 내 눈앞에 맛있는 것이 있지만 네. 먹는 걸 멈춰야 돼요.
0: 아, 그만 먹어야 되는구나.
1: 어렵지만
0: 절제를 걸, 해야 네, 되는디.
1: 멈춰야 되고 저는 사실은 약간 원래는 지사제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데
0: 네네.
1: 약국에서도 지사제를 잘 드리지 않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사제라는 게 장 운동을 보통 멈춰주는 성분들이어가지고
0: 네네.
1: 얘를 먹게 되면 장 운동이 너무 멈출 수 있어서 또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얘들을 멈춰주는 성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약국에서 네. 약사님들이 지사제 말고 다른 성분들을 드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0: 네네.
1: 근데 보통 설명을 해주시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장 내에 있는 쉽게 설명하면 이게 보통 우리가 묽은변을 본다라고 하면 물이 꽉 차 있어서
0: 네.
1: 물을 빼내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면서 보통 묽은변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지사제를 쓰면 얘를 끝을 딱 잡는 운동을
0: 그쵸.
1: 멈추게 하는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성분들 이제 뭐 오령산 같은 성분들을 쓰는데 쓰면 물을 장으로 다시 흡수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멈추게 해주는 약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다. 그리고 혹은 설사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탈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와서 궁금한 것들 더 나눠볼 텐데요. 추석 연휴 약 제대로 알고 먹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입니다. 윤현상 윤보미 밥 한 끼 해요. 홍대강 I feel you.

0: 여러분은 지금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태환 약사님 모시고 추석 연휴 약 제대로 알고 먹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복덕방 퀴즈 준비해 두셨다고요? 퀴즈 주시죠.
1: 야간 시간대에 급하게 의약품 등이 필요한 시민에게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65일 또는 요일별로 운영하는 이 약국이 있는데요. 이 약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0: 1번
1: 공공심야약국,
0: 2번
1: 편의점약국,
0: 3번
1: 응급약국.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자,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묘들 가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오늘 이제 연휴 동안 다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성묘 가면 그 벌레에 물리거나 풀에 쓸려서 피부가 가려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 어떤 성분을 골라야 하고 또 너무 간지럽다 이럴 때는 먹는 약도 필요한지 궁금해요.
1: 네, 우선은 야외에 나가시고 산소 같은 데 가신 성묘로 가실 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이 내 몸에 향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돼요.
0: 오~
1: 벌레들이 좋아할 수 있거든요.
0: 그런 향기, 향수.
1: 네, 향기, 향수에 벌레들이 조금 민감하고 따라올 수 있어가지고 특히 벌들이 그럴 수 있어가지고 그런 향이 진한 제품들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미리 기피제를 뿌리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도 만약에 벌레 물려서 가렵다면
0: 네.
1: 보통 이제 그 버물땡 같은 제품들 벌레 물릴 때 쓰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그런 가려움증을 가라앉혀주는 성분들이 보통 조금 어려운 말로는 항히스타민제라는 성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뭐 디펜히드라민이라는 성분인데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조금 가려움증을 조금 가라앉혀주는 성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품들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물린 부위가 가렵잖아요. 근데
0: 그쵸?
1: 시원하게 하면 가려움을 조금 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0: 냉찜질?
1: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맞아요. 그래서 멘톨 같은 성분들 그리고 가려움증을 아예 못 느끼게 해주는 성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약간의 마취되게 하는 성분들도 사실은 그 연고나 바르는 물파스 타입의 제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연고 쓰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조금 많이 붓는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붉게 올라오고 그럴 때는 약간의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성분의 연고를 쓰시거나 먹는 약 보통 알레르기 약이라고 부르는 약들
0: 그쵸?
1: 있잖아요. 그런 약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벌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벌에 물리면 정말 온몸이 부어오르면서 기침이 나고 숨을 잘 못 쉴 수 사실 거기까지 간 적도 옛날에 있어가지고
0: 너무 위험해.
1: 만약에 본인이 그런 타입이다라고 하시면 이런 거 바르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보통 본인들이 아시거든요. 나 벌레 물리면 벌에 물리면 좀 알레르기 타입이어가지고 조금 많이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는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네. 주사 같은 걸 맞으시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0: 119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병원 가는 게
1: 네,
0: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다.
1: 네네.
0: 그 성묘 가는 길이 대부분 산이에요.
1: 맞아요. 네. 대부분
0: 산에
1: 산이죠.
0: 산에 오르면
1: 네.
0: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네네.
0: 평소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평소에 이제 무릎이 안 좋거나 약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산은 길이 이런 평지처럼
0: 네?
1: 똑바르게 되어 있지 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릎들이 뒤틀리거나 하면서 아프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대 꼭 착용하시는 게 좋고 보폭을 평상시보다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삐끗하고 나도 모르는 예상할 수 없는 앞에 길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보폭을 좁혀주시고 등산 스틱 같은 거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체중이 더 쏠리기
0: 맞아.
1: 때문에 내려올 때 더 많이 다치시거든요.
0: 확실히 무릎이 더 아픈 느낌이에요.
1: 네,
0: 내려올 때.
1: 그래서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것도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명절에 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났는데 가족들이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있잖아요. 스트레스 확 올라가고 막.
1: 그렇죠.
0: 아우 막 뒤통수가 뒷목 땡긴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뒷목이 뻐근한 정도라면 어떤 약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나의 기분을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뒷목 잡을 때 먹는 약을 먹어야 될지 궁금해요.
1: 두 가지를 사실 다 쓰실 수는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쓰실 수는 있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사실은 여기 머리가 뛰두르듯이 아프거든요.
0: 네. 맞아요.
1: 아니면 뒷목이 이렇게 뻣뻣해지면서 아플 수 있어요. 보통 그럴 때는 소염진통제 성분 중에 쿡쿡 쑤시고 아플 때 쓰는 성분이 있어요. 이름으로는 성분 이름으로는 나프록센이라는 성분이 그럴 때 쓸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얘는 또 먹는 방법도 되게 특이해요.
0: 엥?
1: 왜냐하면 약의 효과가 오래 가서 처음에 약의 효과가 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근데 두통은 계속 있잖아요.
0: 그쵸?
1: 효과가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하나를 먹으면 효과가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의 약은 먹을 때 처음에 두 알을 한 번에 드시는 게 좋아요.
0: 아...
1: 두 알을 한 번에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두통 상태 뛰두르듯이 아프거나 뒤에가 뻣뻣하듯이 아프다 하면 조금 초반에는 자주 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시간이나 2시간 간격으로 하나씩 드실 수 있는데 하루에 다섯 알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0: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1: 네, 양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나 이 약은 하루에 다섯 알까지 먹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초반에 조금 자주 드시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약간 마음을 다스려주는 약들 있잖아요.
0: 네, 필요해요.
1: 네, 그런 약들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분명으로 천황보심단이나 청심원 같은 제품들이 약간
0: 긴장을 누그러뜨리는구나.
1: 네, 가라앉혀주는 성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가 뭐 국화차 같은 것들도
0: 카모마일
1: 추천하는
0: 거.
1: 카모마일.

0: 향이나 이런 애들도 사실은 조금 도움될 수 있어요. 그 향 자체가 아로마 향이어가지고 걔들도 조금 마음을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애들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명절 음식 우리 어머님들 며느리들 장시간 네. 준비하게 되잖아요. 네. 손목 손가락 욱신거리고 허리도 아파요. 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네. 어떤 약을 쓰는 게 좋을까요?
0: 만약에 이제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복디님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붙이는 파스나 바르는 파스도 쓸 수 있는데 사실 손을 많이 써야 되니까 붙이는 파스나 바르는 파스 손에 바로 바르고 쓰기에는 뭐 음식을 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1: 찝찝할 수 있죠.
0: 네, 그래서 그럴 때도 역시 소염 진통제를 쓸 수는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소염 진통제가 여기도 써요.
1: 아.
0: 관절통 근육통에도 쓸 수 있어가지고 네. 나프록센 성분의 소염 진통제 혹은 근육이 뭉치거나 약간 결리는 느낌도 왜냐하면 앉아서 오래 같은 자세로 있다 보면 한 곳에 통증이 쌓이면서 갑자기 악 하고 근육이 뭉치고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근육이완제 같은 것들도 써보실 수 있습니다.
1: 명절에 밤 늦게까지 음식 준비하고 가족들이랑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다음 네. 날 네.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몸살이 난 건지 네. 목이 칼칼하고 막 으슬으슬할 때가 있는데 네. 이게 감기인지 몸살인지 피로인지 애매할 때 이때는 뭐 그냥 감기약을 먹는 게 나을까요?
0: 감기약을 드셔볼 수도 있는데 증상을 한번 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피로회복제 같은 것도 사실은 감기가 있든 없든 사실 약간의 뭐 피곤하거나 몸살 증상이 있을 때 도움될 수 있거든요.
1: 네.
0: 걔를 드셔보실 수 있고 감기약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약간의 코맹맹이 같은 소리가 나는 것 같다.
1: 아.
0: 그리고 목이 약간 붓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서 으슬으슬하다. 라고 하면 종합감기약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감기약을 드시게 되면 초반에 감기 증상들이 조금 덜해지면서 이제 사실 감기 증상으로 인한 그 날짜는 비슷할 수 있는데 내 몸이 조금 덜 피곤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증상이 심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감기약을 먹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 내 몸이 얘를 조금 이기는 데 조금 힘을 낼 수 있어요. 감기약과 함께하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감기약이 도움을 좀 줄 수 있다. 그리고 몸살 있을 땐 소염진통제 같은 것들도 이부프로펜과 같은 소염진통제 같은 것들도 조금 몸살 증상을 극복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에 퀴즈 정답 계속해서 받아볼 텐데요. 문제 한 번만 더 내주시죠.
0: 네, 문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야간 시간대에 급하게 의약품 등이 필요한 시민에게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65일 또는 요일별로 운영하는 이 약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 1번
0: 공공심야약국,
1: 2번
0: 편의점약국,
1: 3번
0: 응급약국.
1: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러브홀릭 그대만 있다면.

0: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추석 연휴 약 제대로 알고 먹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 드린 퀴즈의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야간 시간대 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시민에게 약을 제공하는 이 약국의 이름은요?
1: 1번 공공심야약국입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정보 알차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려요. 마지막 끝인사와 함께 추석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추석 연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달에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약사님 보내드리면서 끝곡 015B 잠시 길을 잃다 준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이에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나누시면서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마다의 자리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추석 되시라는 인사를 끝으로 저도 이제 추석 명절 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0: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6: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 특집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지금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한다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안부를 묻고 웃음꽃을 피우는 바로 그곳에 있지 않을까요? 지금 평화가 어디 있느냐고 한다면요, 고향집 연로하신 부모님 곁에 빙 둘러앉아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흐뭇해하는 바로 그곳에 있겠죠. 차례상 올리고 커다란 상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웃음꽃 피우는 가족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행복한 추석 명절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두가 그렇게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